보허자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고려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쭉 연주되고 있는 긴 역사를 지닌 음악, 당악 보허자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보허자는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문학 장르인 송사를 노래했던 곡인데요. 고려시대의 송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곡, 나머지 하나는 흐틀 산자를 써서 산사,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둘을 아울러서 송사라고 했습니다. 송사는 정형시와는 다르게 글자 수가 불규칙적인 장단구로 돼 있는데요. 아마도 정형시 위주로 전개되던 시의 역사에서 송사와 같이 글자 수가 불규칙적인 장단구는 특별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유행하는 문학작품이 고려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유행이 됐던 건데요. 고려시대 사람들에 의해서도 사문학작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사 악지를 보면 송사가 40곡이 넘게 기록돼 있는데요. 이런 음악들은 모두 고려시대의 궁중에서 연주되는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송사와 관련된 음악 보허자 들으면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6월 20일 토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궁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들을 수 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임준희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임준희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해금협주곡 혼뿔 다섯 번째, 식임, 관현악칸타타 어부사시사 혼뿔 1, 백초를 다 심어도, 가야금독주곡 젖은 옷소매, 인성과 석대의 검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아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해금협주곡 혼뿔 다섯 번째 식임입니다. 제목에 있는 혼뿔은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뿔이죠. 작곡가 임준희는 혼뿔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혼뿔 시리즈의 음악 몇 곡을 작곡했는데요. 그 시리즈 중에 다섯 번째 작품이 바로 이 곡입니다. 소설 혼뿔의 제5권 아소니마에서 받은 미학적 이미지를 해금 협주곡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이 곡의 부제가 식임이라 되어 있는데요. 식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우리 음악의 식임새라는 의미인데요. 해금의 다양한 음색 변화, 주법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식임새란 의미고요. 또 하나는 삭임 혹은 식김이란 의미를 지니는데요. 우리 민족의 한을 신명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한 겁니다. 작곡가 임준희에게 해금 소리는 일종의 섬광과도 같은 아픔의 소리라고 했는데요. 해금의 소리가 마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히고 삭힌 한을 끄집어내고 이를 빛으로 승화시키는 듯한 소리라서 그 소리를 통해서 삭히고 발효시킨 한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그려보고자 했다고 하죠. 관현악 도입부와 해금 독주, 관현악 듀티가 교대로 나오다가 다시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다양한 텍스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개의 부분이 해금 독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긴장과 이완의 변화를 통해 곡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판소리에서 보이는 계면조의 선율적 특징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는데요. 그와 함께 전조를 자주 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보다 자유롭고 다채로운 소리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임준희 작곡 해금 협주곡 혼뿔 다섯 번째 식임 듣겠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준희 작곡 해금 협주곡 혼뿔 다섯 번째 식임 들으셨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3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으로 작곡 초연됐습니다. 최명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됐는데요. 혼뿔의 제5권 아소니마에서 받은 미학적 이미지를 해금협주곡으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임준희 작곡의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조선 중기 문인인 고산 윤선도가 어촌의 사계절을 담아낸 시조 어부사시사를 바탕으로 해서 칸타타 형식으로 만든 음악입니다. 국악과 양악, 관현악단, 합창단, 독창자 등 출연진만 130여 명이 넘는 대곡으로 작품이 완성됐는데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10월에 국립극장 세계 명작 시리즈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작곡된 방대한 규모의 음악인데요. 추나 추동 4부작 교성곡 형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사계절을 한자리에서 모두 연주하면 방대한 규모가 되는데요. 오늘 들으실 이 작품은 이 부분만을 들을 수 있는 곡으로 편곡된 음악입니다. 이 작품은 추나 추동 각 계절을 하나씩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또 사계절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도록 짧게 줄인 형태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고산 윤선도의 시조 어부사시사가 지닌 전통적 미학을 성악과 국악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드러내서 국악 관현악의 예술성이 집대성된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는 어부사시사 중에서 춘하 추동 각 악장의 대표곡을 발췌해서 연주한 건데요. 춘사 프롤로그, 안개 낀 강산의 이미지, 하사 삶의 흥취, 추사 물나라의 가을 드니, 동사 신선세계 극락인가 이렇게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춘사와 하사는 관현악으로만 연주되고요. 추사와 동사에서 합창과 테너, 바리톤이 함께 연주하는 곡으로 다시 편곡됐습니다. 임준희 작곡의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듣겠습니다. 테너의 최상호, 바리톤의 노대산,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합창, 원희리 지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사를 노랫말로 해서 만든 음악, 임준희 작곡의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들으셨는데요. 테너의 최상호, 바리톤의 노대산, 오라토리 합창단의 합창, 원일이 지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은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전곡이 아닌 일부였습니다. 춘하 추동 각 악장의 대표곡을 발췌해서 연주했는데요. 춘사 프롤로그, 안개 낀 강산의 이미지, 하사 삶의 흥취, 추사 물나라의 가을 드니, 동사 신선세계 극락인가, 이렇게 4부 중에 춘사와 하사는 관현악으로만 연주했고요. 추사와 동사에서 합창과 테너, 바리톤이 함께 연주하도록 다시 편곡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2010년 10월에 국립극장 세계 명작 시리즈에서 초연됐고요. 2011년 제30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임준희 작곡의 혼뿔 첫 번째 백초를 다 심어도 입니다. 이 곡은 최명희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 제1권의 둘째 장 백초를 다 심어도 되는 아니 심으리라 에서 읊었던 옛 노래를 텍스트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가곡과 가야금 그리고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중협주곡 형식으로 작곡됐습니다. 시에 담긴 그리움의 서정, 다양한 심경의 변화하는 여창가곡의 섬세한 표현과 가야금의 끊임없는 변주 그리고 국악 관현악의 색채 변화에 중점을 두고 표현했습니다. 백초를 다 심어도 되는 아니 심으리라. 살 때 가고 젖 때 울고 그러고 나니 붓대로다. 어이타 가고 울고 그리는 대를 심어 무삼하리오. 작곡가는 이 시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포착해서 노래와 가야금 선율이 함께하는 국악 관현악곡으로 만든 건데요. 임준희 작곡의 혼뿔 첫 번째 백초를 다 심어도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강권순의 노래,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준희 작곡의 혼뿔 첫 번째 백초를 다 심어도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강권순의 노래,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명희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 제1권 두 번째 장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으리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곡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2년에 KBS 국악 관현악단의 정기 연주회 때에 위촉이 돼서 초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곡은 그 이듬해인 2003년에 세계 여성 음악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가야금 독주곡 젖은 옷소매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 역시 최명희 작가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인데요. 혼뿔 10권 중에 제3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작곡 노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숲이 고요를 되찾을 무렵 어디선가 들려오는 배틀 소리가 처연하다. 세상의 변화와 숲의 투쟁을 알 일 없는 여인은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는 옷을 짓는다. 어떤 가슴 시린 이별이었기에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기에 눈물이 지금껏 흐른단 말인가. 한 여인이 배를 짜며 상념에 젖어서 지나온 삶에 대한 회환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을 그리고자 했는데요. 그와 같은 상념을 18연 독주가야금의 선율에 싣고자 했습니다. 이때 독주가야금의 선율은 삶의 생의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듯이 때로는 고요히 때로는 격렬하게 음의 시줄과 날줄을 엮어 생의 무늬를 짜나간다 이렇게 작곡자는 설명했습니다. 곡은 전체적으로 9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산주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느린 속도로 시작해서 점차 빨라지는 그런 구조를 취해서 마지막에 감정이 고조에 달하는 방식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임준희 작곡의 18연 가야금 독주곡 젖은 옷소매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젖은 옷소매는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눈물, 그 눈물을 닦느라 젖어버린 거죠. 혼뿔 3권에 나오는 인월댁의 이야기인 걸로 보이는데요. 인월댁이 배를 짜면서 상념에 젖어 지내온 삶을 돌아보고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을 그려냈습니다. 작곡가 임준희는 혼뿔 제3권을 소재로 해서 이 곡 외에도 또 하나의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가도 가도 내 못 가는 길이란 제목의 국악관현악 협주곡도 바로 이 3권의 내용을 음악으로 남긴 곡입니다. 갈금독주곡 젖은 옷소매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7년 서울국제페스티벌의 위촉곡으로 작곡 초연이 됐고요. 2008년에는 프랑스 깐느 미뎀 페스티벌에서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에 의해 공연됐습니다. 산조를 현대적으로 자유롭게 재해석해서 가야금의 신비한 음향의 세계를 고도의 테크닉으로 펼친 작품이다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임준희 작곡의 실내악곡 인성과 석대의 검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어느 백제 여인이 행상을 나간 자신의 임이 무사하게 귀가하기를 바라며 읊었던 내용의 소박한 시, 정읍사의 노랫말과 강강수월래를 기본 텍스트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두 텍스트 모두가 달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작곡자는 그 달을 기원의 달, 소망의 달, 치유의 달로 그리고자 했고요. 검은고의 깊고 그윽한 소리가 달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달은 어머니, 기도, 치유, 평화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달의 마법을 풀어나가 보고자 했습니다. 정읍사의 노랫말,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어시라, 어기야 어강조리, 아으 다롱들이, 이 노랫말도 들을 수 있는데요. 계량검은고인 회현금 석대와 인성, 대금과 훈, 탁, 마림바가 함께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임준희 작곡의 인성과 석대의 검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아, 제1악장 기원, 제2악장 소망, 제3악장 치유 듣겠습니다. 김현미, 윤은자, 박희정의 회현금, 강권순의 인성, 한충훈의 대금과 훈, 권성택의 타악, 김동석의 마림바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0: 임준희 작곡의 인성과 석대의 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아 제1악장 기원, 제2악장 소망, 제3악장 치유 들으셨는데요. 김현미, 윤은자, 박희정의 회현금, 강권순의 인성, 한충은의 대금과 훈, 권성택의 타악, 김동석의 마림바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회현금은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 이재화에 의해 개량된 검은고인데요. 전통 검은고의 음향 그대로 유지했고요. 음역을 보다 확대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개량한 악기입니다. 이 음악은 검고 앙상블 검은의 위촉으로 작곡 초연된 음악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임준희의 음악 다섯 곡 들으셨는데요. 해금협주곡 혼불 다섯 번째 식임,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혼불 1, 백초를 다 심어도, 가야금 독주곡 젖은 옷소매, 인성과 석대의 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아,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임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교수를 역임하셨는데요. 지난해에 정년을 하셨습니다. 독주곡, 중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협주곡, 칸타타, 오페라 등 거의 모든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을 만드셨고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작곡가 임준희의 음악을 많이 찾고 또 연주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작곡가 임준희는 작곡가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초합부터 삼고초려 대목까지입니다. 삼고초려의 고자는 돌아볼 고자고요. 이 초려는 제갈공명이 살고 있는 초옥을 말하죠. 초옥을 세 번 돌아본다, 세 번 찾는다는 뜻입니다. 제갈공명의 초옥을 세 번이나 찾아야 하는 이유, 바로 유비에게 필요한 모사를 구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비에게는 서서라는 모사가 있었지만 조조의 관계로 이 서서가 떠나야 했죠. 그런 상황이 오자 난감해지는데요. 그때 서서가 바로 제갈공명을 추천하고 갑니다. 그러자 유비 삼형제는 제갈공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의 초옥을 찾아간 건데요.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하고요. 세 번째 갔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초합부터 삼고초려 대목까지를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천하 합구죽분하고 분구죽합이라. 주나라 만렵의 진시황이 동일하고 한고조 황제 인위로 동일하야 400년 지보터니 헌지에 이르러 한실이 세야거니 사방에 난신적자 구름일듯 헐적

성은 선건이여 선은 유비여 북은 조조라. 사뭉이 정자하야 천하 대세를 잡으랴 얼지. 조조 위인은 치세지 능신이요 난세지 간웅으로 협천재령 제우하니 기세를 난망이라. 각설 유현덕은 관공 장귀로 더불어 도원 결의을지 500마 피를 내어 사혈이 맹세하니 천금 같은 기어냥 대장부의 신이로다. 모산한 서서인데 초조가 깨를 내어 서서 모친을 잡아다가 허창에 가두고 필적을 위조하여 서석에 보내니 서서 보고 낙심하여 현대극에 보일제 유현덕 대경어요. 아이고 이게 옛말이오. 봄이 바람을 잃고 용이 구름을 잃은 격이에다. 자모지 정리에 아니 갈 수 없사오니 미약한 우리 한실 리선 빌려 건질일까. 선생은 돌아가 모부인을 위로하고 조조를 섬겨 대사 성공어 없소서. 서원직이 가로되 조조욱의 몸이 잡혀 종신이 되더라도 불설일모하겠네다. 할 일 없이 떠나갈지 현덕이 통곡하며 여봐라 제장들아 저기 일수목을로 서급 비비오다고 선생은 가는 자취 잠시라도 터보겠다. 서서 가다 말을 돌려 다시 돌아오니 현덕이 반기하여 어찌 선생이 다시 오시니까. 잊고 간 말이 있나니라. 양양성에 22지역 만국이 돼 있사온데 성은 제갈이오 이름은 양이오 자는 공명이오 도호는 와룡이라 하옵니다. 불러보지 못할 테니 친히 찾아보옵소서. 현덕왈 선생 말씀 아니거든 유한맹인 될 뻔했소. 이렇듯 작별 후 나라 점점 세하게 질지 공명을 만나려고 남양강 중 찾아갔으되 첫 번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갈 즉 워낙은 상친하고 송죽은 교치였니 경계를 바라보니 표현한 선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고 있는 것도 와룡인가 반겼거니 셋째 아우 균일 내라. 지피를 정하여 정찰서 두고 돌아와 10여 일 만에 세 번째 찾아갈지

0: 권유는
1: 다 지을
0: 신장은 질척고 전욕 면역 화노호옥 자곡
1: 좋지
0: 길

0: 봉고 쌍고고
1: 시험하
0: 교차고 적추마상의 뚜렷시한 인거동 태조기상이옥 삼각숙 사리곡 쌍봉투구 몸매란옥폭 흥아비락 청룡도 빗겨들곡 척토마상에 얹힌 것

0: 장비 엄보거든년 보모등 혐엄머리 박강으로 쌍머리 제비태 따박 소연 몸에 난 앵무전 범마리는 녹건이라 장발 사모양장 눈웃옷 더덜곡 흑총마상에 앉은 거동 명경일시 본명코락 초적을 찾아서 하막 고비온데
1: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삼고 초려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유비 삼형제가 세 번째 찾아갔는데요. 아직 공명을 만나지는 못했고요. 유비, 장비, 관우, 3인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12잡가의 하나 소춘향가 듣겠습니다. 소춘향가의 내용은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인데요.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이 어딘지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황혼의 옷이라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실제 춘향가 내용과는 좀 다른 설정이 되겠죠. 그러자 이도령이 너는 어떤 계집 아이길래 장부간장을 다 녹이느냐 하고 답을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수연의 소리 소춘향가입니다.

12작가의 하나 소춘향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민요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태평소의 시원한 소리 들을 수 있는 곡 골랐는데요. 태평소 시나위입니다. 김성엽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평소와 타악기의 어우러짐이 아주 시원하게 들리는 그런 곡이었죠. 태평소 시나위 감상하셨는데요. 김성엽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월임에도 이번 주 내내 무더위 때문에 좀 힘드셨죠. 날씨가 한 해 한 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달라져가는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날씨와 무관하게 한 주 동안 지친 심신을 좀 달랠 수 있도록 평온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난 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한결같다. 이 표현들을 보면 행복과 불행이 모두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김종명 작가의 책 마음 발견의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그런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걸어요.

뮤지엄의 뱃노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0일 토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든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마음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어떤 날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날은 잘 안 돼서 서로 상처 주는 순간들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 그게 결국 우리를 이어주는 힘이겠죠? 오늘 함께 걷는 길, 우리 옆에 있는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 을 쓰신 지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꽃사진 보내주셨네요. 장미가 지고 있습니다. 수국과 능소화가 피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꽃사진들로 꽃 피고 지는 걸로 우리가 또 계절과 세월을 알 수가 있네요. 빈사님, 비파 열매가 잘 익어가는 초여름 날씨에 찻잎 따고 차 만드는 일 마무리하고 집에서 편안히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비파 열매가 벌써 익어가고 있는 거군요. 아직 조금 빠른 것 같은데 벌써 그러네요. 또 닉네임 긴호흡 돌고래님, 초고령 사회의 공간 솔루션을 담은 책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쓰신 김경인 작가님 얘기 듣고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르신들에게는 계단 끝 모서리가 특히 내려갈 때 잘 안 보여서 미끄러져 낙상하기 쉽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정말 중요해서 공간이 복지다라는 말이 공감됩니다. 저도 벌써 계단 끝 모서리가 아른아른 해가지고요. 그 모서리에 일부러 검게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붙여놓으면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낙상 예방부터 공간이 복지다라는 우리 김경희 작가님의 표현까지 우리 방송을 정말 꼼꼼히 들어주셨다 하는 게 느껴지는 문자. 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문자는 샵 0302 유료 문자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앱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도 있습니다.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루트머지의 낭만보이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을 쓰신 지은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지은정 작가님 2012년부터 문화와 신경 다양성에 대한 글을 써왔고, 신경 다양성에 관한 책으로 난독증을 읽다와 오늘 함께할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을 펴내셨어요. 또 근황을 뭐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
1: 아, 저는 평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언어에 담긴 문화를 들여다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제 삶에서 만난 난독증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게 다시

0: 환경 다양성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면서 감사하게도 두 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또 청취자 여러분과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1: 그게 참 신기해요. 왜 다른 언어를 살펴보다 보면 그 언어에 담긴 문화를 또
0: 네네.
1: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읽게 되고 나중에 보면 어디 살아도 다 똑같구나 싶기도 하지만 언어 표현으로 보면 또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근데 그게 외국어뿐 아니라 똑같은 한국어를 얘기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신경 다양성에 대한 글을 쓰신다고 해서 이 용어를 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0: 네, 아니에요.
1: 네. 근데 어떤 개념으로 쓰시는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0: 신경 다양성은 의학 용어라기보다는 1998년 호주의 사회학자 주디 싱어가 제안한 사회학적 개념이자 인권운동의 흐름이기도 한데요. 인간이 각기 다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뇌의 발달과 정보 처리 방식 역시 저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니 ADHD, 난독증 등을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신경학적 다양성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는 윈도우만 있는 게 아니고 맥도 있고 크롬, 리눅스, 우번투 등등 다양한 운영 체제가 존재하잖아요. 뭐 다수가 윈도우를 쓴다고 해서 다른 운영 체제가 틀렸거나 열등한 게 아닌 것처럼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게 그러니까 윈도우 쓰다가 그 맥에서 사용하는 체제를 쓰려고 하면은 살짝 불편하지만 일장일단이 있고요.
0: 그렇죠.
1: 또더 쉽게는 그 핸드폰 자판 있잖아요. 자판 쓰는 법도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어떤 건 QWERTY 키보드라 그래서 다 써있지만 어떤 거는 버튼이 한 9개나 뭐 이렇게 있는
0: 맞아.
1: 거. 그래서 그게 누구 어디에 내가 지금 잘 적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같은 걸쓸
0: 다를
1: 수. 네네
0: 뿐인데
1: 네.
0: 우리가 어떤 거에 익숙하느냐
1: 네.
0: 그거.
1: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공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퍼시와 엠퍼시가 다르다. 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다른데? 이러실 것 같아요. 사실 다르거든요.
0: 주로 두 단어를 심퍼시, 엠퍼시 둘다 사실은 모두 공감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제 책에서는 그 차이를 아주 좀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심퍼시가 상대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어쩌면 좀 타고난 기질에 가깝다면, 엠퍼시는 의도적인 연습 혹은 노력을 통해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는 기술이나 훈련된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와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엠퍼시의 근육을 기를 수 있을
1: 그렇죠.
0: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시선으로 썼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남들에 대해서 아이고 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0: 그렇죠.
1: 얼마든지 노력하고 연습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을 공감하면서 살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신경 다양성 전문가신 건가요?
0: 글쎄요, 저는 신경학이나 의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난독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나중에 신경 다양성을 공부할 때도 정말 답답했어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거의 없고, 그저 신경 다양성을 치료해야 할 장애나 문제로만 치부하는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성인 신경 다양성에 관한 책이 거의 없고, 서양에서도 당사자나 부모의 글은 많이 있지만 함께 사는 동반자 의 목소리를 담은 글은 사실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 뿐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험하며

0: 면서 알게 된이 귀한 정보를 저와 같은 비전문가들에게도 좀 쉽게 전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 책까지 쓰게 되었네요.
1: 난독증은 왜 공부하신 거죠?
0: 난독증은 사실은 저희는 난독증이라고 하면 뭐 글을 잘 못 읽고 그래서 쉽게 표시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난독증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몰라요.
1: 네.
0: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난독증이라고 하더라도

0: 한글도 잘 읽고, 뭐 국어도 잘하고, 에세이도 잘 쓰고, 뭐 수학, 과학도 다 잘하는데 영어만 못 읽는 분들을 제가 보게 돼서 이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찾아보게 됐고 결국은 제가 영국 난독증 협회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좀 자세히 알게 됐죠.
1: 그러니까 그게 한글처럼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된 글보다 그냥 가로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0: 네, 그리고 예외도 너무 많고, 네.
1: 그런 것에서 더이탁 한눈에
0: 그치, 한눈에
1: 들어오는
0: 안
1: 것이
0: 들어오니까 음절로 나눠져 있지 않아가지고,
1: 그렇죠.
0: 일단 그거가 되게 힘들고, 그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소리 안 나는 것도 너무 많고, 이게 다른 조합의 글자가 같은 소리가 나는 것도 많고, 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소리 내는 것과 글 쓰는 거가 많이 차이가 나면 그거를 불투명한 언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는 어쩌면 가장 불투명한 언어고 한글은 가장 투명한
1: 맞아요.
0: 언어라서 한글에서는 표시가 거의 안 나거나 했던 사람들도 영어에서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알수 있어서 그래서 그것도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바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1: 그리고 이제 남편 얘기를 이제 책에 많이
0: 네.
1: 쓰셨어요. 별명은 스누피. 그 별명은 왜 붙이신 거예요?
0: 사실 남편이 스누피를 워낙에 좋아해서 실제로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저희 집에는 뭐 스누피 머그잔, 플래너, 가방 등등등 스누피 굿즈가 가득한데요. 그래서 스누피는 제가 남편을 부르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별명이 됐고 그런데 책을 쓰면서 또 문득 스누피 만화 속의 한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노랑새 우드스톡 예, 그 우드스톡은 사실은 독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이렇게 낙서 같은
1: 이런 얘기하고
0: 그쵸
1: 있죠.
0: 그쵸 그래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얘기하지만 스누피와는 또 소통을 하거든요. 근데 스누피는 말풍선 속에서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우드스톡의 언어를 쓰던 남편이 제첫 번째 남편이 나중에는 말풍선으로나마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는 스누피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지금
0: 그래서
1: 너무 웃긴 표현을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이거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남편이 여럿이었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1: 이게 약간 그냥 제 해석으로는 뭐라 그러지? 옛날에 이렇게 그 작가님들의 뭐그 문학 생활에 대해서 일기 뭐 무슨 시대 이기 무슨 시대 약간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 작가님께는 남편분의 일기 첫 번째 남편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기 두 번째 남편 시대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0: 그래서 그게 제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사람이 약간 뭐 조금 바뀌었다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1: 완전히
0: 완전히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요즘도 같은 사람이 맞나?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그 경험이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이 사람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제가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저희 남편도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불안도 조금 떨어지고 여러 가지 바뀐 게 조금은 있지만 사실은 바뀐 거는 크게 바뀐 건 없기는 없죠. 근데 관계가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아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1: 근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내가 분명히 열몇 살이나 많은 어떤 분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열몇 살 많아도 나보다 어린 것
0: 어려요.
1: 같아서 내가 키워야 되더라.

0: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것처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네, 그 결혼을 결심할 때와 살다 어느 날 이거 원래 이랬나? 뭐 네, 이런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처음에 수누피를 만났을 때 저도 왜 이렇게 다른가를 생각해 봤는데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어쩌면 가면을 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0: 그럴 수도. 네,
1: 그렇죠. 네. 사회화가 돼서 네. 밖에서 이제 가면을 쓰고 이렇게 불안도 보여주지 않았을 거고 상동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억누르면서 살았을 거고 좋은 그 뭐 지적인 모습
0: 그렇죠.
1: 뭐 이런 것만 보여줬을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잘 알아차리지 못했었기도 했겠지만요.
0: 네. 남자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친구와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네. 들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그 결혼 전에 그걸 숨기시느라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녀분 계시잖아요. 요즘 네네. 청년 세대신 어떤 분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보니까 열몇 살 많아도 나보다 어린 것 같아서 내가 키워야 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1: 그쵸, 네.
0: 그것처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그 결혼을 결심할 때와 살다 어느 날 이거 원래 이랬나? 뭐 네, 이런 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처음에 수누피를 만났을 때 저도 왜 이렇게 다른가를 생각해 봤는데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어쩌면 가면을 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0: 그럴 수도. 네,
1: 그렇죠. 네. 사회화가 돼서 네. 밖에서 이제 가면을 쓰고 이렇게 불안도 보여주지 않았을 거고 상동 행동이라든가 뭐 이런 거 다 억누르면서 살았을 거고 좋은 그 뭐 지적인 모습
0: 그렇죠.
1: 뭐 이런 것만 보여줬을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잘 알아차리지 못했었기도 했겠지만요.
0: 네. 남자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친구와 장난감이 필요하다고
1: 네.
0: 들었거든요.
1: 네, 네.
0: 근데 그 결혼 전에 그걸 숨기시느라고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자녀분 계시잖아요. 요즘 네네. 청년 세대신 거죠, 자녀분들이?
1: 네, 저희가 22 네네. 그리고 25 된 아들이 둘 있습니다.
0: 그 책 읽고 뭐라 그러세요?
1: 책을 네.
0: 안 읽었어요?
1: 책을 안 읽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책을 읽지 않았는데요.
0: 네.
1: 그러니까 그때 책을 쓰는 동안에
0: 네.
1: 내용을 이미 많이 공유를 했고 네. 많이 물어봤고 의견도 구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이제 두 번째 책은
0: 네.
1: 자신들이 삶으로 이미 겪었던 일이라서 어쩌면 흥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0: 네.
1: 생각을 했는데
0: 네.
1: 그런데 책은 안 읽었지만 온 가족이 저희가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0: 네.
1: 약점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0: 네.
1: 상대를 강점 위주로 보게 됐고요.
0: 네.
1: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남편에게 남편이 항상 불안이 높고 그래서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보다는 약간 인상 쓴 얼굴, 뭐 불안한 얼굴 이랬었는데 그럼 아이들이 남편에게 아빠 뭐가 불만이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했었다면 요즘은 아빠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아이들 저 같은 경우에 산만한 첫째 아이가 굉장히 산만해서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딴 생각을 해. 왜 한번 말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 이런 얘기들을 안 하게 됐고요. 그 대신에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창의적인 아이야. 그리고 뭐 항상 너는 너 머릿속에는 되게 많은 아이디어로 가득 찬 것 같구나 이러면서 같은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죠.
0: 이런 거네요. 이렇게 내가 엄마로서 뭘 말하고 있는데 얘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예전에는 너 또 딴 생각하지 이랬을 텐데 지금은 너 뭐 생각났구나.
1: 맞아요.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네. 그리고 또 아버지께도 아빠 또 뭐가 불만이야가 아니라 아빠 뭐 어디 불편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어투도 달라질 수 있을

0: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뭐 아빠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은 항상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문제 없어 이러면서 이제 되게 분위기도 좀안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아빠 뭐가 불편하세요?라고 묻는 순간 남편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뭔가 불편한 거가 있나? 왜 그러지? 아 11시가 됐는데. 아무도 지금 자고 있지 않아서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이 넘어서 불안감이 밀려왔나? 지금 5시가 됐는데 왜 저녁을 안 먹지? 이런 것들. 그래서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1: 지금 듣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스누피는 어떤 분이길래 5시에 저녁 안 먹으면 불안하지? 막 이런 거. 책에는 지금 1부 그의 세계, 2부 그와 다 있는 세계, 3부 변화의 세계, 4부 스펙트럼의 세계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계신데 그중에 들어가며의 내용 중 일부를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1990년대 나는 혼자서 1년 반 동안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이집트, 홍콩 등지를 떠돌았다.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 따뜻한 곳으로 피신하듯 향한 나라가 뉴질랜드였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첫날, 어느 백패커즈 루프탑 바에서 나는 내 다른 조각, 미래의 첫 번째 남편을 만났다. 그와의 대화는 처음으로 내가 이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그런 그라면 나의 문화, 내 가족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나는 그런 믿음에 기대어 그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 펼쳐진 길은 꽃길이 아니라 고생길이었다. 남편은 영재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지만, 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결혼 전에는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벽과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이제 나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내 속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무척 직선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불평불만을 쉼없이 쏟아내는 내가 항상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불안지수는 무척 높아졌다. 어느 날 남편은 감정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예민해져서 울면서 말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 그뭐 누군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맨날 얘기하는 타일런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순간 뇌정지가 왔다. 그 말은 너무나 비...
1: 자, 근데 타일러는 누군가요?
0: 타일러 씨, 그 방송인 타일러 씨,
1: 네.
0: 네, 그 믿기
1: 네.
0: 어려우시겠지만 그 유명한 타일러 씨가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괜히 저 타일러 좀 봐. 어머, 타일러 저렇게 영어 잘한다. 뭐 머리가 좋네. 뭐 그냥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0: 그 제가 과거에 호주에서 살다가 한 10년쯤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사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한국인의 기준은 뭘까? 귀화를 했어도 생김새가 다르면 여전히 외국인일까? 한국인일까? 뭐 이런 고민이었었는데 마침 방송에 나오는 타일러 씨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제가 집에서 타일러 씨 얘기를 좀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런데 하필 그때가 소통 문제로 남편에게 한창 서운함을 쏟아내던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은 또 엉뚱하게도 아니,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타일러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구나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아, 더 이상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는 없겠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많은 집에서도 또는 연애하는 연인들에게도 부부에게도 약간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좀 봐줘.
0: 네.
1: 나한테 신경을 좀 써줘.

0: 이런 뜻으로 뭐 네네. 누구 집 남편은 뭐 부인이랑 같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대. 네. 뭐 누구는 일찍 들어와가지고 뭐 했대더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은 남편이 아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1: 그렇죠. 네.
0: 네, 다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살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1: 그래도 저는 방송인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네.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0: 게다가 그런 얘기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아니지. 타일러가 집에 일찍 와서 뭐 요리를 해줬다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1: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늘 타일러에 대해서 제가 묻기도 하고 타일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늘 타일러 얘기만 했었는데 타일러를 굉장히 좋아하나 보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던
0: 그래서 남편을 좀 타일러셨어요?
1: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냥 너무나 멍하니 쳐다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걸까? 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0: 그래서
1: 같습니다.
0: 이제 남편을 더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셨어요.
1: 네네.
0: 이 지점이 좀 위대한 지점입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되거든요. 미쳤어! 당신 미쳤어! 나보고 타일러랑 같이 살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고 네. 뭐 너무 싫다든가 우리 남편 진짜 정신이 나갔다든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네네.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좀 달라 보이던가요? 어떠셨어요?
1: 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언어를 읽지 못했던 때와 그 남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희의 관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0: 네.
1: 단순히 관계가 정말로 조금 개선됐거나 뭐 많이 나아졌다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차원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0: 네.
1: 정말 두 번째 새로운 남편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0: 아유, 결혼 두 번 하신 것 같으시겠어요?
1: 이 정도로 변화가, 그 정도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면 네. 제가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책으로 꺼내놓을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0: 네. 거기 감각, 인식, 질서, 관계 세계라고 남편의 세계를 표현해 주셨어요.
1: 네.
0: 뭐 이거를 조금 쉽게 어떤 상황이었다. 이렇게 상황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0: 네,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들을 말씀드리면
0: 네네.
1: 스누피는 청각이나 후각 무척 민감한데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카페에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가면 주변 소음이 있더라도 소음을 어느 정도 필터링
0: 우리가 지워버리죠.
1: 네. 하고 상대의 목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누피는 그 소리들을 걸러내지 못해서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뭐 3명 이상 혹은 여러 명 있는 곳에 가면 쉽게 지치고 과부하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죠. 촉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옷도 본인이 고집하는 같은 재질의 옷만 네. 입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을 스누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말을 순서대로 뭐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설명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는 걸 힘들어하고요.
0: 네.
1: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직관적으로 구별하는 걸 무척 힘들어하기도
0: 네.
1: 해요.
0: 네.
1: 의외로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0: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사실 좀 간과해요. 그냥 또 그런다. 왜 거꾸로 얘기해? 뭐 그냥 이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인지 능력, 그 인지 방식. 에서부터 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1: 저는 예전에도 스누피가 오른쪽 왼쪽을 헷갈려 한다는 거를 들었는데 반쯤은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설마 그게 헷갈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신경다양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스누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됐죠.
0: 근데 스누피 씨가 그렇다라는 거는 한참 후에 알게 되신 거잖아요. 거의 마흔 넘어서.
1: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첫 20여 년이 너무 힘들었죠.

0: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아 내가 그냥 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불안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흔 넘어서 아 내가 왜 그렇구나라는 거 알게
1: 네.
0: 되면 이제 좀그 스누피 자신도 많이 다르지
1: 그때
0: 않아요?
1: 그쵸.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거든요.
0: 네.
1: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약간 울컥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스누피가 창가에서 저희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내가 이런 나의 이런 특징을 왜 어릴 때부터 몰랐을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 얘기를 좀 죄송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특징을 좀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조금 다르게 행동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내가 바꿨을 것 같은데 적어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분명히
0: 이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아 내가 그냥 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불안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흔 넘어서 아 내가 왜 그렇구나라는 거 알게
1: 네.
0: 되면 이제 좀그 스누피 자신도 많이 다르지
1: 그때
0: 않아요?
1: 그쵸.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거든요.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약간 울컥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스누피가 창가에서 저희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내가 이런 나의 이런 특징을 왜 어릴 때부터 몰랐을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 얘기를 좀 죄송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특징을 좀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조금 다르게 행동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내가 바꿨을 것 같은데 적어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척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도 나처럼 거의 모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내 이야기를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면 누군가에게는 단한 명에게라도 그게 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바뀐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서 그게 저도 되게 이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0: 스누피님이 마흔 넘어서 자폐 진단을 받으셨는데 우리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못 떠나십니다. 일단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풀꽃 함께 듣죠.

김나리의 풀꽃 들으셨고요.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지은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4부 스펙트럼의 세계 중에 선 위의 점이 아니다 중에 일부를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뇌의 결이 다르다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번역한다는 뜻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의 느림을 비효율로, 상대의 집요함을 집착으로, 상대의 불안을 유난스러움으로 오해하게 된다. 난독증, 자폐 스펙트럼, ADHD, 강박, 운동 협응의 어려움은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을 나누고 각각 다른 문제로 정의하며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려 한다. 그러나 경계란 결국 인간이 그어놓은 선일 뿐이다. 산의 초입이 평지인지 산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철조망을 세워 나누고 또 나눈다.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정상과 비정상, 우등과 열등으로 끊임없이 나누려는 경향이 그 특징인 것 같다. 나도 예전에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말이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저 주된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열등이나 결함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 안에서 두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어떠한 낙인도 없이.
1: 네. 또 이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산의 초입이 평지인지 산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산이라고 하냐면 표지판 세워놓은 것부터 산이라고 하거든요. 정상과 비정상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디서부터가 정상이고
0: 전문가가 이거는 자폐야 이거 당신은 ADHD가 있어? 이러면 있는 거고.
1: 그게 표지판인 거죠.
0: 네.
1: 네. 그러니까 그걸로 또 사람들은
0: 또 나누고.
1: 나누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그 표지판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죠?
0: 네네.
1: 근데 어떠세요? 신경다양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 있다면 어딜까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0: 과잉행동 성향이 있어서 네. 몸을 움직여야지 집중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0: 하고 하는 것부터가 어려움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1: 네.
0: 또 텍스트보다는 시각적 자료로 정보를 훨씬 더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지 귀찮다거나 어쩌면 역차별이다라는 이유로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특히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 경우에 개방형 사무실에서 주변 소음을 고스란히 견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조차도 낄 수 없고, 그리고 형광등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밝아서 좋은데 눈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굉장히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두통을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현실, 학교와 직장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분들 근데 또 강점도 있으실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하나의 특정 방식만 옳다라는 편견만 버리면
1: 네.
0: 이분들이 가진 엄청난 강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 네.
0: 특정 분야에 무섭도록 깊이 들어가는 몰입하는 능력.
1: 맞아요. 네.
0: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세부사항까지도 포착해내는 관찰력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때로는 말이 없는 동물들과 깊이 교감하는
1: 소통도 되고,
0: 네, 맞아요.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이런 특성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1: 네.
0: 모든 신경다양인에게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고치겠다 하는 사고만 버리면 이 강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들의 다름을 결함이 아닌 강점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게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또 사회에서 뭐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그런 게 좀 인정을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잠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면 그것도 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구나. 왜냐면 이제 스누피님의 경우에는 내가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구나. 이걸 알고 나서 또 좋아진 게 있고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전문가의 진단이 중요할까요?
0: 우선은 진단이 왜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제가 첫 번째 썼던 난독증을 읽다는 난독증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사실은 썼는데
1: 네.
0: 그 책을 읽은 후에 어떤 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어쩐지 제 난독증 같더라. 어쩐지 노래방 가서 가사를 안 보고 부르는 걸 보니까 난독증이 분명해. 그러면서 아주 쉽게 꼬리표를 붙이고 비난의 수단으로 쓰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낙심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진단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자폐라서 ADHD라서 어쩔 수 없어 라면서 이름표를 붙이고 선을 긋고 이렇게 나누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데 진단도 사실은 결국 사람이 내리는 거라
1: 네.
0: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단명을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 그리고 진단 유무에 매달리는 것보다 상대와 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참고하는 척도 정도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게다가 우리 작가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신경다양성을 이해하는 게 결국 나 자신을
0: 네.
1: 이해하는 일과도 연결이 된다.
0: 네네.
1: 이것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0: 처음에는 제가 저와 남편 사이에 선명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저는 신경다양성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공부하고 또 책을 써내려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신경다양성의 특징이 7, 80% 정도 있다면 저에게도 1, 20% 정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1: 네.
0: 그때부터는 저는 어느 누구를 완벽한 신경 전형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부터를 신경 다양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지 내공이 생긴 것 같고요.
1: 네.
0: 덕분에 세상에 이해가 안 돼서 미워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게 된 게 제 삶의 큰 변화입니다.
1: 요즘도 타일러 얘기 많이 하세요?
0: 타일러 얘기 이제 안 합니다.
1: 네.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 을쓰신 지은정 작가님 오늘 정말 귀중한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오주하의 연분홍 들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이노 소셜랩의 고대권 대표 모시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상한 건가 하고 생각하기 전에 아, 나랑은 좀 다른 세계를 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본다면 관계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한다는 게 꼭 다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다르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0: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분들이 더러 계시죠. 쉬고 있는데도 뭔가 일거리를 찾아야 할 것만 같은 조바심도 나고요. 그런데 정작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은 휴식 시간을 아주 잘 지켰다고 해요. 수많은 발명품을 남긴 에디슨의 비결은 앉을 수 있는 곳에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 누워서 틈틈이 쉬었던 덕분이었고요.
1: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주말에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분들이 덜어 계시죠. 쉬고 있는데도 뭔가 일거리를 찾아야 할 것만 같은 조바심도 나고요. 그런데 정작 역사에 이름을 남긴 이들은 휴식 시간을 아주 잘 지켰다고 해요. 수많은 발명품을 남긴 에디슨의 비결은 앉을 수 있는 곳에 앉고 누울 수 있는 곳에 누워서 틈틈이 쉬었던 덕분이었고요. 독일의 철학자 칸트 역시 매일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글을 썼을 뿐 그 이후부터 밤 10시까지 무려 9시간 동안은 식사와 산책을 즐기면서 철저하게 휴식을 취했다고 하네요. 휴식이야말로 쓸데없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다음 걸음을 위한 가장 확실한 회복의 시간인 거죠. 잠시 멈춰도 괜찮은 아무 문제 없는 토요일이에요. 오늘 하루만큼은 복잡한 생각 내려놓고 쉬어가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새벽 노들의 연주로 노들의 오후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해가 한 오후쯤 내려온 강변의 풍경을 담아낸 왈츠 연주곡이었는데요.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바람에 이끌려서 반대편 강변으로 향하는 나룻배가 보여요. 그리고 느긋하게 앉아서 휴식을 취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만 같은 곡으로 오늘 첫 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칸트가 매일 9시간씩 쉬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속으로는 좀 부럽다 싶지 않으셨어요? 우리는요, 겨우 주말 이틀 쉬면서도 밀린 집안일에 밀린 걱정까지 하느라고 참 마음 편할 날이 없는 것 같은데 말이에요. 쉬는 날마저 잘 쉬어야 한다는 강박에 부딪히거나 또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남들의 바쁜 일상과 나를 비교하느라 정작 우리의 뇌는 쉬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에디슨과 칸트가 그토록 쉼을 강조했던 건 머리를 비우고 좀 가만히 멈춰 있는 그 시간이야말로 정직한 회복의 시간임을 알았기 때문일 거예요. 열심히 달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내 마음에 싹튼 불안을 털어내주는 잠시 잠깐의 멈춤이 아닐까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스마트폰도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진짜 온전한 내 휴식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조영배 시를 조영배가 작곡한 곡 리듬 타는 남방 환상 준비했습니다. 몽환적이게 스며드는 제주도의 풍경을 이 곡으로 마음 가득 담아보실까요? 문현의 노래, 신현정 외 여러분의 연주로 리듬 타는 남방 환상 전해드립니다.

리듬 타는 남방 환상 듣고 오셨는데요. 문현의 노래 신현정 외 여러분의 연주였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채워드리고 있는데요.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은 전수진의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 중에서 일부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나만의 중심을 찾고 싶은 사람들에게 발레가 전해준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전하는 글입니다.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만날 수 있죠. 오늘은 2025 국악 창작곡 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음원 감상해 볼게요. 뮤르의 연주입니다. 바다의 노래 전해드리죠.

바다의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뮤르의 연주였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들으실 수 있는 방법들 다양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어요. 뱃노래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다양한 느낌의 뱃노래가 있지만 이 시간은 잔잔한 느낌으로 만나보시죠. 하지아의 노래, 이은기의 가야금 연주로 뱃노래 전해드립니다.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어이야디야 어기야디야

0: 어기야 뒤야.
1: 쉼 그리고 한옥 찻집. 뿔리에 땅뒤 대가제 롱드잠 퐁뒤 프라페 아다지오 그랑바뜨망. 어려워 보이는 프랑스어에 주눅들지 말자. 쉽게 풀이하면 다음과 같다. 발레는 두 발을 바닥에 탄탄히 딛고 코어를 잡은 뒤 무릎을 굽혀 바닥과 가까워지는 기본 동작 뿔리에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두 다리 중 한 다리를 축으로 고정하고 다른 다리로 바닥을 눌러서 앞, 옆, 뒤로 내미는 땅뒤 동작을 거쳐 발끝으로 바닥을 눌러서 차는 대가제. 다리를 좀 더 원형으로 넓게 움직이는 롱드잠. 바닥을 눌러 축이 되는 다리의 중심을 단련하는 퐁뒤. 빠른 발재간을 연습하는 프라페. 몸의 중심을 잡으면서 팔다리를 한껏 확장하는 아다지오. 마지막으로 다리를 있는 힘껏 차는 그랑바뜨망으로 진행한다. 이렇듯 발레 동작들은 바닥을 누르는 것으로 시작해 점점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순서로 이어진다. 발레 클래스 자체

자체도 빌드업인 셈이다. 그리고 빌드업의 기준이자 시작점이 바로 바닥이다. 첫 장의 주제를 바닥으로 정한 까닭이다.

겸손이 힘든 사람이 있다면 발레 클래스를 권한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면 절로 겸손해질지니. 다다음 생엔 발레단 수성 무용수를 꿈꾸지만 이번 생은 옷장만 수석 무용수다. 하지만 그러면 또 어떤가? 몸도 마음도 딱딱해지다 못해 갈라지는 나이. 이렇게 홀딱 빠져서 마음이라도 말랑말랑해질 수 있는 존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행복 아닐까? 한때는 이게 아니면 절대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바닥이 준 힘덕이다. 내가 나의 바닥을 느끼고 중심을 잡고 있는 한 나는 나로 있을 수 있다는 묘한 자각과 충실한 자신감이 따라온다. 발치광이가 되기 전엔 안 그랬더랬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 욕심을 부렸다. 그 욕심 때문에 무리를 했고 인생의 여러 톱니바퀴가 어긋나며 바닥을 쳤다. 바닥이 끝인 줄 알았는데 인생은 내게 코웃음 치며 바닥 아래 더 깊은 곳이 있음을 보여줬다. 그때 발레를 만난 건 행운이다.

이 곡을 국악기로 들으니까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차이코프스키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중 꽃의 왈츠였는데요. 이정화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전수진의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 중에서 일부분 나눠봤어요. 부제가 발레를 배우며 발견한 삶의 균형 감각입니다.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지 좀 짐작이 되시죠? 작가는요, 20여 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만나고 글을 써온 기자인데요. 직접 발레를 배우면서 경험한 몸과 마음의 변화를 담아낸 글이에요. 바닥이 준 힘 덕분이다. 내가 나의 바닥을 느끼고 중심을 잡고 있는 한 나는 나로 있을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인생에서 바닥을 쳤다라고 하면 전부를 잃은 것처럼 절망하곤 하잖아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작가는 말합니다. 발레의 가장 기본 동작인 뿔리에처럼 바닥을 탄탄히 딛고 내려가는 그 순간이 오히려 다음 동작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요. 내 발이 땅에 닿아 있음을 정확하게 인지할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진짜 내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꼭 발레가 아니어도 좋아요. 몸도 마음도 딱딱하게 굳어가는 일상 속에서 다시 좀 말랑말랑하게 만들고 숨쉬게 하는 존재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오늘은 발레 탐험기가 담긴 전수진의 발끝으로 인생의 중심을 잡는 법 만나봤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공중으로 떠오르는 나의 비상을 바라는 그 마음을 노래한 곡이에요. 송소희의 노래로 공중무용 만나보시죠.

송소희의 노래로 공중무용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입춤 준비했는데요. 입춤은 전통춤의 기본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무용수의 발 디딤새와 호흡이 아주 중요한 춤입니다. 윤서경의 아쟁, 이동훈의 해금, 문경아의 가야금, 이재하의 검은고, 이호진의 징, 유인상의 장구 연주로 입춤 감상할게요.

윤서경 외 여러분의 연주로 입춤 감상하고 오셨어요.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로 니나니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추다해 차지스의 노래와 연주였어요. 니나니 전해드렸고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마지막 곡은 사자춤 가운데 초장 준비했습니다. 동선본의 퉁소 연주로 만나시고요.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헤르누마루 토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 만나볼 수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 오늘은 2025 국악창작곡 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감상해보겠습니다. 김수연의 소리로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탄식 대목부터 목욕하는 대목까지 전해드리죠.
1: 신봉사 기가 막혀.

어르신 곽씨도 죽

오나 옛기 호랭이가 바싹 깨물어 갈려. 내가 너를 생각하면 인사불성 쇠아들놈이다. 주인과 작별 후에

2016년. 네 그럴 줄래 몰랐다. 얘기쳐라 무정한년 눈뜬 가장 배반키도 사람치고는 못할 텐디 눈을 날 버리고 네가 무엇이

서둠 올라갈지 한 곳을 당도 하니 한 곳을 당도 하니 잘 지내는 청산으로 돌고 유골물이 주르르르 저골물이 괄괄 열에 열두 골물이 한때로 합수쳤다 전방조 지방조 얼툭조 구부조 방울이 폭금조 건너 병풍서고 마주꽝꽝 마주 때려 산이 울렁거리요 떠나갈제 신봉사 좋아라고 신봉사 좋아라고 물소리 듣고 반긴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목욕을 허량으로 상하복 헐헐 벗어 집행기로 눌러놓고 더듬 들어가 물에 풍덩 들어서며

애 시원하고 창이 좋다. 삼각 산 올라서 느리어서 시원하며 동해 유수를 다 마신들 이어서

심청가 가운데 신봉사 탄식 대목부터 목욕하는 대목까지 전해드렸어요. 김수연의 소리였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크리에이터 중에 코터 프란타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성공을 거뒀어요. 20대 기업가로 이미 남부러울 것 없는 성공을 거뒀지만 사실 그는 10대 시절부터 지독한 우울증을 알아왔다고 해요. 세상에 철저히 혼자만 남겨진 것 같던 어느 날 그는 결국 달리는 택시 안에서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엉엉 울고 마는데요. 뜻밖의 잘 알지도 못하는 운전수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돼요. 세상에 혼자인 사람은 없다고요. 나를 몰라도 나와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그들의 위로가 때로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고 보면 마음이 담긴 위로를 전하는 데는 서로의 얼굴을 알건 모르건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나를 잘 모르는 이웃이 건넨 뜻밖의 친절이나 한마디가 때로는 100마디 말보다 더 큰 용기와 힘이 되어줄 때가 있다는 거 마음속에 새겨두면 좋을 것 같네요. 전지현 외 여러분의 연주로 태양을 삼키다 전해드립니다.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지난해를 뜨겁게 달구었던 국악 창작곡의 성찬. 2025 국악 창작곡 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오늘 만나볼게요.

2025 국악창작곡 개발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오늘 만나볼게요. 올해도 정예 팀들이 경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9회 대회에서 관객들의 가슴을 뛰게 했던 영광의 수상작 10곡 가운데 5곡을 먼저 감상해 보려고 해요. 그 첫 문을 열어줄 곡은 장려상을 수상한 팀 프로젝트 금의 사물놀이입니다. 이 팀은 4명의 가야금 연주자가 모여서 가야금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꾸려나가겠다는 뜻을 팀명에 담았는데요. 삼도 사물놀이를 기반으로 질굿, 풍류, 자진몰이, 휘몰이 장단을 배치했죠. 타악기 없이 오직 현악기인 가야금 넉대의 울림만으로 사물놀이 특유의 역동적인 리듬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표현해낸 아주 독창적인 실험곡입니다. 각자의 가야금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도 하나로 화합해 나가는 장쾌한 기백을 이 곡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사물놀이 듣겠습니다. 프로젝트 금의 연주예요.

현악기가 빚어낸 역동적인 타악의 호흡. 장려상 수상작 프로젝트 금의 사물놀이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만날 두 번째 곡 역시 장려상 수상작인 창작 민소각 그룹 화온의 수류가인데요. 팀명 화온은 꽃 화자에 영어 온을 더해서 아름다운 창작의 흐름이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았다고 해요. 이들은 민속음악 신화위를 모티브로 삼아서 우리 인생을 닮은 바다의 물결을 음악으로 그렸죠. 고요하게 배를 띄워 출항한 뒤 변덕스러운 파도와 거친 폭풍을 지나서 마침내 잔잔해진 물결 속으로 귀향하는 뱃사람의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대금과 아쟁, 가야금과 건반이 이루는 실내악 위로 멤버 전원이 함께 구사하는 구음과 노래가 얹어지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깊이를 담담하게 전해줍니다. 창작 민소각 그룹 화온의 수류가 듣고 올게요.

거친 바다를 건너 잔잔한 일상으로 돌아오는 위로를 건넨 수류가였어요. 창작 민속악 그룹 화온의 노래와 연주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일까요? 바로 동상수상곡 비랑의 어둑신이라는 곡이에요. 비랑은 음악을 통해 자유롭게 날아오르고 물결처럼 흐르고자 하는 젊은 예인들인데요. 이들이 주목한 어둑신이는 사람들의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는 전통 민담 속의 요괴입니다. 이 어둑신이를 물리칠 방법은 오직 바라보지 않는 것뿐이라고 전해지죠. 이 곡은 어둑신이를 쳐다보지 않으면 내 마음속의 두려움도 사라질까라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1악장 어둑신이의 등장부터 2악장 술래잡기, 3악장 두려움의 벽을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총 3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해금과 글로켄슈필, 죽비와 타악기가 빚어내는 기묘하고 팽팽한 음색이 우리 내면의 공포와 그에 맞서는 심리 과정을 시각적으로 그려냅니다. 비랑 작곡의 어둑신이 만나보시죠. 비랑의 연주예요.

마음속의 어둠을 들여다보는 듯한 묵직한 몰입감을 선사한 비랑의 어둑신이 듣고 오셨어요. 오늘 네 번째로 만나볼 곡은 은상 수상작이에요. 8인조 혼성밴드 무던의 무던히입니다. 뮤직과 모던을 합친 팀명처럼 하고 싶은 이야기를 세련된 현대적 감성으로 풀어내는 팀인데요. 이 곡은 매일매일 삶의 무게를 견디며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건네는 아주 유쾌한 위로입니다. 무거운 현실에 지쳐 주저앉기보다 지난 시절의 아픔과는 과감하게 이별하고 무던하게 새 날을 맞이하자는 의지를 담았죠. 서도민요와 판소리 창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세 명의 여성 보컬의 에너지가 참 대단한데요. 여기에 드럼, 베이스, 건반의 탄탄한 밴드 사운드 위로 피리와 태평소, 그리고 장구의 거친 타격감이 맞물리면서 현대적인 에너지를 시원하게 뿜어냅니다. 젊고 감각적인 느낌의 곡, 무던의 노래와 연주로 무던히 만나보시죠.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 위로. 은상수상작 무던의 노래와 연주로 무던히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늘 토요일 시간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특집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곡은 금상을 수상한 팀 조이의 건드렁입니다. 팀명 조이는 기쁘고 독창적이고 젊은 너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데요. 이들은 우리에게 익숙한 경기민요 건드렁 타령의 후렴구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아주 발칙하게 재해석해냈어요. 흔히 건드렁거리다라고 하면 건들거리면서 허세를 부리는 거만한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요. 이 곡에서는 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자유롭고 당당한 태도로 승화해냈죠. 보컬 윤세연의 당당한 소리 위로, 가야금과 베이스, 드럼의 다채로운 그루브가 얹어지는데요. 건들거리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나만의 개성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가장 멋진 방식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오늘 이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마지막 곡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조이의 노래와 연주로 건드렁 만나보시죠.

여기 무대 위까지 왔는데 이렇게만 보여주기엔 이 노래 흥이 자꾸 나를 건들거려서 이번엔 제대로 건드렁거리게 절뚝 거려봅시다.

자유롭고 당당한 청춘의 기백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조이의 노래와 연주로 건드렁까지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자유롭고 당당한 청춘의 기백이 고스란히 전해졌죠. 조이의 노래와 연주로 건드렁까지 모두 감상하셨습니다. 하나의 음반 혹은 하나의 주제를 담은 음원들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다가오는 6월 25일 본선 경연을 앞두고 지난해 우리를 행복하게 했던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빛나는 수상작들과 함께 해봤어요. 전통의 깊은 뿌리를 단단하게 쥐고 있으면서도 가야금 넉대로 사물놀이를 재현하고요. 민속악으로 바다의 삶을 그리며 내면의 두려움을 웅장하게 극복해내는 젊은 국악인들의 치열한 시선이 참 아름답게 다가온 시간이었어요. 내일, 일요일 이 시간에는 이 뜨거웠던 경연의 또 다른 주인공들이죠. 영예의 대상을 수상한 팀을 포함해서 아직 못 다 들은 후반부 5팀의 매력적인

음원들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하나의 음반에 담긴 뜨거운 열정을 함께 해보는 한 장의 음반. 오늘은 제19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음원이었고요. 내일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살아가면서 뭔가에 새롭게 도전한다는 것만큼 젊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젊음은 숫자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을 마주했을 때 뿜어져 나오는 유쾌한 설렘과 기백일 텐데요. 앞서 만난 젊은 음악인들의 음악이 눈부셨던 이유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저 멀리 던져두고 그저 이 무대 자체를 신나게 즐겼기 때문이겠죠. 결과가 어떻든 내 삶을 나만의 색깔로 채워가는 그 도전의 과정 자체가 이미 멋진 청춘의 한 페이지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도요, 한번 부딪혀보지 뭐. 이렇게 일상 속 작은 도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의 황일입니다.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세계 인구는 약 83억 명입니다. 83억 명을 퍼센트로 나누면요. 10%는 유럽, 7%는 북미, 5%는 남미, 18%는 아프리카, 60%는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77%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요. 23%는 홈리스라고 하네요. 그리고 63%는 자급자족을 하고 있는데 16%는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집이 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핸드폰을 사용하며 대학을 졸업했다면 극소수의 특권층인 7%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가끔 멀리서 보면 평범한 일상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느껴질 때가 있죠. 욕심 많은 우리는 행복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국악그룹 이상의 자연으로 듣고 황혜리의 주말엔 라디오 시작합니다.

국악그룹 이상의 자연으로 듣고 왔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소리 재개발 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와 흥미로운 국악 실험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영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인데요. 김수진 영화연구가와 오늘은 AI 휴머노이드를 다룬 영화 두 편, 상자 속의 양과 애프터 양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송소희의 여우비 듣고 올게요.

송소희의 여우비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에는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인데요. 김보미의 봄날, 우리의 모든 순간 듣고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으로 이어집니다.

0: 전통의 소리를 해체해 AI와 함께하는 현대적 감성으로 재조립하는 국악실험실 소리 재개발구역 오디오랩 중흥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악실험 함께 나눌 분이죠. 국악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무입니다.
0: 대표님, 지난주 우리가 야외 국악기의 제왕 태평소의 인공지능 도플갱어를 찾아서 전 세계 우리 5대륙을 훌쩍 순회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 인공지능 친구가 거대한 밴드 사운드 속에서도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태평소의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체급 비슷한 글로벌 친구 다섯 친구를 섭외했었죠.
0: 기억납니다. 네. 중국의 수호나, 귀여운 수호나랑 중동의 주루나, 이집트의 미즈마르, 중세 유럽의 쇼움, 그리고 켈트의 봄바르드까지 진짜 하나같이 인상적인 악기들이었어요.
1: 네, 맞습니다. 이 다섯 가지 악기 고유의 텍스트를 활용해서 과연 어떤 악기가 가장 태평소다운 소리를 내줄지 오늘 본격적인 실험 결과를 확인해볼 차례지요.
0: 오늘은 이 다섯 명의 도플갱어들의 어떤 장르의 무대, 그러니까 어떤 음악을 올려놓고 테스트하셨어요?
1: 네, 그 도화지를 고르는 게 좀 큰 고민이었는데요. 너무 강력한 음악 위에 올리면 악기 본연의 미세한 이 질감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또 너무 잔잔한 곡을 쓰면 야외 악기 특징적인 이 폭발력을 검증하기가 어렵잖아요.
0: 네, 그러니까 태평소 소리를 가장 명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맞춤형 무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미나이와 상의 끝에 지난번 향피리 소리를 찾을 때 아주 훌륭한 뼈대가 대주었던 에픽 트라이벌 올드 뮤직 장르를 이번에도 기초 베이스로 삼기로 했습니다.
0: 거대한 북소리와 함께 또 그 웅장한 분위기로 피리 소리를 든든하게 받쳐줬던 그 장르군요.
1: 네, 맞습니다. 원초적이고 거대한 타악기가 깔리는 부족 음악 스타일이라서 야외용 관악기 이 태평소 후보들이 마음껏 기량을 뽐내기 무리 없이 안정적인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이 웅장한 비트 위에 다섯 개의 키워드를 각각

0: 그럼 대망의 첫 번째 타자 중국의 수호나. 우리 수호나에게 어떤 맞춤형 명령을 하셨을까요?
1: 네, 악기 특성에 맞게 금속성의 쨍한 고음을 울리도록 했는데요. 프롬프트에 극도로 날카로운 금속성의 강렬한 고음 그리고 거친 갈대의 질감을 강조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과연 이 수호나의 폭발력을 제대로 뚫고 나오게 했는지 감상해 보시죠.
0: 좋습니다. 그럼 태평소를 향한 첫 번째 도전입니다. 수호나가 이끈 웅장한 부족의 축제로 한번 들어볼까요?
1: 네,

0: 네, 잘
1: 네.
0: 들었습니다. 그 배경의 원초적인 북소리는 잘 나온 것 같거든요,
1: 그쵸?
0: 대표님.
1: 네.
0: 근데 정작 우리 그 주선율 악기 소리가
1: 네.
0: 지난주에 들었던 그 시원한 소나 소리가 아니고 약간 소금,
1: 맞아요.
0: 대금 그런 류의
1: 네.
0: 음악, 부드러운 음악이 나왔어요.
1: 맞습니다. 혹시나 하고 끝까지 귀를 기울이셨을 텐데, 이
0: 네.
1: 겹니대의 거친 질감은 없고, 대금과 정말 비슷한 중국의 관악기 디지유 같은 이 연주가 끝까지 이어졌습니다.
0: 아니 근데 이게 명령을
1: 네.
0: 분명히 날카로운 금속성의 고음, 뭐
1: 그쵸.
0: 거친 갈대 질감 이렇게 아주 콕 집어서 명령을 하셨는데
1: 네.
0: 왜 소금처럼 이렇게 맑고 고운 대나무피리 소리가 나왔죠?
1: 그러니까요. 이 수노가 수오나라는 악기 이름에서 중국 악기라는 사실은 인식은 한것 같은데, 이 정작 거친 질감을 무시를 한것 같아요. 대신
0: 네.
1: 정말 이 맑고 흔한 악기 디지를 소환을 임의로 해버린 거죠.
0: 어쩐지 그냥 약간 중국 무협 영화에 나올 법한 신선들이 붙는
1: 네.
0: 피리 소리 느낌이 나는 거예요.
1: 네.
0: 부드러웠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이 단일악기 이 구체적인 질감보다는 이 중국풍의 관악기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그냥 수노가 편하게 음악을 이렇게 내놓은 것 같습니다.
0: 네, 치밀한.

0: 첫 실험이었는데 참 고집스럽네요.
1: 맞아요.
0: 탈락입니다.
1: 네.
0: 하지만 또 우리는 중동과 유럽 거친 후보들이 남아있잖아요.
1: 맞습니다.
0: 계속 확인해볼까요?
1: 네. 이번에는 중동의 원초적인 에너지 주루나의 무대인데요. 이번에는 다른 명령어는 비슷하지만 대신 투박하고 거친 나무 관대의 마찰음이라는 프롬프트 명령어를 집어넣어봤습니다.
0: 거친 마찰음.
1: 네.
0: 이번에도 잘 들어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또 맑은 피리 소리는 못 낼 것 같은데
1: 네.
0: 과연 중동의 폭발력은 그 거대한 북소리를 뚫고 나올 수 있을지 자 주루나 버전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0: 네. 대표님 저 방금 재생 버튼 잘못 누른 줄 알았잖아요. 방금 그 소나 버전의 약간 투인 것
1: 네.
0: 같은 느낌도 들고
1: 맞아요.
0: 어찌 또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저도 이 결과물을 듣고 정말 놀랬는데요. 수노가 이 프롬프트를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중동의 주르나라고 명시를 했는데 거친 마찰음을 내주라고도 했는데 역시 또 같은 디지류의 맑은 관악기 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두 곡을 듣고 나니까 아, 프롬프트를 다 완전히 수정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0: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요.
1: 네, 그런데요. 최초의 이

0: 네. 대표님, 저 방금 재생 버튼 잘못 누른 줄 알았잖아요. 방금 그 소나 버전의 약간 투인 것
1: 네.
0: 같은 느낌도 들고,
1: 맞아요.
0: 어찌 또 부드러운 소리가 나는 걸까요?
1: 그러니까 저도 이 결과물을 듣고 정말 놀랐는데요. 수노가 이 프롬프트를 완전히 무시를 했습니다. 중동의 주르나라고 명시를 했는데 거친 마찰음을 내주라고도 했는데 역시 또 같은 디지류의 맑은 관악기 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두 곡을 듣고 나니까 아, 프롬프트를 다 완전히 수정해야 되나 하는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0: 충분히 그럴 만한 상황인데요.
1: 네, 그런데요. 최초에 이 실험을 설계할 때 동일한 프롬프트 환경에서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룰을 깨기가 정말 어려워서 악기적 특성 키워드만 바꾸면서 계속 공동 지심을 유지해가면서 실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0: 그래도 공정한 오디션을 위한 약간 그 뚝심 있는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
1: 네.
0: 동양과 중동이 무너졌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1: 그렇죠.
0: 여러분. 세 번째 후보, 우리 유럽 출신 있잖아요.
1: 맞습니다. 서양 데이터들이 훨씬 많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교할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무대 주인공 중세 유럽의 맹렬한 에너지를 담은 악기 쇼입니다.
0: 네, 저도 지난주에 숏 들으면서 굉장히 태평소랑 비슷했다,
1: 그렇죠.
0: 제 가장 비슷했던
1: 맞아요.
0: 악기였던 것 같은데,
1: 네.
0: 오보의 조상이면서 투박하고 거친 매력을 가졌다고 소개해 주셨잖아요.
1: 맞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1: 네, 이 숏은 서양 악기이면서도 우리 태평소처럼 크고 맹렬한 소리를 내는데요. 프롬프트에도 바로 크고 강렬한 소리를 내는 굵은 울림이라고 분명히 묘사를 해 넣었습니다.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양 데이터베이스를 가진 수노니까요. 이번에는 확실히 알아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0: 대표님, 이 타악기 연주가 주가 된
1: 그쵸?
0: 타악기 연주는 정말 심장을 울렸습니다. 정말로. 근데 아, 우리의 또 주인공 쇼미, 어찌 태평소 그 쇼미 아니라 똑같은 그 소금처럼 부드러운 소리가
1: 맞습니다. 예,
0: 났을까요?
1: 중국의 디지가 또 등장을 하고 말았습니다.
0: 정말 전 서양악기는 정말 정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렇게 강렬한 소리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왜 대나무처럼 고운 피리 소리가 날까요?
1: 그러니까 정말 뼈아픈 결과인데요. 중세 서양 악기인 숏마저도 이 특유의 거친 질감을 전혀 살려내지를 못했어요. 이쯤 되니까 인공지능 이 사고방식을 조금씩 알것 같더라고요.
0: 오, 원인이 파악이 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왜 자꾸 이 맑은 피리만 고집하는 거예요?
1: 네, 우리가 기본 바탕에 에픽 트라이벌 월드 뮤직을 강하게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순호가 웅장한 부족 음악에 어울리는 관악기라면 이름 상관없이 무조건 신비롭고 맑은 민속 피리 소리 이렇게 생각을 한것 같아요. 지난번 향피리 소리를 찾을 때도
0: 네.
1: 이 친구가 강렬한 소리를 가다가 이렇게 디지 같은 맑은 소리로 잠깐 넘어갔다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악기의 질감, 악기의 주인공의 그 느낌을 살리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의 전체적인 무드와 분위기를 더 많이 보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이게 전체적인 장르를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까 부드러운 소리가 난 거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장르가 트라이벌이어서 인공지능이 무난한 맑은 피리로 데이터를 가지고 가버린 것 같습니다.
0: 정말 인공지능의 뚝심이라고 하면 뚝심이고
1: 네.
0: 고집이라고 하면 고집인데,
1: 네.
0: 숏마저 맑은 피리로 강제 탈락했습니다. 이대로면 남은 이집트와 또 프랑스 악기들도 전부 디지 파티가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1: 그니까요. 저도 정말 불안했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죠. 네 번째 타자는 바로 이집트 사막을 가르는 악기 미즈마르입니다.
0: 네, 이집트 아스완 현지에서 녹음돼 음원을 들었던 그 악기군요.
1: 맞습니다.
0: 이번에 어떤 키워드로 작성하셨을까요?
1: 네, 모래바람처럼 날카로운 소리를 이렇게 기대하면서 주술적이고 강렬한 갈대 악기의 톤이라는 키워드를 넣었습니다.
0: 주술적이고 강렬한 톤. 아, 이번엔 정말 그 끈질긴 디지의 늪에서 벗어났길 바라봅니다.
1: 네, 그래서 이 곡은 후반부 전개가 조금 재미있어서 중반 이후부터 후반까지 한번 감상해 보려고 합니다.
0: 좋습니다. 과연 미즈마르는 태평소의 자리를 꿰찰 수 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1: 네.

0: 대표님 근데 음악적인 완성도는 너무 좋은데요? 네. 그 약간 생각하기에 원주민들이 모닥불에 둘러앉아서 합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 그려지기는 했어요.
1: 그렇죠.
0: 그런데 또 어찌하여.
1: 그렇죠. 이 코러스나 타악기 리듬, 이 분위기 자체는 정말 좋았는데 네. 아 그런데 조금 아.
0: 근데 그게 아닐까요? 약간 그 주술적인 거기에 약간 꽂힌 게 아닐까.
1: 네.
0: 그러니까 피리가 주술적인 느낌은 났거든요.
1: 그렇죠. 예, 네, 맑고 고운 소리가 났죠.
0: 맑고 고우면서 주술적인 소리가 나긴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뚝심은 인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강렬한 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청아한 소리를 냈습니다. 정말 지금 4연타예요.
1: 맞습니다. 아, 정말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를 않는데요. 이 네. 배경이 되는 캔버스가 이 기가 막히게 좋은 명작으로 캔버스를 칠해놓고 장작 주인공은 잘못된 물감으로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트라이벌 장르 프롬프트가 세부 묘사를 압도해버리는 이 현상이 어김없이 증명이 돼버렸습니다.
0: 사실 당장 영화 OST로 써도 무방한 네.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또 태평소의 강렬한 질감을 찾는 것이 주제잖아요.
1: 그렇죠. 네.
0: 아쉽지만 미즈마루도 탈락입니다.
1: 맞습니다.
0: 진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대표님. 네. 마지막 성공할 수 있을까요?
1: 그럼요. 역시 불안하기는 한데요. 우리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죠. 바로 파괴력을 네. 자랑하는 프랑스 켈트 지방의 봄바르드이죠.
0: 이게 돌대포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하셨잖아요.
1: 맞아요.
0: 대포화를 쏘는 악기니까 이 맑은 피리를 단번에 날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1: 네. 이름에 걸맞게 압도적인 성량으로 허공을 강하게 울리는 타격감이라는 프롬프트를 넣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폭발적인 성량의 조합만큼은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0: 아, 이번에 진짜 대포알 같은 소리가 빵빵 터져 나오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5연속 디지냐 마침내 찾은 도플갱어냐 네. 운명의 마지막 무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0: 대표님 진짜 약간 정말 약간 속을 뻔했습니다. 도입부에 둥둥둥둥 그런 강력한 리듬이 웅장하게 터져 나왔어요. 네. 그래서 아 드디어 터지는구나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거든요.
1: 그렇죠. 저도 처음 들었을 때 아 리듬이 아 드디어 왔구나, 드디어 뚫어냈구나 했습니다.
0: 네. 근데 네. 정작 기다리던 관악기 소리가 나오는 순간 대표님이랑 저랑 표정이 뭐 갑자기 무협 영화 세트장으로 뚝 떨어진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중국풍 멜로디가 여전히 물씬 나는 게 실망감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1: 네, 정말 가장 뼈아픈 결과물이었는데요. 분명 켈트 지방의 봄바르드를 입력했는데 앞선 결과들의 취향 건지 완전히 이 중국의 디지로 악기 연주 방향을 틀어버렸죠. 이 멜로디 자체도 이 펜타토닉으로 쭉 구슬프게 가버렸습니다.
0: 디지에 약간 꽂혔나 봐요.
1: 그러니까요.
0: 아니 켈트의 대포알 그 빵빵 터지는 거 기대했는데 어쩜 양쯔강의 그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오는
1: 네.
0: 심지어 아프리카 리듬이 중국풍 대나무 필이니까 네. 참 독특한 퓨전음악을 탄생시켰습니다.
1: 그러니까요. 이 다섯 개 모두 테스트한 결과는 에픽 트라이벌 월드 뮤직이라는 장르 그리고 관악기 독주 상황을 만나면 순호가 세부 묘사는 무시하고 보편적인 맑은 필이 디지 같은 소리로 덮어버린다는 이 치명적인 오류를 확인을 했습니다.
0: 네, 우리는 계속 강력

0: 글로벌한 질감을 찾으려고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 글로벌한 오디션이 정말 인공지능의 고집 앞에서 결국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인공지능 다루는 게참 까다롭다고 느껴지는데 대표님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비록 원하는 이 소리를 한 번에 찾지는 못했는데요. 이 5호 연속 실패 통해서 향후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몇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0: 오, 긍정적이십니다. 실패해도 배우는 태도가 참 멋진데 어떤 교훈을 얻으셨을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이 인공지능이 음악 장르의 영향을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받는다는 점인데요. 장르의 분위기가 악기 정체성을 완전히 집어삼켰으니까요. 다음에는 어떤 캠퍼스가 이 관악기의 거친 본질을 훼손하지 않을지 장르 실험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0: 그러니까 그 그릇의 특성부터 파악을 해야 한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 교훈은요?
1: 네, 두 번째는요. 프롬프트 명령어 작성 방식인데요. 알고는 있었는데 구체적인 글로벌 악기라면 이름만 넣으면 구현을 해줄 줄
0: 그렇죠.
1: 알았거든요.
0: 근데
1: 그게
0: 다른
1: 안
0: 악기가 계속
1: 되더라고요.
0: 나오니까.
1: 네, 맞아요.
0: 저는 그냥 뭐 주르나 그럼 딱 나올 줄 알았죠.
1: 맞습니다. 근데 결과는 모두 DG로 강제 통합이 됐죠. 결국은 특정 명칭에 기대하기보다는 원하는 소리 질감을 아주 구체적인 형용사로 묘사해서 깎아나가는 방식을 다시 설계를 해 나가야 될것 같아요. 이름이 아니라 소리의 생김새를 지시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약간 분위기와 무드에 약간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집요한 묘사로 승부해야 될것 같은데 또 다른 교훈이 있을까요?
1: 마지막은요. 실패한 데이터의 가치인데요. 오늘 이 디지 파티로 이 쓴맛을 봤지만 이런 실패한 데이터들이 쌓여서 방향을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를 밑거름 삼아서 다음에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고민을 이어가야 되겠습니다.
0: 굉장히 흔한 말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1: 그렇죠?
0: 오늘 이 수많은 피리 소리들이 완벽한 태평소를 찾기 위한 또 훌륭한 오답 노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듭니다.
1: 네, 맞습니다. 오류들을 잘 분석해서 다음에는 조금 더 태평소에 가까운 소리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노래 한곡 띄워드릴 텐데요. 대표님, 오늘 실험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준비하신 신청곡이 있다고
1: 네,
0: 하네요.
1: 맞습니다. 요즘에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 대회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국악계가 한참 뜨거운데 그래서 그 대회의 영광스러운 제일 1회 대상 수상곡을 골라봤어요. 오늘 방송 내내 5연속 이 디지 파티에서 힘들다 보니까 제 심정을 너무나도 대변해 주는 곡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에스닉 팝 그룹 프로젝트 락의 난감한 애입니다.
0: 와, 아니 방송의 한출평 같은 그런 곡 추천해 주셨는데 자, 인공지능의 황소 고집 앞에 제대로 난감해진 우리 대표님의 마음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통의 소리를 현대적 비트로 재조립하는 그날까지 치열한 소리 실험실 오디오랩 중흥. 다음 주에는요, 한층 예리해진 프롬프트와 새로운 장르 실험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현무 대표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1: 네,
0: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에스닉 팝그룹 프로젝트 락의 난감한에 띄워드리면서 국악 콘텐츠 제작소 나랩 김현무 대표님 보내드릴게요.
2: 남의 용왕 우연 득병어요. 아무리 약을 써도 백약이 무효라. 이때 용왕 꿈에 실력 나타나 토끼간이 제약이라 일러주니 이말 들은 용왕 별주부에게 명하기를 토끼를 잡아오너라 허니 이말 들은 별주부 말하기를.

하여 별주부 세상에 나왔는디 정신없이 도끼를 찾아다닐 적에 어느 날 저 멀리 군으로 우뚝 튀는 통끈 입은 방끈, 아 저놈이 바로 도끼였다. 이에 별주부 하는 말이

에스닉 팝그룹 프로젝트 락의 난감한에 듣고 왔습니다. 황일이 주말의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김주홍 외 여러분의 연주로 월드 시나위 듣고 2부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오늘은 AI 휴머노이드를 다룬 영화 2편 상자 속의 양과 애프터 양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엔 라디오 2부 모레 태평가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요즘 대학교 축제가 한창이죠. 전남 진도에 국립남도 국악원이 있는데요. 국악원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국악실기 전공생들의 창작 무대 공연인 대학 국악제를 열고 있습니다. 대학 국악제 이름이 요즘 국악 온인데요. 국악이론 전공생들의 연구 발표 무대인 연합 세미나를 연계해서 실기와 이론을 아우르는 대학 국악 축제도 함께 열리고요.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대학 국악제는 두 차례 공연을 선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20일 오후 3시 지금쯤이네요. 전남대, 전북대, 영남대가 종합 창작 작품과 굿 음악을 올려 전통과 현대 울림을 함께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대학생들, 청년 국악인의 국악축제 어떤 모습일지 참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는 영화 얘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다시 돌려보고 싶은 영화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 4의 21세기 한국 음악 듣고 시네마 리와인드로 이어집니다.

죽었네.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의 음악이라 그렇다고. 이미 내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찍었네.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야 아빠의 음악이라 그렇다고. 이미 내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몸속에 흐르는 음악이라고.

0: 이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여운을 남기는 영화 이야기 들어보는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입니다. 김수진 영화 연구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참 진짜 더우니까 대학 축제 이야기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수진 영화 연구가님은 대학 축제 잘 즐기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 중 하나였는데
0: 혹시 학생회?
1: 아 맞아요. 네, 부회장이기도 했고 이제 제가 전남대 동문과인데요. 네. 저 요즘에는 유명한 이제 뭐 가수들이 와서 공연을 네.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연극제라고 뭐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독일 희곡 연극을 준비를 이제 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저는 연기를 한 건 아니고요. 음향 이제 이런 기술을 좀 네. 이제 담당을 해서 준비를 했던 기억도 나고요. 네 그렇습니다.
0: 그러니까 축제를 즐기는 어떤 관객의 입장보다 그걸 기획하는 기획자 입장이 많았겠네요.
1: 네 그렇죠.
0: 역시 평범치 않았습니다. 우리 김수진 영화 연구가님. 자 오늘 소개할 영화 어떤 영화인가요?
1: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외계인 소재의 영화를 이제 소개드렸잖아요.
0: 네,
1: 오늘도 인간이 소재인 영화 아닙니다. 네, AI 휴머노이드 소재의 네. 영화 두 편을 오늘은 소개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영 중이에요. 이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 상자 속의 양이라는 영화와 네. 또 2022년에 개봉한 코고나다 감독의 애프터 양이라는 영화를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네. 이제 제목에 둘 다
0: 두 양입니다. 네,
1: 양이 공교롭게도 들어가는데 전혀 다른 의미고요. 이제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0: 보면 이제 휴머노이드를 이제 가족으로 이제 들이게 된 어떤 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두 작품에서 모두 유사하게 그리고 있다는 오. 점이 주목할 만한 점이고 그래서 네. 이제 오늘 이 두 영화를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싶어요.
1: 네, 저도 애프터 양은 봤습니다만 네. 지금 상영 중인 상자 속의 양 굉장히 궁금합니다.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0: 네, 이 영화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괴물이라는 작품 이후에 3년 만에 신작이죠. 네. 고레다 감독은 주로 이 이기적인 어른들, 이 네. 차가운 세상으로부터 이 고립된 아이들에 대한 네. 어떤 가족물. 현실적인 그런 네. 이야기를
1: 에,
0: 다큐적인 그런 감성으로 많이 제작해 왔는데요. 네. 이번 상자 속의 이 양에서 저는 이런 기존의 어떤 본인의 틀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이제 어느 한 부부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자식으로 이제 집에 들이게 되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고레이라 감독의 필모그래피로 치면 처음으로 진짜 요즘 시대에 맞춰서 어떤 미래를 배경으로 좀 그런 AI 소재의 영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이 감독만의 특징들도 네. 이번 영화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이런 미래 배경 속에서도 이제 여전히 고립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놓치지 않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뭐 극 중에 어린이 휴머노이드들이 네.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게 이제 구입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인간으로부터 버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영화 속에 암시되기도 하는데요. 이제 고립된 아이들의 이야기가 이제 고립된 AI의 이야기로 좀 발전한 그런 양상이다 볼 수 있죠.
1: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족의 양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또한 AI와 함께 가족 을 꾸리게 된 이 현 시점에서 그런 내용까지도 이제 영화를 담아 주셨는데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완전 차별화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이전 작품과는 자, 새롭게 시도한 소재의 영화예요. 어떤 내용인가요?
0: 이 영화는 아주 먼 미래라기보다는 가까운 미래를 배경으로 두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그려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휴머노이드가 이제 상용화되었다라는 점에서 좀 다른데 정말 인간과 똑같이 생긴 그런 외형 이걸 갖고 있는 이 휴머노이드를 이제 물건처럼 이제 로봇 청소기처럼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다는 그런 배경입니다. 근데 주인공 부부는 이제 2년 전에 7살짜리 외아들을 이제 사고로 잃었던 그런 인물들인데요. 아들은 이제 그리워하다가 결국에는 아들과 똑같이 생긴 이 휴머노이드를 주문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근데 이 휴머노이드는 또 아들이 이 담겨 있는 과거 의 영상들을 또 이제 휴머노이드가 학습을 하고 그 정보들을 토대로 이제 부부와 함께 한 집에서 지내면서 마치 진짜 아들처럼 이제 함께 했던 과거를 추억하며 대화를 나눌 수 있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이 어떤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휴머노이드를 대하는 이 아내와 남편의 태도에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인데요. 아내는 이제 로봇을 진짜 아들처럼 대하는 반면에 남편은 진짜 아들이 아니다. 라면 심지어 이 로봇한테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둬요. 근데 이런 어떤 남편과 아내 사이의 간극 속에서 이제 몇 가지 어떤 질문들을 해볼 수가 있죠. 네. 뭐 외형적으로나 어떤 내적 기억으로나 어떤 세상을 떠난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이 로봇이 이 아들의 빈자리를 정말 완벽히 대신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과 또 꼭 죽은 아들을 대신할 수는 없더라도 이 심장이 없는 이 로봇을 진짜 내 어떤 자식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무거운 질문들을 좀 하면서 이 영화 속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도 로봇을 자식처럼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0: 또 아들이 있으시니까 네, 어떨까 싶으실 특히나. 것 같아요. 네. 네, 또 로봇 세계는 또 인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로봇한테는 없잖아요. 바로 그렇죠. 어떤 인간의 어떤 근원적인 욕망의 어떤 네. 발현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 어떤 감각적인 것 그리고 감정적인 것들이 없는데 씻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는 그렇죠. 이런 로봇과 그리고 인간 사이에는 어떤 집이라는 공통의 공간

간에 서로 함께 지내고 있으면서도 어떤 묘한 격차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또 이 격차감이 좁혀지기는 커녕 더 넓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감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이성적으로 데이터로

0: AI 실험실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정말 인간이 가지는 어떤 뭐 정이라던가 그런 뭐
1: 네, 이 로봇을 반품시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간 아들을 대신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에
0: 네, 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의 그 상자 속의 양이군요. 어떻게 보면 로봇이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로 인하여. 로봇인데 좀 짠해요.
1: 맞아요.
0: 아들의 모습을
1: 저도
0: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짠한 감정도 결국에는 인간의 기준에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들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영화 속에서도 보여주지만 이제 이 로봇은 이제 집 바깥에 버려진 다른 로봇들과 만나서 이제 연대감을 쌓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판단까지 합니다. 이제 이런 감정과 감각이 없는 우리 로봇들은 인간과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끼리 모여서 인간과는 또 다른 어떤 연대, 어떤 생존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로봇들끼리 모여서 이제 둥지를 틀고자 하는데, 찾아간 장소를 보면 또 아이러니예요. 온통 자연으로 둘러싸인 그런 숲속으로 이제 가서 둥지를 틀고자 하거든요.
0: 그러니까 되게 도시에 있어야 될 로봇들이 자연의 숲속에, 그것도 또한 재밌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흥미로운 것 같아요. 조화로운데요? 나쁘지
1: 네.
0: 않은데요?
1: 그래서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설정에서 이제 이 고레다 감독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의 우리 인류가 뭐 빠르게 AI 뭐 기술 발전을 이루면서 앞으로 나아갈지라도 이 과정에서 섬세하게 어떤 자연과의 공생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그 빛나는 미래는 또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어쩌면 좀 당연한 이야기를 영화가 한번더 일깨워준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로봇 집단이 이제 아지트로 만들고자 한 곳이 이제 숲속이었다라는 뭐 그런 설정뿐만 아니라 또 영화를 보면 주인공 부부가 이제 직접 건축을 해서 사는 이 멋진 주택 또한 마찬가지거든요. 집 마당에 어떤 레몬나무 뭐 올리브 나무 이런 나무들이 막 한가득 심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과 인간이 공생하는 것처럼 인간과 로봇도 각자 뭐 각자의 바운더리에서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땅 위에 공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로봇도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고 도는 어떤 공존의 어떤 미덕을 이 영화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는 극장에서 이제 상영 중입니다. 상자 속의 양, 이제 AI 시대, 가까운 미래에 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0: 그 조화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친숙하거나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조화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AI와 또 로봇, 사람, 그리고 자연이 이렇게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것 같은데, 이슈가 될것 같아요. 이 영화를 보게 되면. 자, 철학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영화 상자 속의 양이었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들을게요. 영화 상자 속의 양 OST인 라지 체스너트리 듣겠습니다.
1: 로봇도 각자 뭐 각자의 바운더리에서 지내면서 한편으로는 같은 땅 위에 공생할 수 있는, 그러면서 또 로봇도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돌고 도는 어떤 공존의 어떤 미덕을 이 영화가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화는 극장에서 이제 상영 중입니다. 상자 속의 양, 이제 AI 시대, 가까운 미래에 좀 우리가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0: 그 조화라는 게 결국에는 사람들이 친숙하거나 익숙하다라고 생각하는 걸 조화스럽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근데 AI와 또 로봇, 사람, 그리고 자연이 이렇게 다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이 영화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게 될것 같은데.

0: 이슈가 될것 같아요. 이
1: 네.
0: 영화를 보게 되면. 자, 철학적인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영화 상자 속의 양이었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곡 들을게요. 영화 상자 속의 양 OST인 라지 체스너트리 듣겠습니다.

0: 영화 상자 속의 양 오이스틴 라지 체스너트리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애프터 양입니다.
1: 네, 이 앞서 소개해드린 상자 속의 양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 갓 상용화되기 시작한 시기를 배경으로 뒀다면 애프터 양은 그보다는 약간 먼 미래를 배경으로 이 가족의 어떤 일원으로 줄곧 함께 지내왔던 휴머노이드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게 되면서 이후 남은 가족들에게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이 휴머노이드의 이름이 바로 양이에요. 네. 그래서 제목이 애프터 양인 것이죠. 그리고 또 아, 이 양의 아빠를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그 AI 소재의 또 영화가 있죠. 허의 주인공인 콜린 퍼렐이 또 맡아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정말 AI 전문 배우라고 할 수가 있을 정도로 또 열연을 펼쳐졌죠.
0: 진짜 콜린 퍼렐 정말 허도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또 두 번째 AI 영화에 또 출연했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배우잖아요. 어떤 이야기인가요?
1: 일단 이제 보셔서 알겠지만 엄청난 서사가 있는 그런 영화는 맞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잔잔한 그런 영화고요. 네. 이제 고장난 로봇 이 양의 이 수리를 맡기다가 이제 양 안에 특별한 기억 저장 장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이후부터는 영화가 이 휴머노이드인 양의 관점에서 펼쳐지는 어떤 여러 가지 조각난 이미지 그런 조각난 이야기들을 이제 펼쳐 보이는 그런 좀 예술 영화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전혀 이제 인간이 몰랐던 이 로봇의 삶의 어떤 기억 그 조각조각들을 인간인 어떤 가족들이 마치 이제 영화를 또 보듯이 영화 속에서 또 영화를 보듯이 예, 차근차근 토마보는 그런 영화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인간과 함께 이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하나 둘씩 기억이 이제 쌓여온 로봇 세계는 이 인간에게만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정 그리고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이제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잠재성을 또 논하고 있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런 맥락에

0: 그래서 앞서 소개해드린 상자 속의 양은 아주 이성적인 어떤 판단
1: 맞아요.
0: 속에 주체적인 독립을 원하는 로봇들의 이야기를 이제 서술하고 있다면, 애프터 양은 그것과는 조금 반대로 따뜻한 정을 알게 되는 그런 어떤 로봇에 대한 어떤 뜻밖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양자의 영화 사이에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죠.
1: 아까 상자 속의 양에서는 팩폭을 남기는 에너지가 등장한다고
0: 맞아요.
1: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반품을 시키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 애프터 양은 그 쌓여가는 기억을 통해서 감정을 지니게 된 로봇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상자 속의 양보다는 더 발전한 미래의 로봇 이야기인 것 같아요.
0: 네, 또이 상자 속의 양에서는 이제 로봇이 하늘로 떠난 아이를 대신할 수 있다는 어떤 부모의 기대감 속에서 이제 가족의 구성원으로 들였다면, 이제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 또 아이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는 어떤 깨달음을 얻으면서 마무리가 되는 영화였잖아요.
1: 네.
0: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보다 더
1: 따뜻해요.
0: 자연과 내 조화로운 따뜻한 공간처럼 보이죠. 근데 나무가 심어진 마당과 이제 집이 개방되어서 연결된 그런 구조인데, 온통 푸른 식물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는 어떤 공간들이 정말 이두 영화 모두에서 자주 등장을 해서 보는 것만으로 좀 힐링이 되는 그런
1: 맞아요.
0: 영화이기도 한것 같아요.
1: 네.
0: 또이 상자 속의 양에서는 이 나무를 이용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로봇과 인간 사이의 어떤 대화로서 주된 소재로서 배치를 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논하고 있고, 애프터 양에서도 유사하게 이 나무에서 이제 떨어지는 나뭇잎으로 깊게 우려 마시는 그 차, 티의 어떤 그 가치를 논하면서 자연의 소중함을 또 한편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두 영화 간에 내포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의 어떤 지향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또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외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두 영화를 좀 비교를 하면서 보면 더 재밌게 느껴질 수 있는 지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작품을 보신 다음에 어느 한 작품만 보실 게 아니라 두 작품을 같이 보시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더 풍부한 해석들을 좀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저도 애프터 양 보면서 굉장히 잔잔하지만 되게 아름다운 미학이 숨어져 있는 영화라고
0: 맞아요.
1: 생각하면서 예쁜 영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AI 영화지만 따뜻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친화적인 그런 인테리어도 참 예뻤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네, 이 애프터 양은 또 OST도 좋은 곡들이 많아요. 이 중에서 이제 메인 테마곡인 메모리 뱅크는 사카모토 누이치의 곡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오늘 들어볼 곡은 이제 영화의 엔딩곡으로 등장하는 곡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 우리 아오이 우유 이야기하면서도 나왔던 작품인데, 릴리슈슈의 모든 것의 주제가이기도 한 아주 명곡이죠. 미츠키의 글라이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오늘 시네마 리와인드 시간 영화 두편 상자 속의 양, 애프터 양 소개 잘 받았고요. 지금까지 김수진 영화 연구가였습니다. 우리 수진님 보내드리면서 애프터 양 OST인 글라이드 듣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영화 애프터양 오이스틴 미츠키 글라이드 들었습니다. 장르 영화 좋아하는 분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많이들 가시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로 30회를 맞았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50개국에 321편이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 93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30회 위상에 걸맞게 장르 영화 거장과 세계적인 스타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갈라 섹션 시그니처 부문을 신설해 19편을 상영하고요. 구라사와 기요시 감독의 흥뢰성과 프랑스의 캉탱 듀피웨 감독의 배부른 필름 등 올해 칸 영화제에 초청된 신작들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장르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상영 일정에 맞춰서 찾아가 보시면 좋겠죠. 앙상블 시나이의 달빛 요이 2 듣겠습니다.

영화 애프터향 오이스틴 미츠키 글라이드 들었습니다. 장르 영화 좋아하는 분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많이들 가시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올해로 30회를 맞았는데요.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영화제가 열리는데요. 50개국에 321편이 상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중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작품이 93편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30회 위상에 걸맞게 장르 영화 거장과 세계적인 스타들의 신작을 소개하는 갈라 섹션 시그니처 부문을 신설해 19편을 상영하고요. 구라사와 기요시 감독의 흥뢰성과 프랑스의 캉탱 듀피웨 감독의 배부른 필름 등 올해 칸 영화제에 초청된 신작들을 아시아 최초로 공개합니다. 장르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상영 일정에 맞춰서 찾아가 보시면 좋겠죠. 앙상블 시나이의 달빛 요이 2 듣겠습니다.

앙상블 신화의 달빛 요이 2 듣고 왔습니다. 요즘 극장가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죠. 전편 이후 7년 만에 후속작인 토이스토리 5가 개봉했는데요. 토이스토리 5는 스마트 태블릿이 등장하면서 장난감들이 모두 버림받을 위기에 처한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줄거리만 들어도 벌써 마음 아픈데요. 일상에서 밀려난 장난감들이 아이들의 마음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이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또 어떤 감동을 담아냈을지 궁금하다면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극장 나들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올게요. 이수진의 구름계단 듣겠습니다.

이수진의 구름 계단 듣고 왔습니다. 이제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내일 오후 2시에도 황일희의 주말의 라디오입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토요일 보내세요. 리딩톤의 러브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해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용어의 풍류가 좋다. 학창시절 국어시간에 배운 육하원칙을 기억하시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인생을 이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 무엇을 이란 단어를 핵심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오던 장래 희망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였고, 어른이 되어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핵심처럼 여겨지니까요. 근데 이 무엇을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어떻게가 사실은 무엇을 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도 그렇지만 목적을 이룬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결국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궤적이 되는 거겠죠. 6월 20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경배의 노래 남창가곡 계면평롱 남은 전으로 출발합니다.

0: 김경배의 노래 남창 가곡 계면평롱 남운전 함께 들으면서 6월 20일 토요일 김용호의 분위기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인 남운전은 순임금이 남운전에서 오연금을 타며 태평성대를 이뤄보겠다는 사설을 담고 있는 전통 가곡이었죠. 우리 풍예 여러분도 지난 한 주 태평성대에 이르시며 잘 보내셨나요? 오연금은 타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풍류가 좋다 기운 받으셔서 편안한 한 주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395님, 안녕하세요. 주말 방송에 은근한 매력이 있네요. 김용호님 목소리 톤 멋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은 성주풀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마다요. 가능합니다. 저 이 가사 완벽히 외우고 있어. 나오면 따라 부르려고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라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출석합니다. 강원도 양양 놀러 왔어요. 산속에서 풍류가 좋다 들으니 더 정겹네요. 이야, 산속에서 듣는 풍류가 좋다.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수라님. 양양 가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날이 많이 덥네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어요. 풍류 음악으로 편안한 오후 함께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많이 더워졌어요. 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그리고 이배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여름답지 않게 시원하고 살맛 나네. 어? 네, 살맛 났네요. 우리 승승장군님과 이배님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가 보네요. 같은 날 이렇게 날씨가 다르게 느끼셨다니. 어느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참 크죠잉?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말고 그대 광신을 부르마소 엄마.

0: 핫다 놀보 형님,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다요?
1: 흥보대 이놈, 우리 동네 극장서 아 유명한 소리꾼들이 공연한다고 왜 말을 안 해줬냐? 아 지금 벌써 시작했는디 아 자리가 꽉 차서 못 들어가다지 않냐?
0: 예? 참말입니까? 아이고, 지가 미리 알았다면 형님 메시고 갔을 텐디 아 지도 몰랐구만요.
1: 그러지 않아도 혹시 네가 나 몰래 그 안에 들어간다 싶어 아 내 확인하러 와봤다. 아니 근데 공연하는 소리꾼들이 유명한 판소리 명창들인디 오늘은 판소리가 아니라 잡가를 부른다 하던디. 아 근데 또 공연장 안에서 왜 목탁 소리가 들리던 말이제. 아니 판소리꾼이 범패로 부른다냐?
0: 아이고 형님, 오늘은 남도 잡가 공연인가 보네요. 목탁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는 아 보렴이었을 겁니다.
1: 뭐시? 보렴? 뭘 봐? 아 시방 네가 나한테 반말하는 겨? 아니 자리가 없어서 못 본단께 보긴 뭘 보래?
0: 아니 형님, 아이고 참나, 그게 아니라 보렴이 노래 제목인디요. 아 보통 남도 작가를 그 보렴이라는 노래로 시작하던디. 아 더 자세한 건 아 저도 잘 모른 게 풍녀 사전을 한번 펼쳐 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요.
2: 네, 오늘도 풍녀 사전 은근히 잘 펼쳐 주셨습니다. 전라도 지방의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남도 잡가는 경기나 서도 잡가처럼 좌창은 따로 없고 서서 부르는 입창만 있는데요. 남도 소리의 가장 큰 주류가 판소리였기에 판소리 명창들이 남도 잡가와 남도 민요까지 아울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도 소리는 민요와 잡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데요. 보통 남도 잡가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곡목에는 보렴과 화초사거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남도 입창을 공연할 때 보렴과 화초사거리 뒤에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삼반나,

개고리 타령, 흥타령 등을 이어서 부르곤 하지만 육자배기부터는 남도민요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남도 입창의 첫 곡으로 주로 불리는 보렴은 보시연불의 줄임말로 불가의 연불조 사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보렴이라는 노래로 남도 입창을 시작하는 건 예전에 사당패가 선소리를 부를 때 그 서두의 벽사나 축원의 의미로 불가어로 된 판연불을 부르던 습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0: 아미타
1: 김수현, 강경아, 조주선, 유미리의 소리로 남도 잡가 보렴 함께 들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을 어떤 국악기로 연주하는지 아시는 분은 바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오늘은 악기 이름 맞히기입니다.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수제천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 깜짝 이벤트로 다시 찾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무길의 거문고 연주, 한갑동류 거문고 산조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백악지장이란 별칭이 있는 거문고였어요. 선물 받으실 분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물 받으실 분은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첫 곡 맞히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정답 김수현 육자배기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영민님, 육자배기 제대로 배워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민님. 그리고 재방송 때도 보내주셨네요. 5901님 육자배기. 네, 모두 모두 정답이셨어요.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정성으로 나날이 발전해가는 우리 풍류가 좋다. 더욱더 좋은 풍류, 흥겨운 풍류 잘 선곡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황숙경의 노래 양양가입니다.

김용호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호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문화유산은 남해 바다 사람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남겨있는 국가무형유산 남해안 별신굿입니다. 남해안 별신굿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마을굿입니다. 마을의 평안과 풍어,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공동체의 제의로 오랜 세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남해안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집약돼 있죠. 예전에는 한 번 굿을 시작하면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어질 만큼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라 오늘날에는 대부분 1박 2일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연행 기간은 짧아졌어도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본래의 의미와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남해안 별신굿의 큰 특징은 무가와 무악, 무무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예술성에 있습니다. 무녀의 노래인 무가와 사면육각 편생의 연주, 그리고 역동적인 춤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예술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굿의 시작과 끝에 연주되는 청신악과 송신악은 남해안 별신굿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으로 꼽힙니다. 또한 남해안 별신굿에는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온 지역민들의 생활과 신앙이 깊게 녹아 있습니다. 용왕굿에는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에게 풍화 백길의 안전을 기원하고요. 선왕굿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평안과 번영을 빕니다. 또 군웅굿에는 마을의 공덕을 남긴 인물들의 덕을 위로하죠. 이처럼 굿의 모든 절차는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남해안 별신굿은 단순한 종교 의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축제장이자 음악과 춤, 연희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 예술의 종합 무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띠뱃놀이는 마을의 애군을 띠배에 실어 바다로 보내는 의식으로 남해안 사람들의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바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음악적으로도 남해안 별신굿은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경상도 무속의 특징과 전라도 무속의 음악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독특한 예술 세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양한 장단과 선율은 우리 전통음악의 풍부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동체의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남해안 별신굿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와 함께 이어져온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 우리 선조의 삶과 지혜, 공동체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음가 징의 김용호,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와 함께 남해안 별신굿 중 수보시나이,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함께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주은숙과 젊은 소리패 도화의 소리 세타령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이세준입니다.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오늘도 참 바쁜 하루 보내셨죠? 그런데 밤 10시엔 뭘 하실까요? 음악이 좋은 밤에서 음악도 듣고 이야기 나누면서 흩어진 우리 마음을 이어보면 어떨까요? 잠들기 전 좋은 음악은 제가 준비할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10시 이세준의 음악이 좋은 밤. 위로받고 싶다면 늦지 말고 찾아오세요.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어제는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 단오였습니다. 예로부터 단오가 되면 서로 부채를 주고받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었죠. 단오선이라고 불리던 이 부채에는 지독한 무더위를 부디 건강하게 잘 이겨냅시다 라는 다정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단오는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라고 찾아와준 쉼표와 같은 날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길 바라며 오늘 최진의 판소리 사랑도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휴식을 가져다 줄 쉼표 같은 시간 준비했습니다. 2026년 6월 20일 오늘 첫 곡으로 남도민요 단오놀이 띄워드립니다. 안양년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입니다.

0: 오늘 첫 곡으로 남도민요 단오놀이 띄워드렸습니다. 안양년 오정숙 남해성의 소리였습니다. 단오는 1년 중에서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 하여 음력 5월 5일에 지내는 우리나라의 명절입니다. 수린날, 천중절이라고도 하는데요. 더운 여름을 맞기 전인 초여름에 지내는 명절로 단오의 여러 행사들은 벽사, 그러니까 귀신을 쫓고 더위를 막는 풍속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모내기를 끝내고 풍년을 기원하는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창포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부적 만들어 붙이기,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오 비녀 꽂기, 이런 풍속과 함께 씨름과 그네 뛰기 등의 민속놀이가 곁들여지기도 하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면서 국가무형유산이기도 한 강릉 단오제가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강릉 일대에서 많은 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휴일을 이용해 다녀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연습해보는 시간입니다.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함께 소리판을 만들어가는데요. 추임새를 열심히 하면서 귀명창도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추임새를 큰 소리로 연습하시겠는데요.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유언 대목으로 해보시겠습니다. 곽씨 부인은 심청을 낳고 기쁨도 잠시, 산후 별증으로 그만 죽게 되는데요. 곽씨 부인의 절절한 유언이 이어지는 대목입니다. 슬픈 대목이기 때문에 추임새도 슬픈 정조를 담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유언 대목 소리의 2일주 북반주의 주봉신으로 합니다.

0: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럼 취임새에 들어갑니다.
1: 이렇듯이 지르기 쩌고 그때요 곽씨 부인은 해복헌 조치일이 다 못되어 찬물에 빨래허기 조석 취반헌을 하고 이 풍을 과했으여 산후별증이 나는 뒤 만신이 두루 붓고 호흡천 죽어요 희금을 전폐하고 정신없이 이르는구나.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0: 신봉사 겁을 내어 문의하여 약도 쓰고 100가지로 서두르도 사병이 무약이라. 죽기로 난 병이니 일분 효차 있으리오. 병세 점점 위중하니 곽씨부인 또한 살지 못할 줄 짐작하고 눈물을 치며 유언을 하는디
1: 다
0: 가군의 손길

안목보신 가장 일신 해로 백년 봉양다가 불행 만세 당원년 초중장사 헌후홍 뒤를 쫓아 죽제

사고 묻힌 흐를 단식 끄지 헐고 파이 없어 집행이를 찾아 짚고 때를 찾아 다니다가 돌에 채워 넘어지나 구렁이에도

0: 천냥으로 이 자식이
1: 다
0: 죽지 않고 잘 일어났어.
1: 아이고
0: 제발

0: 있습니다. 좋지. 잡았던 손길을 시름 없이 놓으려만은 한숨 쉬고 돌아누워.
1: 한숨 쉬고. 좋지.

0: 주노라.
1: 좋지.
0: 내가 좀 더 살거나
1: 하시고
0: 떠나잖아.

유천가종 곽씨부인 유언대목 들어보셨습니다. 취임새 그거 쉬워요. 오늘은 이일주 명창의 심청가를 들어보셨는데요. 이일주 명창은 전주를 중심으로 동초제를 전승하셨고 전북 무형유산 심청가 보유자로 활동하신 바 있죠. 진양조 장단의 애원성이 참 돋보이는 대목이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대목 이일주 명창의 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가 중 곽씨부인 죽음 대목입니다. 소리의 이일주, 북반주에는 주봉신입니다. 추임새 잊지 마세요.

0: 더워서 이룩 어떠시 요원을 하던지 자는 듯이 숨이 즐거운구나.
1: 다 아이.
0: 신봉사는 마누라가 죽은지 산지 아무 불쌍 모르고 눈물만 이리 씻고 저리 씻으면서 여보 마누라 병든다고 다 죽을 일소? 그럴 리 없지요. 내 또 의가이가 문의하여 약 줄 것이니 부디 안심하시오. 급급히 약을 저 가지고 와. 얼른 다리에 짜들고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이 약 짜시면 지켜온답디다.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 천만 번 불러본들 한 번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가 있으리오.
1: 다
0: 후련히 무서운 기운이 돌며 찬바람이 나는지라 약그릇 내려놓고 산물을 만져보니 수죽은 뻣뻣하고 아래 턱은 쭉 늘어지고 콧공기 장님이 나는지라 신봉사 그제야 마누라 죽은 줄을 알았구나.
1: 다.
0: 아이고 갔구나.
1: 다.
0: 저것 두고 날 버리고 갔네. 신봉사 걔가 맡겼다 저를 걱정자 흔들며 아이고 마누라
1: 다
0: 허허 우리 마누라 죽었네.
1: 다
0: 잠으로 죽었는가.
1: 할 수 있고
0: 내리 동굴 치동굴 묘목재비지를 덜컥
1: 다
0: 가사물 쾅쾅 치고 발둥둥 구르면서 아이고 마누라.

왔더니 황천이고 어디라고 날 버리고 저거 두고 죽단 말이 말이야. 내가 아주

시키자 말이오. 아이고 마누라.

가라. 호사정 호천호돈 40부인을 보러 간가. 나는 너를 찾으러 갈고. 아이고 마누라.

0: 달을 띄우라나.
1: 좋지.
0: 꽃도 졌다 다시 피우고 달도 졌다가 두껏 마은원 만루라 가신 길로니 큰 다시 못 두는가.

말이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속담에 기집 주는 놈 미친 놈이라 하지만은 현철로 오고 야

말이요. 아이고 동네 사람들. 행실도 얌전터니 불쌍히 죽었으니 우리 동네 백이호에 십시일반 수렵노와 감장하여 주면 어떻겠소? 그 말이 옳다 하고 공론이 여초 일구하여 불쌍한 곽씨 시체 의금감각 정의하여 소방산 대뚜루에 결관하여 내어놓고 명전 공포 삽선 등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발인제를 지내는 뒤 여기 기가 황증유택 재진 결례 연결정처 바른 예를 지낸 후 열두 당군이 좌우로 늘어서 상해를 미고 나가는디 사람 죽어 나가는디 무슨 식명으로 소리를 허류마는 역자 이가라. 예. 막루를 허려하고 상해 솔로며 다가든 것이었다. 할 친구, 할.

0: 반도
1: 좋지
0: 황천수가
1: 한시고
0: 못하더니 눈물이 황천수로다

0: 반도
1: 교체해
0: 황천수가
1: 할 수고
0: 뭐

0: 더욱 설레.
1: 하시고 다
0: 이때 신봉사 거동부소
1: 아 좋지.
0: 어린아이의 강부에 싸서 귀도 검은께 맡겨두고 한 손에 집행이를 들고 상에 지체 감춰 잡고 출척 없는 울음으로
1: 아이고.
0: 그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

0: 좋지.
1: 소리야.

0: 가오.
1: 할치고.
0: 나도 가세.
1: 다.
0: 나도 가세.
1: 하, 좋지.
0: 멀고
1: 할치고.
0: 황천길을 나도 같이 따르고 가세. 어떠지고.
1: 하시고
0: 짜뻑은 벽 전방 지축으로 따로 간다.
1: 다.

0: 완도
1: 다
0: 동차 오이갈이 동찬도 완도 하노 동차 오이갈이 동찬도 완도 불사약이 없었으니 이 세상에

0: 반로 앞에 맨도 몽돌새야 오고 멀다 못 깎지 마라 시체용이 요동을 헌다 허놈 잔도 와노 허놈 오이가리도 잔도 와노
1: 심청가 중 곽씨 부인 죽음 대목 함께 해보셨습니다. 소리의 2일주 북반주에는 주봉신이었습니다. 약을 지러 갔다 와서 곽씨 부인의 죽음을 알게 된 신봉사는 그야말로 고통을 느끼며 울부짖었는데요. 가장 의지하던 아내를 잃게 된 신봉사의 심정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2: 무정하게 가는 세월 정들고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며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1부에는 판소리 토파보기, 2부에는 요즘 판소리,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제 단원날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의 만남이 이루어진

0: 춘향가를 창극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남원 구경을 나가 광활루에 올라간 이몽룡은 단원날 그네를 타러 온 춘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되지요. 이 대목 들어보실까요? 김현수 도창의 창극 춘향전입니다. 이도령이 춘향의 노는 거동을 보고 방자에게 묻는 대목부터 천자 뒤풀이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창극 춘향전에는 김현수 도창으로 박록주, 박초월, 김소희, 김여란, 장영찬, 박봉선, 김경희, 남혜성, 김동준이 출연했고요. 고수로는 한일섭, 김득수 선생님이 수고하셨습니다.
1: 좋다 좋다. 과연 호남 진루라 하겠다. 그런데 예 방자야, 예 방자야. 네. 저거 언내 화림 중에 울고 불고 돌아가락 언뜻 번뜻 헌 저게 뭐죠?
2: 도련님은 뭘 보시고 그러신지 소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1: 내 부채발로 보아라. 저거 언내 말이야.
2: 도련님 그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걸 되게 월매달이 온디 오늘이 단오일이라 몸종 향단이 다리고 나와 추천하는 모양입니다.
1: 예, 그게 사람이란 말이야?
2: 아, 사람이고 말고요. 아, 이곳에서 천상계화라고 부르는 춘향이옵니다.
1: 그 천상계화라고 할 만한걸? 예, 방자야. 네 지금 건너가서 잠깐 좀 불러오너라.
2: 아이고, 도련님, 그렇게 임으로 부르지 못합니다.
1: 예, 지가 퇴계의 딸이라면 네, 저 한 번 못 불러볼 게 뭐란 말이야. 불러오너라, 이놈.
2: 예.
3: 방자 하리도 없어 춘향구르로 건너간다. 맵시 있는 저 방자, 개도 좋은 저 방자, 강풍에 나부 날도 중중구리고 건너간다. 춘향 조천하는고 바드르드르 서면.
4: 예, 춘향아!
5: 아이고, 깜짝이야. 예,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지르느냐? 하마터면 낙상할 뻔했다.
4: 허허, 세상이 어찌 되었든지 시집도 안 간 처녀가 낙태했다네.
5: 아니, 내가 낙상이라고 했지 언제 낙태라고 하더냐?
4: 그건 웃음의 말이로되 춘향아, 딱한 일이 있어서 왔다.
5: 무슨 딱한 일이 있단 말이냐?
4: 사또자제 도련님이 광활로 구경 나오셨다가 너를 보고 불러오라 하시기에 할 일 없이 건너왔으니 어서 바삐 같이 가자.
5: 인제 오신 도련님이 나를 어찌 알고 부르신단 말이냐? 네가 도련님 턱 밑에 앉아 춘향이가 어떠니 춘향모가 어떻다느니 종알종알 까바쳤지 나는 못 가겠다.
4: 그렇다니 더 말 않겠다마는 너 좋은 흥성 놓친다. 예, 춘향아, 사또자제 도련님은 얼굴이 관옥이오 풍채는 두목지오 문장은 이태백 필법은 왕이지라 세대 중요 대가로서 지벌은 연안이오 외가는 청풍이오 가차 가사에는 장안 갑부라. 남편을 얻으려면 이런 남편을 어째 시골 남편을 얻으려고?
5: 아니 남편도 서울 남편 시골 남편이 다르단 말이냐?
4: 그렇죠. 영웅 호걸이 삼길 때는 산수 정기를 타고 나는 법인데 산세를 두고 일러도 서울 산세 시골 산세가 다르니 내 이렇게 들어봐라. 경상도 산세난 산이 웅장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정직하고 전라도 산세는 산이 축하기로 사람이 나면은 재주있고 충청도 산세난 산이 순순하기로 사람이 나면 인정있고 경기도로 올라 한양 더우면 자른 무기롭고 배운 데 섰다 수락과 떨어져 북주가 되고 종남산이 안산이요 관악산이 청룡만리제백호라 동작의 소구마이켜 전부금탕되었으니 만호장안이 일년이냐 사람이 나면 선할 때 선하고 악하기로 들면 벼락지성이라 양반 근본을 잃을 텐데 부원군 대감이 당신 대삼촌이요 이조 판서가 동성 조부님이요 시집 남은 부사 당신 노릇인데 내가 만일 아닐까면 내일 아침 조사 끝에 너근 오모를 잡아다가 난장 형문의 줄이 대방맹 마주 때막 대가리 합춤을 추면 굴곡백 부르지고 잔백 어시러져 얼맹이 제꿍기 징가리 새든 그저 살살세리 무남 동년 내 마음에 그 소견이 어떻겠나 내가 이려권하기는 미쳐요 비위조라 너 죽어여서 혼말인데 끝끝내 고집하니 갈 테면 가고 발 테면 마라 나는 간다 나는 가 똘똘 가득이 원대가 돌아간다.
1: 이 자식 어찌는 혼자 오느냐?
4: 혼자고 무엇이고 안 간다고.

0: 안 간다고 해도 가라고 가라고 하시더니 춘향이가 도련님 보고 별별 욕 다 없디다.
1: 왕자야, 춘향 가고 없다.
0: 가고 없는데 어쩌란 말씀이오. 그만 좀만 좀 갑시다.
2: 도련님, 어제부터 구경도 뜻이 없고 굴리기도 생각 없어 무엇을 지른듯이 속속히 돌아와 동원에 배운 우왕 내약 잠깐 다니어 책방으로 돌아와서 옷을 못 아워서 걸고 징금의 백자루니 몸은 광알우지에 가진 듯 눈은 천연히 춘향을 피하는 듯 눈 감으면 옆에 있고 눈 뜨면 간 곳 없어 깊은 상상의 신병 어린 창제야 다 근처 실상 발광되는구나.
1: 아이고나 못 살겠다. 예 방자야, 너와나 우리 결이 형제여자. 예 방자 형님아, 사람 좀 살려라.
0: 도련님 대관절 어쩌란 말씀이오?
1: 여보게 방자 형님, 편지나 한 장 전하여 주게.
0: 도련님 저분이 정 그러시면 편지나 한 장 써줘 보시오. 일 되고 안 되기는 도련님 연분이 없고 말 듣고 안 듣기는 춘향의 마음이 없고 편지 전하고 안전하기는 소윗놈 생각이니 편지나 어서 써주어 보시오.
2: 도련님이 두 무릎 단정히 꿇고 편지를 쓰던 것이었다. 방자 가만히 보더니만은.
0: 보시오 도련님, 아고 편히 앉아 편지를 쓰십시오.
1: 내가 모르는 말이로다. 비성이면 불성이라는 옛 문자가 있나니라. 정성 없이 써서 일이 될 것이냐?
2: 도련님이 편지 써 보낸 후에 답장을 기다리는데 발광증이 나서 마음 잡기 위하여 만 권 서책을 내려놓고 이걸 읽다 저걸 읽다 함부로 훨쩍훨쩍 뛰어 읽더니만은
1: 아서라 이걸 도정신 없어 못 읽겠다 국직국직한 독들북
2: 제정군 생소약 중에 화급하라 그것지라 어제 송덕장월씨 우추되어 이룩다리

같으니라. 시부야 둥군 날이 기방 무턱이 울지 28수 아두나서 춘성공지 별지 가령금대학 속창가 원앙금 지금 잘수 전대가

잘. 개가 높거든 내 팔을 비고 이만큼 물으라 오른데 삼복 성년 구슬 따며 수서대서도 울소 언제 만날 기약 없이 주장 혼자만 가방 어서 다시 보고 18일 악삼추운 가을 추 우리가 일어나 백발이 구면 소년풍 도는 거들 수 남목 한천 잔바람

0: 지리가 잠니도 하지만은 춘향이가 또 노래거리여 보고지고 보고지고 우리 춘향 보고지고 추천하던 그 맥시를 어서 보고지고 걸음 듣듯 되돌아 서서 보고지고 보고지고 보고지고
1: 김현수 도창의 창극 춘향전 들어보셨습니다. 이도령이 춘향의 노는 거동을 보고 방자에게 누구인지 묻는 대목부터 천자 뒤풀이까지였는데요. 도창에는 김현수가 맡았고요. 박록주, 박초월, 김소희, 김열한, 장영찬, 박봉선, 김경희, 남혜성, 김동준 등 당대의 유명한 명창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이도령 역할에는 장영찬이었습니다. 고수에는 한일섭, 김득수였습니다. 춘향과 이도령의 만남에는 방자 역할이 아주 컸지요. 춘향이에게 이도령을 잘 소개하는 노랑새, 중매노를 쓸 아주 잘한 덕이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 몽롱해지고 또 공부에도 집중을 못하는 상전 이도령을 은근히 놀리는 재미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2: 여보시오, 내 문자통궁 굴어나갑니다. 봄은 홍하니 홍하는 백발이오, 맥피 왕토이오, 거석이 홍하니. 출가하면 의인이오, 어동 육서 좌포 우에 홍동 백서요, 567 두루 승승이요, 135 대감이요, 명지 유적은 전라 가명 전주로다.
1: 판소리 토파보기. 아는 만큼 들린다. 판소리 지식 한 스푼. 판소리 토파보기 코너입니다. 토파보기는 샅샅이 훑어가며 살핀다는 순우리말로 어려운 판소리 사설이나 용어를 차근차근 이해해보고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리판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판소리는 소리판에서 연행되지요. 여기서 판이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자리를 말합니다. 판에서 벌어지는 소리다라는 뜻에서 판소리 이런 말을 쓰게 된 것이지요. 소리판은 소리를 하는 소리꾼, 북으로 반주를 하는 고수, 그리고 청중으로 구성됩니다. 소리꾼은 말과 창을 번갈아 하며 긴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데요. 이때 하는 말을 안일이라고 합니다. 창을 할 때는 고수의 장단에 맞추어서 하죠. 또 극중 인물이 되어 춤을 추기도 하고 박을 타기도 하고 연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몸짓을 너름새라고 합니다. 소리꾼에게 유일한 도구는 부채인데요. 이 부채는 때로는 지팡이도 되고 때로는 편지도 되고 하는 여러 물건이 되는 극중 도구 역할을 합니다. 고수는 소리꾼의 왼쪽에 앉아서 북을 치지요. 얼씨구! 좋다! 하는 추임새 하면서 소리꾼에게 힘을 주고 소리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장단을 다양한 재주로 펼쳐 보입니다. 고수의 반주에 소리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힘을 잃기도 하니 생사맥을 잘 짚는 고수가 명고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청중이지요. 다른 서양식 공연과 달리 소리판에서는 청중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청중은 추임새를 통해 소리와 호흡하고요. 이야기에 반응도 하고 소리꾼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이란 말처럼 제대로 된 추임새를 하는 청중, 즉 귀명창들은 소리에 대한 감시관을 가지고 판소리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소리꾼들은 귀명창을 무서워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리판에서 펼쳐지는 소리꾼, 고수, 청중의 혼연일체가 좋은 판소리 공연을 만드는 것인데요. 얼씨구! 좋다! 하는 추임새 하면서 소리꾼에게 힘을 주고 소리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장단을 다양한 재주로 펼쳐 보입니다. 고수의 반주에 소리가 더 잘 될 수도 있고 힘을 잃기도 하니 생사맥을 잘 짚는 고수가 명고라 할 수 있습니다. 소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뭐니 해도 청중이지요. 다른 서양식 공연과 달리

0: 달리 소리판에서는 청중이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청중은 추임새를 통해 소리와 호흡하고요. 이야기에 반응도 하고 소리꾼을 응원하기도 합니다. 일청중, 이고수, 삼명창이란 말처럼 제대로 된 추임새를 하는 청중, 즉 귀명창들은 소리에 대한 감시관을 가지고 판소리 발전을 이끌어온 중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소리꾼들은 귀명창을 무서워하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소리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소리판에서 펼쳐지는 소리꾼, 고수, 청중의 혼연일체가 좋은 판소리 공연을 만드는 것인데요. 라디오나 음반으로는 감상하는 것과 달리 생생하고 재미있는 현장감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장의 느낌이 잘 살아있는 소리로 한 대목 감상해 보실까요? 수군가 중 토끼가 용왕 속이는 대목입니다. 소리의 임방울, 북반주에는 김세준입니다. 이 음반은 1956년 국립국악원에서 열렸던 공연실황으로 실황의 감동이 그대로 전해지는 음원입니다. 1부 마지막 곡으로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1: 살기라는 기가 막혀 말을 혼란이 허울이다.

칠년에 탈수그가 친구가 있다니로 시간에 배를 갈라

왔다구요.

0: 꼬맹이 문을 내야 이런 것도 가만히 방치하는 말이야. 사대미나 김현이나 김신기 내지 안무를 받을 바가 없나니 어쩌니 넌 가만을 내고 들고 힘으로 추러보는 데는 어디가 있단 말이야. 당돌이 그저째 내게 도지리오 지기로 소이다 혹시란 무의하여 사신수가 되시며 시동식 어쩐지 노인신수가 되시며 대왕은 너희 하야 꼬리가 되는 지들아 소퇴난 무상일로 꼬리가 길며 하고 애호한도 복등이 일으키고 번쩍하고 소퇴의 목등이는
1: 내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국악방송 어플 앞에 좌정한 후 호방 형리를 일러 스텝 점고를 하신 난디 매력 발산 진행자 박학다식 GMC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필위지 대문장 동분서주 황작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용모출중 음양도사 삼섬옥수 김감독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산전수전 공중전 백전노장 이피대 왔느냐 예등대 허였소 일이 한참 스텝 점고를 마친 후에 자 그럼 방송을 실시하라 큐
1: 주말 저녁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이죠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와 관련된 소식과 소리꾼을 소개해드리는 요즘 판소리 시간입니다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한 국악방송 신규음악 토크쇼 프로그램이죠. 김준수의 아지트를 소개해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국악방송 TV를 통해 방송되는 김준수의 아지트는 이 시대를 대표하는 소리꾼이자 배우인 김준수 씨가 처음으로 단독 진행을 맡은 프로그램인데요. 김준수 씨가 작지만 편안한 자신의 아지트로 오늘의 한국 음악을 이끌어가는 동시대 예술가들을 초대해 진솔한 이야기와 수준 높은 라이브 무대를 선보이는 시간입니다. 6월 12일 방송된 첫 순서에는 고영열, 송소희 씨와 에스닉 밴드 두 번째 다리 출연해 서로의 음악을 알아주는 벗들과 나누는 준수지음 시간으로 펼쳐졌고요. 앞으로도 회차별로 국악실험실과 장단앤그루브 등 감각적인 키워드로 구성해 색다른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희문 씨를 비롯해 정은혜, 신승태의 삼산 씨와 추다의 차지스, 억스 등 이 시대 가장 주목받는 정상급 국악인들이 총 출동할 계획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되는데요. 본 방송뿐 아니라 라이브 직캠으로 하이라이트 구간만 편집한 준수한 라이브, 미방송 토크를 포함한 준수한 대화, 무대 뒤 이야기를 담은 준수한 로그 등 국악방송 공식 유튜브 및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하면서 시청자들과 폭넓은 소통을 펼칠 계획이라고 하니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준수의 아지트는 매회 특별한 소리로 문을 연다고 하는데요. 바로 진행자인 김준수 씨가 소리꾼으로서의 매력을 펼치며 프로그램에 문을 연다고 하죠. 저희도 잠깐 김준수 씨의 소리 한 대목 여기서 만나보겠습니다. 김준수의 소리로 수군가중 말을 하라니 들어보겠습니다.
2: 토끼 잡혀 들어와 사면을 살펴보니 강한지장과 천택지신이 좌우로 공의를 하여 그날 토끼가 보더니 눈만 굶적

꿈쩍하고 앉았을지 용왕이 보시고 너 토끼 들어라. 내 우연 특병 하야 명의다려므로 본즉 네 간이 으뜸이라 하기로 내 수궁 어진 신하를 보내어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늘을 마라. 토끼가 생각을 하니 아 별주부 저놈한테 제피하서 속절없이 꼭 죽게 생겼구나. 한 깨를 얼른 내어 지 배를 의심 없이 척 내밀며 자 내 뱉다 보시오. 용왕이 생각하기를 저놈이 배를 안 뜰려고 무수히 잔말이 심할 터인디 저리 의심 없이 배를 척 내민 것은 필요 곡절이 있구나. 야 이놈아, 이 양의 죽을 바야 말이나 허고 죽으려무나. 아니오,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을 고지 듣지 않을 모양이께 두 말 말고 내 배나 얼른 따보시오. 야 이놈아, 이 양의 죽을 바야 말이나 허고 죽으려무나. 말을 허라니 허우리다. 말을 허라니 허우리다. 대산이 분태허요. 오성기 음음언니 실갈성도래소리 탐막헌상류임군 성년왕 뱃속에 칠공이가 있다 하이요. 피가는 배를 갈렁 무고히 죽였으되 일곱 공기 없었으니 선태도 배를 갈러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 와마리를 안지 없고 보면은 불쌍은 태명왕만 끈싸우니 이를 보고 달라하면 어찌 다시 우허리까 가가 당차가외로 허를 나서 법소서. 용왕이 듣고 화를 내어 이놈 이 말이 못오다 당치 않는 말이로 허구나. 그 사이를 허기롱 피수병적 구불능시고고 담소병적 설불능은 오고 신수병적 이불능청고고 담소병적 목불능시라 간이 없고야 눈을 들어 만물을 퍼느니 소태가 흐리리라. 소태의 안인적 월견 청기로 삼겹 쌈더니 보름이면 간을 띄고 금음이면 간을 들여내다 세상은 병직들이 소태만 흘러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해요. 판촌잎에다 꼭꼭 싸서 징노로 징동역 의주석산계 소나무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하리 달아 메고 도와요소 옥계변에 탁조가롱 내려왔다가 우연히 초보를 만나 소금 흥미가 좋다기로 완경차가루 왔나 이야. 동황이 듣고 화를 내어 이놈 이 말이 못 오다 당치 않는 거짓말이로다. 사람이나 간을 띄고 금음이면 간을 들여내다 세상은 병직들이

선태만 나면 간을 달라고 보채기로 간을 해요 반천예배다 꼭꼭 싸서 징으로 징 징동역 의주석산계 애소나무 늘어진 상상까지 끝끝하리 나라 메고 도와요소 옥계변에 탁조가롱 내려왔다가 우연히 초보를 만나 소금 흥미가 좋다기로 완경차가루 왔나 이야 동황이 듣고 화를 내요 에노 이 말이 모도다 당치 않는 거짓말이로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일시인지 대장은 다를 바가 없는지 네가 어찌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초래본단 말이냐 토끼가 당돌이 한자원대 대왕은 토지계리용 미지기로 소이다 복귀신아 어찌하야 사신인 수가 되었으며 실롱시 어짠 길로 인시우 누가 되었으며 대왕은 어찌하야 꼬리가 저리 치드란 허우없고 소태나무 쓴 일로 꼬리가 요리 몇뚝 하우없고 대왕의 옥체에 난 빛노을이 번쩍번쩍 소태의 몸에 난 어리어리 송살송살 까마귀로 일러도 우전 까마고 쓸게 있고 우후 까마고 쓸게 없으니 인생 만물 피금주수가 한 가지라 뻑뻑인 게 답답치 않니 하고 이까 동황이 듣고 돌리느라고 그러면 네 간을 내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하는 표가 있느냐 예 있지요 어디 보자 자 보시오 빨간 공기가 셋이 나란히 있거나

있습니다. 항공기는 대변 보고 또한 궁계로는 소변 보고 남은 궁계로는 가내고 드리고 이모로 출입하나이다. 그러면 이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내우니 만물시장 동방삼팔몽 남방이 제라서방사구군 북방 일육수구 총화가 흥몽우십토 천지금양 오색광채 아침만예 저녁 이솔 하바야. 입으로 넣고 밑공기로 내우니 만명의 천의병약이라 뜸야이 대나이다. 이런 트라저주부야 세상에서 나를 보고 이런 기약이 되었으면 간을 판날만큼 떼어다가 대왕병도 즉 차오고 너도 중상이 나타났어야 항주양하니 초를 거설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만시거진 단지 쓸 때가

0: 김준수의 소리로 수군가중 말을 허라니 대목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요즘 판소리 시간에는 소리꾼이자 배우로 활약하고 있는 김준수 씨가 진행을 맡은 신규 음악 토크쇼 프로그램 김준수의 아지트 방송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김준수 씨와 동시대 예술가들이 함께하는 김준수의 아지트를 통해 많은 분들께서 국악을 더욱 가깝고 친근하게 만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임현빈입니다. 좋다, 좋다, 너무나 좋다!
0: 이번에는 창작 판소리 한 작품 준비했습니다. 2005년도 전주 세계소리축제에서는 한국 설화를 바탕으로 한 애니메이션 12작품의 상영과 동시에 펼쳐지는 창작 판소리 작품이 공연되었는데요. 어린이 소리꾼들이 참여해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서동아 학생이 부른 무지개가 생긴 이유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죄를 짓고 세상으로 내려온 사람들 중 선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던 사람들을 하늘의 왕이 용서하고 무지개를 타고 올라오도록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애니판소리 무지개가 생긴 이유, 작사의 김상규, 작창의 이덕인, 소리에는 당시 부천 중흥초등학교 5학년인 서동아 학생이고요. 연주는 KBS 국악관현악 단원들입니다.

옛날 하늘나라에 사는 인간들은 사랑 많은 절대 하지 말라는 하늘왕이 명을 어겨 세상으로 쫓겨나고 말았어. 하늘 거울 빛을 쏘니 어떤 육체 생겨나고 있던 영생이 사라진다. 불덩이처럼 떨어진다. 다다다다다다다다 구화궁 너희 소명 딱 500년이라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뭐 어찌 살란 말씀이십니까? 이제는 땅 사람이 된 하늘 남자, 하늘 여자가 한숨을 푹푹 쉬자 하늘 밖에서는 안쓰러워하셨어. 그래서 흙구름이 몰려온다, 피구름이 몰려온다, 푸르릉 구황 비야 내려라. 밥 달린 나무, 떡 달린 나무 엿까지 달렸으니 하늘왕은 우리로구나. 속을 맺힌 풀까지 주니 에헤라지상 하원이라. 사랑하는 하늘남녀 사랑으로 결실 맺어 아이가 아이를 낳고 또 아이가 아이를 낳으니 바글바글 와글와글 시끌시끌 세상이 시끄럽네요. 심심하니 장난치자 도닥도닥 툭탁툭 간질간질간질간질 아! 장난치다 싸움된다 치고받고 치고받고 웃다 울다 열받으니 먹고 자고 하는 일이 눕자고 싸우는 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맨날 싸우나요? 에휴, 참, 그만둡시다. 이러다간 우리까지 싸우겠어. 하늘왕께 한번 빌어보아요. 빛나이다 우리 자손 평화롭게 살게 하소서. 하늘왕이 나타나서

지금 모답을 변해도 참아내고 살겠느냐 하는 말에 그들은 동의했어. 예, 그러면요. 지상남, 이제 그만. 모두 모두 바르고도 별을 메고 쌀을 내요. 곱게 곱게 모아서 불에 익혀 밥을 한다. 쌀을 빠 불에 익혀 떡을 만든다. 하얀 떡을 만든다. 바닷물을 오래 말려 하얀 소금을 얻어내자. 땀 흘려야 먹고 살지. 시간 없어 못 싸우지. 과연 예상대로 늘어난 일 때문에 싸울 시간이 없어지자 한결 조용해졌어. 그런데 이런 인간들도 생겨났던가 보더라. 힘도

0: 돈 내놔! 내 것이야! 악한 사람이 빼앗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하냐면 이 땅도 내 것이고 저 땅도 내 것이고 욕심도 내 것이고 너희들이 맞는 거 이제 모두 내 것이다! 으아하하하! 이제부터 모두 내 맘대로!
1: 하늘왕께서는 걱정을 하셨어.
0: 어허, 이게 아닌데. 악한 사람 벌주리라. 비그쳐라, 가뭄이다.
1: 어?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먹을 죽까지 다 빼앗아가네.
0: 하늘왕 생각 끝에 홍수가 문번갈아서 악한 사람 없애리라.
1: 하지만 그때마다 고생하는 것은 악인이 아닌 선한 사람들이야. 하늘 남자, 하늘 여자도 배가 고파 점점 지쳐만 갔지.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어느 운막 앞을 지나가는데,
0: 아니 왜 바위 밑에 쌀을 숨겨요? 누가 들을라.
1: 아니 저게 쌀이?
0: 아니 안 돼. 마음을 곱게 써야 옛날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 여보 잠읍시다. 바로 그때 어떠한 도적놈이 남의 쌀을 훔치는데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악한 짓은 이제 그만.
1: 하늘 남자가 도둑을 잡아 선행을 베풀었어. 그로부터 500년이란 시간이 흘러 힘들어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던 하늘 남자, 하늘 여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드리워졌어. 하늘로 왕이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선한 마음을 잔던 너희들을 이제 용서하겠다. 무지개를 타고 올라오너라. 올 적부터 착한 마음 갈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

0: 부터 길짐승 장자다툼 대목까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소리의 정수님, 북반주에는 박근영입니다.
1: 그때요! 별주부가 해변가에 당도하야 운층경 높은 곳에 벌곰벌곰 기어올라 사명 경치를 살펴보는 뒤 그날싸 말고 웬간 날짐승들이 모여들어 저희들끼리 상자를 놓고

하고 소소 기상 노래 할 때 기산 높은 봉 아침 볕에 내가 가서 울음 알우라.

0: 계시고
1: 쉬고
0: 안고대상 공보자도 내 앞에서 탄식을 하고
1: 쉬고

올라 호상 반죽 좋은 열매 내 양식을 삼았으니 내가 그런 일 아니시냐. 까마귀 썩 난지면 아 그 다음에는 내가 상자를 앉을 것이오. 부엉새 꾸짖으면 어라이노 물러가라. 저 주둥아리는 지드란 하고 두 눈금은 까멍창 뿐이고 온 몸뚱아리는 전부 까멍창인 놈이 어디를 상자를 한단 말이냐. 까마귀 대답하되 너는 대가리가 넓적하게 크고 온몸 뚱아리는 털이 더덕더덕 붙은 놈이 무슨 놈의 상자를 한단 말이냐. 내가 상자를 해야겠다는 내 근본을 한번 들어봐라. 내 근본 들어라. 네 근본을 들어라. 이 주둥기 기르기나

함께 난 사람 땅을 지내다가 왕이지 세연지에 펑덩 빠져 먹물들어 이 몸이 커머있고 떠나서 생긴 후에 그물에 다리를 놓아 우지려 건너주고 오늘은 이래 적벽강선 유월째 남비 동동떡 삼국 흥망을 놓고 천하의 반복은 날 내 홀로 알았으니 천하의

서울한지로 부왕이고 내 안만 그런데도 내 심정 불지가야 열두 가지의 울음을 지어서 과부집 나무에 앉아 울음 불어 통할게 까옥까옥 까옥 또라 또라

머리 꽉 나면 세상인 거지. 미워라 소를 던져 날릴지.

김토에나 자정가 진자 서건 불길하다. 까마귀 할 일 없이 한쪽으로 나왔더니만은 아 내 재상은 비록 그럴 망정 아 이렇게 모인 좌석에 남의 망신을 지다지도 시키더란 말이냐. 한참 이럴 쯤에 그때여 별주부가 또 한 곳을 바라보니 왠갓 길짐승들이 모여 앉아 상자 다툼을 하는디. 공부장은 잡춘추에 절필을 하던 길이

코끼리요. 북경선관 승비일하던 최천사자로구나. 선배급비소사냐 피읍비표곤비라 장애 방랑사주 청역시왕 천다람쥐 강수동주호랴 성애 슬픈 애고를 던졌다나비 꽤만한 좋은 달랜 토끼 털을 쳐 너구리 산피던 피날땀보 길땀보 늑대오소리 산대아지 등물이 앙금망금 기억은 내려와 상자다 두벌 허거는구나. 자, 우리가 이렇게 연연히 모아놓는디 상자가 없어 물라느니 우리가 연장자를 찾아서 상자를 정하고 놓으면 어떻소? 아그 좋습네. 그러면 저기 앉아있는 장도감은 언제 나셨소? 노를 한 놈이 좋아라고 사다리 같은 뿔을 뒤로 팔딱 제치고 나앉더니만은 자네들 내 나이를 한번 들어볼란가? 동작대 너른 집에

나. 기견녀의 뜻을 두고 조작은 그러지요. 동작대 푸하다 혼댕덕 제어

성자를 못하거나 너구리란 놈이 썩 나앉으며 아, 그 장도 가면 내 아들 낳세만 또 묻듯이오. 아, 그럼 달파총을 언제 났소? 하하, 그럼 자네들 내 나이를 한번 들어볼란가? 계영산천 이태백이 딸과 함께 용접하야 황산 10년 그릇 짓다가 태백은 진재로서 옥장으로 상처놓고 나는 비물 뛰운 게라 이리 미천게 되었으니

못할소냐. 멧돼지란 놈이 거시렁 눈을 끔쩍 하고 나앉더니만은 어 털밭 좋은데 손주나 쎄 맛도 못하시고 아 그럼 최중근은 언제 나셨소?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자네들 내 나이를 들어보소. 나는 한나라 사람으로 흉노국에 사신 같다. 주리 중전 19년에 뽑아지신 대가야 고국 산천험한 길 허주 거유 돌아오던 소중나 연갑이지 내가 상자를 못하겠나. 아 토끼란 놈이 깜짝 뛰어난 때문에 알아 이놈들 너희들 나이를 들어보니 내 고손주 나 쎄맛도 못하구나 그려. 아 그럼 태선생은 언제 나셨소? 토끼란 놈이 좋아라고 한광 시절에 아르데부를 마다오고 분으로 잘 삼고 청악으로 이웃삼아 동강그 지릿한 고기넉 기 힘써 하던 음자롱의 시조고 알과 둘이 은가빈 내가 상자를 못하겠나. 아니 그러면 태선비가 상자에 앉으셔야 되겠소. 그러기에 옛날 속담에 범 없는 꼴에 토끼가 선생이란 말이 있었겠다. 이렇듯 토끼를 상자에 앉혀놓고 술잔이 오고 가고 난리가 났을 적에 어디서 범 한 마리가 여러 날 굶었는가 배가죽에 등가죽에 딱 붙어가지고 어디를 가면 한 마리를 잡아먹을고 하고 얼씬 내려오다 이 멋진 통을 만났구나. 으르르르르르르르 하고 달려더니 좌중 김생들이 깜짝 놀래. 아이고 장군님 어디를 갔다 인자 오시오. 내가 하도 시장에서 너희들 중에 어떤 놈 한 놈을 잡아먹을까 하고 내려오는디 너희들 여기서 뭣들 하고 있는고? 예 우리가 시방 상자 삼고 잔치를 벌렸소. 거참 그 잔치 잘 차렸다. 그란디 너희들 중에 누가 상자가 되었는고? 예 저기죠 토끼가 상자가 되었소. 멋이 어째 이놈들 이 산중의 어른은 바로 난디 너희들끼리 상자니 중자니 삼고 놀아 이놈들. 하고 악을 쓰니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은 그러면 언제나 나셨소? 그렇다면은 내 나이를 한번 들어볼래 이놈들.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봐라. 이놈들 내 나이를 들어봐라. 혼돈미분 도급 조예 가답신들

0: 담벼 조각이 모자라야 광석탄 주머 하늘 떼우든 여화씨 근가위니 내가 그러니 아니시냐고 하고 달려하더니 가중 김생들이 깡짱대변 양구짐 상자에 앉으시오.
1: 판소리 연속 감상, 오늘은 정순인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네 번째 시간으로 날짐승 상좌 다툼부터 길짐승 상좌 다툼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정순인 명창의 장판개째 수군가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요, 요즘 이 사회에 화가 잔뜩 났다는 앵그리 2030 세대를 대표해서 나온 홍길동 씨입니다. 그런데 오늘 기성세대인 박놀부 씨를 고소하신다고요?
5: 안녕하십니까, 최판사님. 2030 세대의 이 타들어가는 가슴을 대변하러 나온 홍길동입니다. 저는 평일엔 직장, 주말엔 배달 라이더까지 뛰며 영끌에서 집 한 채 마련하려고 발버둥 치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집 한 채를 내 집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 서름을 안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저희 집주인 박놀보 선생께서는 만날 때마다
6: 요즘 애들은 노력이 부족해. 눈이 높아요.
5: 이런 말로 염장을 지르니 억울해서 아주 그냥 피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이에 박놀보 씨를 세 가지 제목으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첫째, 집값이 오르기 전에 여러 채를 사들여 독점한 부동산 독식죄. 둘째, 꿀물은 먼저 다 마셔놓고 개혁할 때는 발을 빼는 연금 먹튀죄. 셋째,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를 입에 달고 살며 청년의 현실을 깎아내린 공감 불능죄. 이 세 가지 죄로 고소하는 바입니다. 부디 재판사님의 명판결로 기득권을 쥐고 청년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이 사회의 불공정을 엄히 꾸짖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1: 저런, 홍길동 씨의 말씀을 들어보니 신분의 벽이 사라진 세상에 세대의 벽이 들어선 것 같아 마음이 씁쓸합니다. 실제로 2030 세대 10명 중 9명이 이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느낀다고 대답했는데요. 젊은이가 꿈을 잃은 나라에서 노년층도 결코 편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재판사님께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실까요? 재판사님.
7: 불공정한 사회 제도와 날로 커지는 자산 격차, 그리고 기득권층에 의해 불태워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청년들을 분노케 했음이 인정되는 바, 본 판사는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첫째, 박놀보 씨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욕심 어린 심보를 즉각 거둘 것을 명령합니다. 둘째, 청년 홍길동 역시 아무리 서러워도 희망이라는 사다리마저 스스로 꺾지는 말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치권과 우리 사회 기성세대에게 명령합니다. 세대

0: 갈등과 혐오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청년 측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엄밀히 진단하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제대로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1: 철도야! 두세 번 해놓은 소리 하늘이 다 싹 무너지고 땅이 툭까지 남도 대결된 육신동하고 여름 나흘이 우리부터 갔습니다. 단어는 뭐라

이번에 언제 와 평부 입으로 물고 흙은 실근 달아날 때 운동량장 통에 읽고 수박 들고 달아나고 담양부사 가설 읽고 백서 쓰고 달아라 송창운수 당근 읽고 화안 쓰고 달아나 일정와 임세련감은 창을 읽고 묵둥이 읽고 달아나와 손찰도 사는 것도 나고 술도 취하여 달아들고 도망쳐 올라가 단 모자에다 오줌을 누니 밑에 있던 하인들이 오줌 빼나간다 지면서 아프 아프 겹겹 겨누는 말이 아유 사인은 하나님이 비를 끓여서 날이나 보대요 범광이 덕수를 잃고 골방으로 들어가다가 주구멍에다가 상구를 받고 갓내여라 신고 가자 신발 내라 쓰고 가자 말려여라 입고 가자 창을 잡아라 타고 가자 문들어 온다 바람 다쳐라 오강 마렵다고 좀 내려라 물마을의

공연 아주 가철다가 돌아오지 마고 진흥동에 떠나가는 게 바.

뭐지고 삼토지고 달아나며 난리났네. 소령무의 잔치자 중을 망치 뽑아서는 근병소병 향수병과 수십자 교자 쌍과 양치대야 토기쟁만 접시해야 없을 병장 땅뚝땅 왱계렁쟁 그릉께요 가문부 칼라금 양금해금

산산이 부설일정 춤추는 기생들은 발 벌린 채 달아나고 관비는 박상인과 물동어이고 들어오며 사부님 세수 잡수시오 광방은 자리인 구멍성 알아요 베끼고 멍석인 줄을 모르고 아이고 이놈의 자리가 어찌 이렇게 무겁다냐 사우경은 나발린 부추목 주고 운동은 덕선 잃고 말을 거꾸로 잡아타고 원당 흡창아 이 말 좀 모아라 이 말이 왜 운동으로는 아니하고 남은 넌 사또 계신 대로만 뽀두둥 뽀두둥 들어가니 이것이 웬일이냐 아맹사또께서 죽전 죽지 뻗도 그러나 보다

사또님, 말을 거꾸로 다 싸우니 속히 내려서 옳게 타십시오. 왔다 이놈아, 이 난리통에 언제 말을 옳게 타더란 말이냐. 말 모아지를 선뜻 내어서 멍구통에다 돌려박아라, 돌려박아라.

숨가쁜 일상 속 오늘 최진의 판소리 사랑이 시원한 소리바람 한 자락이 되어 여러분께 작은 쉼표가 되었을까요? 최진의 판소리 사랑 오늘은 여기서 여밉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편안히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진의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0: 충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승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의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춘향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크지.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대마디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거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2: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팔 홍한 젊은 열을 나온 자만 빼어 두고 죽은 장어를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 마오.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FM국악당의 서인화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충청과 영남 지역의 공연 실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전시립연전국악원 작은마당에서 열린 명품 국악 컬렉션 두 번째 무대 박자희의 소리로 흐르는 다섯 바탕 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눈은 눈대목을 말합니다. 눈대목이란 판소리 한 바탕 중 사설 전개와 음악적 표현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을 말합니다. 우리가 눈을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눈대목을 들으면 한바탕 소리를 가늠해 볼 수 있지요. 여기서는 춘향가 중 사랑가와 이별가, 심청가 중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수군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 그리고 적벽가 적벽대전, 흥보가 제비 누정기부터 박다령까지 구성했습니다. 박자희는 2023년 제31회 임방울국악제 판소리 명창부문 대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안숙선 명창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학습했는데요. 춘향가 중 사랑가와 이별가는 안숙선에게 배운 만정제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정제 춘향가는 김소희 명창이 스승들의 소리를 선별해서 자신만의 감각으로 재구성한 유파입니다. 동편지의 힘과 서편지의 감성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안숙선을 통해 제자 박자희도 김소희의 소리 학습 배경에서 드러난 동서편의 어울림을 작품 전반에 반영합니다. 장단과 사설의 맺고 끊음과 음색의 다양성이 관객에게 두드러지게 전달됩니다. 심청가는 강산지입니다. 박자희는 2021년 강산지의 심청가를 완창하기도 했는데요. 강산지의 심청가는 서편지의 전통을 바탕으로 슬픈 정서를 과하게 토로하기보다는 절제합니다. 그리고 비속한 사설을 세련되게 다듬고 동편지의 웅건하고 꿋꿋한 성격을 적절히 받아들여 동편과 서편 소리의 조화를 이루는 점이 특징입니다. 수궁가 중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은 자라에게 속아 수궁에 온 토끼를 수군 군사들이 급히 잡아 자진머리 장단으로 용왕 앞에 대령하는 대목입니다. 적벽가에서는 적벽대전을 부르는데 황계가 조조의 진중을 불로 공격한 후 주위의 군사들이 조조의 백만대군을 격파합니다. 방통의 연한계로 조조 진영의 전선이 모두 불타면서 군사들이 죽어가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흥보가는 흥보가 제주의 부러진 다리를 묶어 살려준 제비가 박씨를 물고 흥보 집까지 돌아오는 과정, 그리고 흥보 부부가 박을 타는 대목으로 구성됩니다. 이와 같은 판소리 다섯 바탕의 눈대목들이 각 유파의 소리결을 살리고 있어서 판소리 특유의 음악적 깊이와 서사적 긴장감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한 명의 소리꾼이 여러 인물을 넘나드는 전통 판소리의 매력을 생생하게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고수에는 김태영입니다. 김태영은 제37회 전국고수대회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국가무형유산 진도시 긴굿 이수자이기도 합니다. 박자희의 소리와 김태영의 북으로 소리로 흐르는 다섯 바탕 눈 감상하시겠습니다.
1: 그때야 춘향가 이몽룡이 나이 어린 사람들은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뿍 들어 사랑가로 눈이 난디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이리고 너라 업고 놀자 사랑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사랑이로 구나 내 사랑이야 이래 사랑이로다 아마도 내 사랑아 네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동굴동굴 수박 옷봉지 떼뜨리고 강릉 백청을 다라라라라라라 부엌 신랑 말라버리고 붉은 정호 뽑다 반간 진수로 먹으려느냐

배가 어찌든 참에 먹으려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싫어 아마 돈 대사.

해를 보자. 아장아장 걸어라 걷는 해를 보자. 빵그도 서라의 썩을 보자. 아마도 내 사랑아. 이렇다시 세월을 보낼 적어 호사 담아라.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니 춘향과 이몽룡은 할 일 없이 이별이 되난 뒤 방자 충충 들어오더니 아 도련님 어쩌자고 이러시오. 냉차는 벌써 오리정을 지나시고 사또께서는 도련님 찾느라고 동원이 팔칵 뒤집혔소. 어서 급히 가옵시다. 도련님 할 일 없어 방자 따라가신 후 춘향이 허망하야 향단아 술상가나 체리어라. 도련님 가시는 뒤 우리 적은 나가 술이나 한잔 드려보자. 술상

0: 지면성
1: 강제
0: 농림수

사지로 울 말고.

좀 꼬지 꼬. 내 행차나 원한디 상교를 가르거니 도교를 가르거니 상교 도교 나온다 봐도 병방 차오라졸 상교 옹유하야 본같이 나오는디 그대를 바라보니 그때여의 도령 기룡같은 뜻의 등

아, 이 녀석아, 누가 그렇게 운단 말이냐? 누가 그렇게 울고 있어? 준영이가 나와 울음을 운한 뒤

마라 나정 안고 아이고 춘향아 이가 춘향인지 집에 가운 적 살까라고 말하여도 나그간장이

막혀.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그려. 나를 빠져 죽여 자리여 먹고 가면 영영 예별이 되지만 넌 살려두고 못 가리다. 경단아 가져오느라 술 한잔 울고 들고

수리로다. 합한 주는 먹으려니와 이별하자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살아서 못하리. 산대를 자신구와 춘향객 지완버섯

지환받고 대목 석경을 내어주며 정부 맑은 마음이 거울빛과 같은지라.

바동 너 던질 떨어질 줄을 모르고 있을 적어 방자보다 답답해 보이라고. 아 여보시오 도련님 이제 그만 가십시다. 도련님 할 일 없어 마루어그 올라타니 주향이 정신을 차려 한 손으로 말고 삐를 잡고 또 한 손으로 도련님 등자디딘 다리 잡고 아이고 여보 도련님

임양과 임옥룡은 남녀간의 이별이 되었는데 저 너머 황주 도화동에서는 부녀지간 이별이 되었겠다. 안 못 보시는 부친을 위하여 몸이 팔린 심청이가 더는 부친을 속이들 못하고 아이고 아버지 공양미 300석이 어디에서 바치리까 남경장사 선인들께 300석 몸이 팔려 인당수 채소로 오늘이 행선날이오. 그때여 신봉사는 눈뜨기는커녕 눈 빠질 말을 들었으니 일이 어찌 되겠느냐. 심청이는 할 일 없이 동네 어른들께 부친을 의탁하고 선인들을 따라 공선에 몸을 싣고 둥둥실 높이 떠갈 적어 한 곳 땅도 아니 일한 곳 인당수라 대천바다 한가운데 바람 불고 물결 차은 게 지석거 찾아진 날 갈길은 차올림 리나 남고 서면이

밥, 짓고 건수 잡고 동우술 오색 탕수 삼색 질과를 방에 찾아 갈라놓고 잔도 짜봐

불통은 연후에 고생업분을 받아 다 학계의 어머니 막대한 이 아니냐 하오시 9년 제속 배를 타고 다 살일지 어버그중한 공수 구조로 돌아들고 오자서 분노할 제 도가로 가은 넣어주고 해성읍에 안정수 강으로 돌아대러 무슨 대지 건너주고 공명을 탈조하란 동랑폭 비를

그래 요아르니고 멈지런 청아래 강동가요 임솔치 춘치러라 소동 파도라에 거제국중중어사왕이 보여서 무무정근하나 무길국 해도나니 화장포는 오이월려 최연조요 타고발선 하고문이 성고선이 아니냐 오래선에서 무울리명 상고로 위협 파야 경세 백설아를 다니다가 오늘날 인당수에 인자수를 드리고자 통해신 남명이며 서해신 거승이며 남해신 중용이며 북해신 오강이며 강화한지장광

강조고 발악으로 인도하여 환란 없이 도우시고 백찬만 금대를 내어 돈대오 봉기꽃 봉기오 연화밖에 잠재하여 줬소 모자를 다 지내누어 심낭자 그 폐물에 들러 심청이 죽으란 말을 듣던 임만원 여보시오 선인님 내 도와동이여 어디쯤에나 있어 도사공에 나서 어더니의 손을 들어 가리키나니 도와동이

만원.

부드러운 칠센생남 하옵소서. 또 보시오 손님네 혹시 만약

창이 거동 봐라 새별 같은 눈을 감고 조마복을 부른

보세요. 이렇게 빠져가지고 이 효성의 하늘이 감동하사 하늘이 그저 둘리가 있겄느냐 심청을 환송하여 인간의 심항우가 되었구나. 그때요 물속에서는 웬 허여 멀거는 것이 소뚜껑에 엎혀가지고 유유히 헤엄쳐 지나가는 뒤 산짐승 토끼가 별주부에게 깜빡 쏘가 훈련 대장을 헐 요량으로 수공으로 들어가던 길이었다. 별주부가 토끼를 저마치 돌려놓고 용왕 앞에 당도하야 별주부 현신이오. 그래 소로 육로 수만리를 무사히 다녀왔으며 대관절 토끼는 어찌하였느뇨? 예, 토끼를 생금하여 골문 밖에 대령하였나이다. 네, 그럼 토끼의 밥비에 잡아드리도록 하여라. 영인하니 전하절 금금모조리 술령수일 시원해 달라. 토끼를 애원쌀지 진왕말리장성 사대사냥 싸움에 맞춰 사대 첩에 둘러싸 토끼 부딪혀 잡는 모양 영문줄사도 적

기가 막혀 벌렁벌렁 떨려. 아니 내가 토끼 아니오.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내가 개요. 개가 두면은 더욱 좋다. 삼목다른 매들을 잡어 약기장도 접근이와 네 간을 내요. 오게탕 데려먹고 니 껍질 벗겨내야 찰량 모아서 깔게 되면 어열내종 결담해놓은 반대 외출의 명약이라. 이 강아지를 몰아가재요.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송아지요. 송아 되면은 더욱 좋다. 도탄에 너를 잡아 햇빛 쭉 살찐 다리 양외간 저녁 공파 두 박 없이 나눠 먹고 입을 빼요 알대 말고 네가 죽어 견해야 신도 짓고 북도 메고 동무 주면 걸음을 넣니 버릴 까닭 나니라. 이성아지를 몰아가지. 아이고 내가 그도 아니고 망하지요. 말과 두면은 너무 좋다. 성관마 고관적이라 유단왕장 천리마루다. 연왕 우호백금으로 초관스 사관스니 너를 산지 몰아다가 대왕 좀 바쳤으면 천근상을 아니해줘.

수국나며라고 하는 것이다. 그 수국나며가 본래 이러느냐? 오, 그러느니라.

0: 이렇듯 꽤 많은 토끼는 죽을 뻔한 제 목숨을 스스로 살려내어 무사히 돌아왔는디
1: 그러지.
0: 그때여 세상에서는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야단이 났겄다. 때는 위한오 삼국 시절이라. 그때여 정욱이 조조에게 여짜오되 군량실은 배량이면 선체가 온중 얼터인데 둥덩실 높이 떠 요요하고 법류하니 만일 간계 있을진댄 그난 어찌 회피하오리까. 조조 그 말에 의심이 나서 그래? 그렇겄다. 네 말이 당연하니 문빙 불러 방색하라. 문빙이 우뚝 나서 자에게 오는 배 어디 빼요? 승상님 영전에는 진화를 들어서지 말랍신다. 이 예, 말이지든 마든 뜻밖에 사랑개가 피라라라라라라 문빙 맞아 떨어지고 광개와선 20층 거와 무승계정과 떼떼떼 나발려 소리 두리둥둥 내고 울침 번개같이 달려들어 한 번에 물이 벗떡 천재가 더구르르르르르르르르르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에 물이 벗떡 오 저거 밖에 난들 세 번을 불로 치니 화념이 중차 동성은 우르르르르르르 물결은 졸릉전선 뒤뚱도 때와 직근 용종할 때 누서 욱대 고비산발다리 주 반행장 망어가 보대가 무릉 아우 후

밥상 못 하고 숨 맥히고 기 맥히고 살도 맞고 장에도 질려 앉아 죽고 서서 죽고 웃다 울다 죽고 말펴 죽고 맞아 죽고 애타 죽고 성내 죽고 덜렁거리다 죽고 복장 털컥 살에 맞아 물어봐 푹 맞아 죽고 화살져 죽고 찢어져 죽고 흉하게 죽고 우습게 죽고 무섭게도 빠져 싸빠져 등타지 오사 급사 몰사 악사하야 다리도 정신 부러져 죽고 죽어 보느라고 죽고 무더하니 죽고 함부로 덤부로 죽고 땡땡 끌어라 공부

의 없이 죽고 가위 없이 죽고 허망히 죽고 자다가 죽고 꿈꾸다가 죽고 또 한 놈은 그 통에 주머니를 부시럭 부시럭 끌어다니만은 보따리 제일

도 안 넘은 배전으로 퉁퉁퉁퉁 나가더니 고향을 바라보며 아이고 아버지 어머니 나는

탄장 배라 족광 즉석굴사댕 소주 깊은 물에 사람을 모두 국수 풀듯 더럭더럭 풀게 적극 조충계야 난달게 누르소 온고 독발 적극 군바에 떠나갈 적 일등 명장에 쓸데가 없고 날랜 장수도 무용이로 왕 등은 조조를 보위하여 전방진축 달아날지 황제 화연을 무릅쓰고 쫓아오며 외는 말이 돌구렁 보입은 것이 조준이라 도망 말고 신중하라 성봉대장이 황제라 헛통하니 조조가 황급하여 기분 홍복을 신봐서 군사전례받아 쓰고 다른 군사를 가리키며 잠조조 정의간다 달달여 조조란 놈 지가 진정 조준이라 황계가 쫓아오며 저기 수염 지은 게 조준이라 조조가 혹시 없어 긴 수염을 그대 잡아 와드득 와드득 쥐어 뜯고 깨탈 정탈 도망을 때 정유화를 건 그 손이 황계 마저 불행아 살려라 한당이 급히 건져 살을 빼어 본진으로 보내랄 적에 좌우통 호통 소리 가자 장류 넋이 없이 고린개로 도망을 올지 말할 것 끌어잡았다고 가자 가자 어서 가자 끝 그러면은 나 죽었다 여봐라 정우가 조윤호 속에 축제법을 못 아는 줄 알았다

다 걷느냐 말벌이만 쏙 빼다 걸렌 돌려다 뒤에다 붙여라.

생각 의심을 하며 어제고 자빠지며 어림산 엄한 곳을

0: 이렇다시 설리 울제
1: 그러지.
0: 그 가운데는
1: 맞아.
0: 흥보훈에 갚을 제비도 있었던가 보더라.
1: 아, 그렇지, 그렇지.
0: 봉표 박씨를 입에다 물고 말리 조선을 나가는 뒤 꼭 이렇게 나가던 것이었다. 흑곤박 차고 백곤 모두 쓰고 가중어 둥둥 높이 떠 사면을 살펴보니 사쪽지 차계어 동해 장망 어구나 중육봉을 올라가니 조작이 넘넘다 황역도 하

아니야. 백구백로 짝을 지어 정파상이 왕래건이 석양촌이 거의 누라 휘안봉을 넘어 황릉에 들어가 25년 다녀오라 한주까지 쉬어 앉아 투견성을 과다보고 봉황대고 올라가니 봉거대고 강자유 황학로를 올라가니 황학열고 불구반 대군전제 공무유라 금능을 지내어 조사촌 들어가 공숙장가도

저 번호 전 구경하고 정양문 내달라 장달문 지내 동관을 들어가니 산매로 이게 백이로다 요동 700리를 손 속히 지내요 압록강을 건너 그조를 다 달라 연고탑 통군자 올라앉아 안난산 박남산 석벽강 용천강 좌우령을 넘어 군산 파말 알마고개 강동다리 건너 평양은 연공정 소병호를 대경하고 대동강 장님을 지내 송도를 들어가 먹물 때 관득절 박연 폭포를 구경하고 진강을 시각이 건너 삼각산에 올라앉아 시세를 살펴보니 지령대원 내게 중령으로 끌려든 금화금성 본계 오고 준당영준이 회도라 도봉망을 삼각산이 생겼구나 문물이 빈빈 오고 공속에 흐

아

벌써 좋아라. 반갑구나 내 제비여. 항상 하비가 되네. 편편히 눈 나온 것도 무엇을 갔다고 이르랴. 오케이.

여겨 찬찬히 살펴보니 절골 양각이 완연 어제 당사로 가무는 적 아리롱 아리롱 아우니 안지 아우니가 내 집이랴 얼씨구

0: 제비같이 잘하네, 제비같이 잘해.
1: 흥보 마누라가 박씨를 주워들고, 여보 영감, 제비가 연실음으로 왔어. 그게 연실이 아니라 박씨로세. 동편처마 담장 밑에다가 구덩이를 깊이 파고 박씨를 심어놓으니 수오십일 만에 박 세 퉁이 열렸겠다. 때는 마침 8월 추석이라 다른 집에서는 음식을 장만한다, 옷을 해입힌다 야단이 났는디 흥보 집은 먹을 것이 없어. 흥보가 박숙이나 끓여 먹어볼까 하고 박 한 통을 들여놓고 타는디 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릉.

말고.

예. 마누라. 예. 텄어.

정 고푸거들 악허.

한패가 소천석을 지을 것일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시리롱 쌍쌍두파. 박이착 벌어지니 박속이 웬 비고 웬 괴 두 짝이 쏙 불거지거나 흥보가 기가 막혀 복 없는 놈은 계란에도 유골이라더니 어느 무지한 도적놈이 박속은 다 긁어다 먹고 남의 조상께 훔쳐다 넣어놨구나. 이거 갖다 대다 버리소. 흥보 마누라가 아이고 영감 괴짝 뚜껑에 뭐라고 글씨가 쓰여있소. 흥보가 가만히 살펴보니 박흥보씨 개탁이라 썼겄다. 아여 날더러 열어보라는 말이 아니라고. 흥보가 안개를 슬그머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보. 또 안개를 열고 보니 돈이 하나 그득.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한번 떨어 비워보난디.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괴 두 짝을 떨어 붙고 남은 도로 수보. 툭툭 털 부들었었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워.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가 쌀도 도로 하나가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부어내고 돌아섰다 돌아보면 도로 하나가 뜨거워.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도 도로 하나가 쌀도 도로 하나가 돌아섰다 돌아보면 돈과 쌀이 도로 다

어찌 따로 비워놨던지 돈이 일만 구만냥이요 쌀이 일만 구만석이었다. 흥모가 좋아라고 돈 한 꾸미를 들고 논한 뒤 아이씨구 나 철씨구야 돈 봐.

나서 부자라고 차세를 박을고 큰은 타고 하늘 마송 엊그저껏까지 박흥보강 문제은 걸 식을 내삼터

찾아오소. 나도 그날부터 기미를 졸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죽구나 지 화자 좋은데 얼씨구나 철씨.

0: 십자의 소리, 김태영의 북으로 춘향가의 사랑가와 이별가, 심청과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는 대목, 수군과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 적벽과 적벽대전, 흥보가 제비노종기와 박타령 이어 감상하셨습니다. 소리꾼 박자희는 전라북도 전주 출신입니다. 2010년 국립창극단 국립극장 개관 60주년 기념 국가브랜드 청공연에서 심청역을 했습니다. 이후 2019년 국립국악원 판소리 다섯 바탕 눈대목을 재구성해서 초기 창극의 원형을 되살린 작은 창극 시리즈 꾸민 듯 취한 듯에서 춘향역을 맡았습니다. 또한 3.1운동 100주년 기념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출연해서 기생이었던 실존 인물 김향화를 연기하기도 했습니다. 2021년은 강산재 심청가를 공연해서 4시간 반가량 첫 완창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박자희의 소리로 흐르는 다섯 바탕 눈은 춘향이와 이도룡의 사랑과 이별에서 신봉사와 심청이의 부녀 간의 이별로 이어지고 물에 빠진 심청이에서 수궁으로 내려가는 토끼로 연결하는가 하면 수궁과 대비되는 인간세계의 전쟁을 노래하는 적벽가로 이어가고 군사들이 죽어서 된 원조라는 새와 흥보가의 제비를 연결했습니다.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었을 텐데요. 박자희 명창이 소리로 흐르는 다섯 바탕 눈을 훌륭하게 공연한 것은 전통판소리에서부터 창극, 영화까지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끊임없이 학습하며 소리꾼으로서 역량을 축적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에 대전시립연전 국악원 작은 마당에서 열린 명품 국악 컬렉션 두 번째 무대 박자희의 소리로 흐르는 다섯 바탕 눈 보내드렸습니다. 젊은 명창 박자희가 그간의 경험과 소리 공부의 내력을 응축해 보여준 다채로운 눈대목 공연이었습니다. 여러 인물의 역할을 넘나들며 인물과 상황에 따라 목소리와 발림을 자유롭게 변화시키며 소리판 특유의 생동감과 몰입감을 높였습니다. 오늘 FM 국악당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연구의 현장이 방송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충청과 영남 지역의 또 다른 공연 실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서인화였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한결같다. 이 표현들을 보면 행복과 불행이 모두 마음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다. 김종명 작가의 책 마음 발견의 기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이 행불행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라서 그런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봤더니 나라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안도감 때문인 것 같아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오늘도 함께 걸어요.

뮤지음의 뱃노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6월 20일 토요일 은영선에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아니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이든 우리는 매일 누군가와 마음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어떤 날은 잘 되는 것 같다가 또 어떤 날은 잘 안 돼서 서로 상처 주는 순간들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 그게 결국 우리를 이어주는 힘이겠죠? 오늘 함께 걷는 길, 우리 옆에 있는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 을 쓰신 지은정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뒷자리 4510 쓰시는 분. 꽃사진 보내주셨네요. 장미가 지고 있습니다. 수국과 능소화가 피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그러게요. 꽃사진들로 꽃 피고 지는 걸로 우리가 또 계절과 세월을 알 수가 있네요. 빈사님, 비파 열매가 잘 익어가는 초여름 날씨에 찻잎 따고 차 만드는 일 마무리하고 집에서 편안히 방송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비파 열매가 벌써 익어가고 있는 거군요. 아직 조금 빠른 것 같은데 벌써 그러네요. 또 닉네임 긴호흡돌고래님, 초고령 사회의 공간 솔루션을 담은 책 나이 들어 어디서 살 것인가를 쓰신 김경인 작가님 얘기 듣고 또 사연 보내주셨어요. 어르신들에게는 계단 끝 모서리가 특히 내려갈 때 잘 안 보여서 미끄러져 낙상하기 쉽다고 합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안전한 공간 정말 중요해서 공간이 복지다라는 말이 공감됩니다. 저도 벌써 계단 끝 모서리가 아른아른 해가지고요. 그 모서리에 일부러 검게 이렇게 누가 뭐 이렇게 고무 같은 거 붙여놓으면 그게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낙상 예방부터 공간이 복지다라는 우리 김경희 작가님의 표현까지 우리 방송을 정말 꼼꼼히 들어주셨다 하는 게 느껴지는 문자. 였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세요. 문자는 샵 0302 유료 문자예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들고요. 또 무료로 참여하시는 앱 덩덕쿵 열려 있습니다. 또 다시 듣기도 있습니다.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루트머지의 낭만보이 듣겠습니다.

0: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우리 옆에 있는 신경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을 쓰신 지은정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지은정 작가님 2012년부터 문화와 신경 다양성에 대한 글을 써왔고, 신경 다양성에 관한 책으로 난독증을 읽다와 오늘 함께할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을 펴내셨어요. 또 근황을 뭐 좀 더 소개해 주신다면.
1: 아, 저는 평소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또 그 언어에 담긴 문화를 들여다보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간의 다양성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공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심이 제 삶에서 만난 난독증을 가진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게 다시 신경 다양성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되면서 감사하게도 두 권의 책을 쓰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이렇게 또 청취자 여러분과도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0: 그게 참 신기해요. 왜 다른 언어를 살펴보다 보면 그 언어에 담긴 문화를, 네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읽게 되고, 나중에 보면 어디 살아도 다 똑같구나 싶기도 하지만, 언어 표현으로 보면 또 굉장히 다양하고 다르게 표현하고 뭐 이런 것도 많이 느낄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네. 근데 그게 외국어뿐 아니라 똑같은 한국어를 얘기하면서도 그렇더라고요. 신경 다양성에 대한 글을 쓰신다고 해서 이 용어를 보니까 이게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1: 네, 아니에요.
0: 네. 네. 근데 어떤 개념으로 쓰시는지 한번 짚어주신다면.
1: 신경 다양성은 의학 용어라기보다는 1998년 호주의 사회학자 주디 싱어가 제안한 사회학적 개념이자 인권운동의 흐름이기도 한데요. 인간이 각기 다른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듯이 뇌의 발달과 정보 처리 방식 역시 저마다 차이가 있을 뿐이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니

0: ADHD, 난독증 등을 결함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신경학적 다양성으로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컴퓨터의 운영 체제에는 윈도우만 있는 게 아니고 맥도 있고 크롬, 리눅스, 우번투 등등 다양한 운영 체제가 존재하잖아요. 뭐 다수가 윈도우를 쓴다고 해서 다른 운영 체제가 틀렸거나 열등한 게 아닌 것처럼 나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역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게 그러니까 윈도우 쓰다가 그 맥에서 사용하는 체제를 쓰려고 하면은
0: 네.
1: 살짝 불편하지만
0: 네.
1: 일장일단이 있고요.
0: 그렇죠.
1: 또
0: 네.
1: 더 쉽게는 그 핸드폰 자판 있잖아요.
0: 네.
1: 자판 쓰는 법도 그런 거 뭐라 그러죠? 어떤 건 쿼티 키보드라 그래서
0: 네.
1: 다써 있지만 어떤 거는 버튼이 한 9개나 뭐 이렇게 있는
0: 맞아.
1: 거.
0: 네.
1: 그래서 그게 누구 어디에 내가 지금 잘
0: 네.
1: 적응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지만 결국에는 같은 거잖아요.
0: 그렇죠.
1: 같은 걸쓸
0: 다를
1: 수. 네네네.
0: 뿐인데 우리가 어떤 거에 익숙하느냐 그거.
1: 네,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0: 네.
1: 네. 공감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퍼시와 엠퍼시가 다르다. 이 얘기해 주셨는데 이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래? 어떻게 다른데? 이러실 것 같아요. 사실 다르거든요.
0: 네. 주로 두 단어를 심퍼시, 엠퍼시 둘다 사실은 모두 공감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제 책에서는 그 차이를 아주 좀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심퍼시가 상대에 대한 연민을 느끼는 어쩌면 좀 타고난 기질에 가깝다면, 엠퍼시는 의도적인 연습 혹은 노력을 통해서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는 기술이나 훈련된 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저와 나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엠퍼시의 근육을 기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은 시선으로 썼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타고나면서부터 남들에 대해서 아이고 하는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0: 그렇죠.
1: 얼마든지 노력하고
0: 네.
1: 연습하면 우리가 서로 다른 부분을 공감하면서 살수 있다는 거죠.
0: 네.
1: 네. 그 신경 다양성 전문가신 건가요?
0: 글쎄요. 저는 신경학이나 의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처음에 난독증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리고 나중에 신경 다양성을 공부할 때도 정말 답답했어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은 거의 없고, 그저 신경 다양성을 치료해야 할 장애나 문제로만 치부하는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책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에는 성인 신경 다양성에 관한 책이 거의 없고, 서양에서도 당사자나 부모의 글은 많이 있지만 함께 사는 동반자 의 목소리를 담은 글은 사실 참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부정적인 얘기들 뿐이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알게 된이 귀한 정보를 저와 같은 비전문가들에게도 좀 쉽게 전해야 되겠다는 책임감이 생겼고요. 그래서 결국 책까지 쓰게 되었네요.
1: 난독증은 왜 공부하신 거죠?
0: 난독증은 사실은 저희는 난독증이라고 하면 뭐 글을 잘못 읽고 그래서 쉽게 표시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난독증은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난독증이라고 하더라도 영어를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이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영어를 30년 이상 가르쳤는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 지능도 높고 한글도 잘 읽고 뭐 국어도 잘하고 에세이도 잘 쓰고 뭐 수학, 과학도 다 잘하는데 영어만 못 읽는 분들을 제가 보게 돼서 이건 도대체 왜 그런가?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가 찾아보게 됐고, 결국은 제가 영국 난독증 협회에서 다시 이제 공부를 더 해가지고 좀 자세히 알게 됐죠.
1: 그러니까 그게 한글처럼 초성, 중성, 종성이 조합된 글보다.

0: 있다. 그냥 가로로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1: 네, 그리고 예외도 너무 많고.
0: 네네.
1: 네.
0: 네. 그런 것에서 더이딱 한눈에
1: 그치,
0: 들어오는
1: 한눈에 안
0: 것이.
1: 들어오니까 음절로 나눠져 있지 않아가지고
0: 그렇죠.
1: 일단 그거가 되게 힘들고,
0: 네.
1: 그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뭐 소리 안 나는 것도 너무 많고,
0: 네.
1: 이게 다른 조합의 글자가 같은 소리가 나는 것도 많고, 뭐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그 소리 내는 것과 글 쓰는 거가 많이 차이가 나면
0: 네.
1: 그거를 불투명한 언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언어는 어쩌면 가장 불투명한 언어고, 한국어 한글은 가장 투명한
0: 맞아요.
1: 언어라서
0: 네.
1: 한글에서는 표시가 거의 안 나거나 했던 사람들도 영어에서는 사실은 아는 사람은 다알수 있어서,
0: 네.
1: 그래서 그것도 대부분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바로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제 남편 얘기를 이제 책에 많이
1: 네.
0: 쓰셨어요. 별명은 스누피. 그 별명은 왜 붙이신 거예요?
1: 사실 남편이 스누피를 워낙에 좋아해서
0: 아,
1: 실제로.
0: 네.
1: 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캐릭터라서 저희 집에는 뭐 스누피 머그잔, 플래너, 가방 등등등 스누피 굿즈가 가득한데요. 그래서 스누피는 제가 남편을 부르는 자연스럽게 부르는 별명이 됐고,
0: 네.
1: 그런데 책을 쓰면서 또 문득 스누피 만화 속의 한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노랑새 우드스톡.
0: 네.
1: 예, 그 우드스톡은 사실은 독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이렇게 낙서 같은
0: 이런 얘기하고 있죠.
1: 그쵸. 그러면서 그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얘기하지만 스누피와는 또 소통을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스누피는 말풍선 속에서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이 이해할 수 없는 우드스톡의 언어를 쓰던 남편이, 제첫 번째 남편이, 나중에는 말풍선으로나마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쓰는 스누피가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0: 아니, 지금
1: 그래서
0: 너무 웃긴 표현을 첫 번째 남편이라고 해주셨잖아요. 이거 잘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남편이 여럿이었구나 이럴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같은 사람입니다.
0: 네, 이게 약간 그냥 제 해석으로는 뭐라 그러지? 옛날에 이렇게 그 작가님들의 뭐그 문학 생활에 대해서 일기 뭐 무슨 시대 이기 무슨 시대 약간 이렇게 이런 것처럼 우리 작가님께는 남편분의 일기 첫 번째 남편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기 두 번째 남편 시대가 있고 이런 것 같아요.
1: 그래서 그게 제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은 사람이 약간 뭐 조금 바뀌었다라던가 이런 게 아니고,
0: 완전히
1: 완전히 180도 바뀌었기 때문에,
0: 네.
1: 저는 그래서 요즘도 같은 사람이 맞나?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근데 그
0: 네.
1: 경험이 저는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실 이 사람은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제가 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었고, 저희 남편도 이제 스스로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약간 뭐, 불안도 조금 떨어지고, 여러 가지 바뀐 게 조금은 있지만, 사실은 바뀐 거는, 크게 바뀐 건 없기는 없죠. 근데 관계가 이렇게 180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면서, 저는 다른 사람들도 분명히 저 같은 사람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같은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요.
0: 근데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뭐 내가 분명히 열몇 살이나 많은 어떤 분과 결혼을 했는데 결혼해 보니까 열몇 살 많아도 나보다 어린 것
1: 어려.
0: 같아서 내가 키워야 되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것처럼 아마도 많은 분들이 뭐 어떤 식으로든 그 결혼을 결심할 때와 살다 어느 날, 이거 원래 이랬나? 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저도 처음에 스누피를 만났을 때 저도 왜 이렇게 다른가를 생각해 봤는데, 저를 처음에 만났을 때, 결혼하기 전에는 어쩌면 가면을 쓴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닐까.
0: 그럴 수도.
1: 그쵸. 사회화가 돼서
0: 네. 네.

0: 밖에서 이제 가면을 쓰고 이렇게 불안도 보여주지 않았을 거고 상동 행동이라던가 뭐 이런 거다 억누르면서 살았을 거고 좋은 그뭐 지적인 모습 뭐
1: 그렇죠.
0: 이런 것만 보여줬을 거기 때문에 물론 저도 그 당시에 잘 알아차리지 못했었기도 했겠지만요.
1: 남자분들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0: 많이 공유를 했고 많이 물어봤고 의견도 구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이제 두 번째 책은 자신들이 삶으로 이미 겪었던 일이라서 어쩌면 흥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책은 안 읽었지만 온 가족이 저희가 신경 다양성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하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서로의 약점에 대해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약점에 대해서 불평을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고 상대를 강점 위주로 보게 됐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아이들이 남편에게 남편이 항상 불안이 높고 그래서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보다는 약간 인상 쓴 얼굴, 뭐 불안한 얼굴 이랬었는데 그럼 아이들이 남편에게 아빠 뭐가 불만이에요? 왜 그래요? 이렇게 했었다면 요즘은 아빠 어디가 불편하세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또 이제 아이들 저 같은 경우에 산만한 첫째 아이가 굉장히 산만해서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딴 생각을 해. 왜 한번 말한다고 했으면 해야지. 왜 말과 행동이 이렇게 달라? 이런 얘기들을 안 하게 됐고요. 그 대신에 너는 내가 이 세상에서 본 가장 창의적인 아이야. 그리고 뭐, 항상 너는 너 머릿속에는 되게 많은 아이디어로 가득 찬것 같구나, 이러면서 같은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죠.
1: 이런 거네요. 이렇게 내가 엄마로서 뭘 말하고 있는데 얘가 집중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예전에는 너또딴 생각하지 이랬을 텐데 지금은 너뭐 생각났구나 이렇게
0: 맞아요.
1: 되는
0: 네,
1: 거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리고 또 아버지께도 아빠 또 뭐가 불만이야가 아니라 아빠 뭐 어디 불편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일단 어투도 달라질 수 있을 것
0: 맞아요. 그러니까
1: 같아요.
0: 그 전에는 뭐 아빠 뭐가 문제예요?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은 항상 공격적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문제 없어 이러면서 이제 되게 분위기도 좀안 좋아지고 그랬었는데 아빠 뭐가 불편하세요?라고 묻는 순간 남편이 스스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에게 뭔가 불편한 거가 있나? 왜 그러지? 아 11시가 됐는데. 아무도 지금 자고 있지 않아서 지금 자야 되는 시간이 넘어서 불안감이 밀려왔나? 지금 5시가 됐는데 왜 저녁을 안 먹지? 이런 것들. 그래서 스스로도 많이 돌아보는 것 같아요.
1: 지금 듣는 분들은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대체 스누피는 어떤 분이길래 5시에 저녁 안 먹으면 불안하지? 막 이런 거. 책에는 지금 1부 그의 세계, 2부 그와 다 있는 세계, 3부 변화의 세계, 4부 스펙트럼의 세계 이렇게 나누어서 쓰고 계신데 그중에 들어가며의 내용 중 일부를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0: 1990년대 나는 혼자서 1년 반 동안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이집트, 홍콩 등지를 떠돌았다.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 따뜻한 곳으로 피신하듯 향한 나라가 뉴질랜드였다. 뉴질랜드에 도착한 첫날 어느 백패커즈 루프탑 바에서 나는 내 다른 조각 미래의 첫 번째 남편을 만났다. 그와의 대화는 처음으로 내가 이상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었다. 그런 그라면 나의 문화, 내 가족을 편견 없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고 나는 그런 믿음에 기대어 그와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이후 펼쳐진 길은 꽃길이 아니라 고생길이었다. 남편은 영재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지만 대화는 전혀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결혼 전에는 유일하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결혼 후에는 벽과 이야기하는 기분이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이제 나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내 속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무척 직선적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남편은 불평불만을 쉼없이 쏟아내는 내가 항상 자신을 공격한다고 생각했고 그의 불안지수는 무척 높아졌다. 어느 날 남편은 감정을 통제할 수

수 없을 만큼 극도로 예민해져서 울면서 말했다. 떠나고 싶으면 떠나라고, 그 뭐 누군지 당신이 그렇게 좋아하고 맨날 얘기하는 타일런가 뭔가 하는 사람하고. 순간 뇌정지가 왔다. 그 말은 너무나 비현실적이어서 나는 멍하니 서 있다가 결국 웃음이 났다. 그리고 그때 분명히 알았다. 나는 이 사람을 떠날 수 없겠구나.

0: 네. 이게요. 텐션이 막 엄청나게 높아진 순간이잖아요. 네. 인생에서 보면.
1: 네, 네.
0: 근데 이제 저한테는 너무 시트콤 같이 보이는 거예요.
1: 맞아요. 저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 정말 이게 시트콤의 한 장면인가? 저도 믿을 수가 없어서 멍하니 서 있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네. 있습니다.
0: 그리고 정말 끝에 난 이 사람을 떠날 수 없겠구나 라고.
1: 근데 너무 비현실적이어가지고요.
0: 네. 네. 생각하신 것도 그러니까 그때까지 왜 우리 작가님도 막 속에서 나는 진짜 이렇게는 못 살겠어 막 이런 텐션이 막 엄청나게 네. 올라와 있었던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근데 그게 이런 식으로 풀릴지는
1: 전혀 상상도 못했죠.
0: 네. 네. 자, 근데 타일러는 누군가요?
1: 타일러 씨, 그 방송인 타일러 씨, 네. 네, 그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네. 그 유명한 타일러 씨가 맞습니다.
0: 그러니까 우리 작가님이 괜히 저 타일러 좀 봐, 뭐 타일러 저렇게 영어 잘한다, 뭐 머리가 좋네, 뭐 그냥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1: 제가 그 과거에 호주에서 살다가 네. 한 10년쯤 살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 사실 정체성에 대한 고민이 좀 깊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0: 네.
1: 한국인의 기준은 뭘까? 귀화를 했어도 생김새가 다르면 여전히 외국인일까? 한국인일까?
0: 네.
1: 뭐 이런 고민이었었는데 마침 방송에 나오는 타일러 씨가 딱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0: 네.
1: 제가 집에서 타일러 씨 얘기를 좀 많이 했었나 봐요.
0: 네.
1: 그런데 하필 그때가 소통 문제로 남편에게 한창 서운함을 쏟아내던 때였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남편은 또 엉뚱하게도 아니 아내가 나를 싫어하는 이유가 타일러에게 마음을 뺏겼기 때문이구나 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오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정말 진심으로 제가 더 이상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고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너무 진지하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더 이상 이 사람을 내가 미워할 수는 없겠구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0: 근데 많은 집에서도 또는 연애하는 연인들에게도 부부에게도 약간 그런 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이 싫어서가 아니라 나 좀 봐줘.
1: 네.
0: 나한테 신경을 좀 써줘. 네. 이런 뜻으로 뭐
1: 네네.
0: 누구 집 남편은 뭐 부인이랑 같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대.
1: 네.
0: 뭐 누구는 일찍 들어와가지고 뭐 했대더라.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으면은 남편이 아 그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1: 그렇죠.
0: 네. 네, 다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살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1: 그래도 저는 방송인이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0: 네.
1: 그런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0: 게다가 그런 얘기 하신 건 아니잖아요. 뭐 타일러가 집에 일찍 와서 뭐 요리를 전, 해줬다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1: 정체성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0: 그러니까.
1: 근데 늘 타일러에 대해서 제가 묻기도 하고 타일러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늘 타일러 얘기만 했었는데 타일러를 굉장히 좋아하나 보지?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었던
0: 그래서 남편을 같습니다. 좀 타일러셨어요?
1: 아니요.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안 들었고요. 그냥 너무나 멍하니 쳐다보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어떻게 이런 생각이 가능한 걸까? 뭐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
0: 그래서
1: 같습니다.
0: 이제 남편을 더 알고 싶어서 공부를 하셨어요.
1: 네네.
0: 이 지점이 좀 위대한 지점입니다. 왜냐면은 보통은 이렇게 되거든요. 미쳤어! 당신 미쳤어! 나보고 타일러랑 같이 살아!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뭐 이렇게 되고
1: 네.
0: 뭐 너무 싫다든가 우리 남편 진짜 정신이 나갔다든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거든요.

0: 그런데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남편이 좀 달라 보이던가요? 어떠셨어요?
1: 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의 언어를 읽지 못했던 때와 그 남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저의 관계가 180도 달라졌거든요.
0: 네.
1: 단순히 관계가 정말로 조금 개선됐거나 뭐 많이 나아졌다 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다른 차원의 관계가 됐기 때문에
0: 네.
1: 정말 두 번째 새로운 남편과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0: 아유, 결혼 두 번 하신 것 같으시겠어요?
1: 이 정도로 변화가, 그 정도로 변화가 크지 않았다면, 네. 제가 사실은 이 책이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이야기를 세상에 책으로 꺼내놓을 생각을 안 했을, 못 했을 것 같아요.
0: 네. 거기 감각, 인식, 질서, 관계 세계라고 남편의 세계를 표현해 주셨어요.
1: 네.
0: 뭐 이거를 조금 쉽게 어떤 상황이었다. 이렇게 상황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1: 아, 너무 많은 상황들이 있었는데
0: 네,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몇 가지들을 말씀드리면
0: 네네.
1: 스누피는 청각이나 후각 이 무척 민감한데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카페에 가면 저 같은 경우에는 카페에 가면 주변 소음이 있더라도 소음을 어느 정도 필터링
0: 우리가 지워버리죠.
1: 네. 하고 상대의 목소리에 집중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누피는 그 소리들을 걸러내지 못해서 모든 소음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뭐 3명 이상 혹은 여러 명 있는 곳에 가면 쉽게 지치고 과부하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죠. 촉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옷도 본인이 고집하는 같은 재질의 옷만 네. 입으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세상을 스누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각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말을 순서대로 뭐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어떤 설명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는 걸 힘들어하고요.
0: 네.
1: 그리고 오른쪽 왼쪽을 직관적으로 구별하는 걸 무척 힘들어하기도
0: 네.
1: 해요.
0: 네.
1: 의외로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0: 네. 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사실 좀 간과해요. 그냥 또 그런다. 왜 거꾸로 얘기해? 뭐 그냥 이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인지 능력 그 인지 방식. 에서부터 네, 네. 좀 차이가 있는 거죠.
1: 저는 예전에도 스누피가 오른쪽 왼쪽을 헷갈려 한다는 거를 들었는데 반쯤은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설마 그게 헷갈려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신경다양성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대표적인 특징으로 나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스누피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됐죠.
0: 근데 스누피 씨가 그렇다라는 거는 한참 후에 알게 되신 거잖아요. 거의 마흔 넘어서.
1: 그렇죠. 네, 네. 네, 그래서 네. 첫 20여 년이 너무 힘들었죠.
0: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본인도 아 내가 그냥 좀 다르다.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고 나는 왜 이렇게 그냥 불안하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마흔 넘어서 아 내가 왜 그렇구나라는 거 알게 네. 되면 이제 좀 그 스누피 자신도 많이 그때, 다르지 않아요?
1: 그렇죠.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제 머릿속에 굉장히 선명하게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거든요.
0: 네.
1: 제가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약간 울컥하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스누피가 창가에서 저희가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나는 내가 이런 나의 이런 특징을 왜 어릴 때부터 몰랐을까? 누군가가 나한테 이 얘기를 좀 죄송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특징을 좀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행동했을 거고 여러 가지를 내가 바꿨을 것 같은데 적어도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것 같은데 너무 늦게 알아서 너무 안타깝다. 그런데 분명히 이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이 무척 많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들도 나처럼 거의 모를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나가서 내 이야기를

0: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면 누군가에게는 단 한 명에게라도 그게 가닿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이 조금 바뀐다면 보람이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했어서 그게 저도 되게 아, 이 사람에게 큰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 스누피님이 마흔 넘어서 자폐 진단을 받으셨는데 우리 작가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절대 못 떠나십니다. 일단 음악 한 곡 듣겠습니다. 김나리의 풀꽃 함께 듣죠.

김나리의 풀꽃 들으셨고요. 토요일 코너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은 지은정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4부 스펙트럼의 세계 중에 선 위의 점이 아니다 중에 일부를 작가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뇌의 결이 다르다는 것은 세상을 다르게 번역한다는 뜻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너무 쉽게 상대의 느림을 비효율로, 상대의 집요함을 집착으로, 상대의 불안을 유난스러움으로 오해하게 된다. 난독증, 자폐 스펙트럼, ADHD, 강박, 운동 협응의 어려움은 각각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특징을 공유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들을 나누고 각각 다른 문제로 정의하며 있음과 없음으로 구분하려 한다. 그러나 경계란 결국

0: 인간이 그어놓은 선일 뿐이다. 산의 초입이 평지인지 산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선을 긋고 담을 쌓고 철조망을 세워 나누고 또 나눈다. 정교한 언어를 구사하고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 동물과 다른 특징이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정상과 비정상, 우등과 열등으로 끊임없이 나누려는 경향이 그 특징인 것 같다. 나도 예전에는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말이 당연한 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한다. 그저 주된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적응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열등이나 결함이 아니라 다양성이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한다면 최소한 그 안에서 두뇌가 다르게 작동하는 이들을 도와야 한다. 어떠한 낙인도 없이.
1: 네. 또 이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산의 초입이 평지인지 산인지 구분할 수 없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서부터 산이라고 하냐면 표지판 세워놓은 것부터 산이라고 하거든요. 정상과 비정상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디서부터가 정상이고
0: 전문가가 이거는 자폐야 이거 당신은 ADHD가 있어 이러면 있는 거고
1: 그게 표지판인 거죠.
0: 네.
1: 네. 그러니까 그걸로 또 사람들은
0: 또 나누고
1: 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사회가 지금 너무 그 표지판 시스템을 따라가고 있죠?
0: 네네.
1: 근데 어떠세요? 신경다양인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지점이 있다면 어딜까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0: 과잉행동 성향이 있어서 네. 몸을 움직여야지 집중이 더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무조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하는 것부터가 어려움의 시작이라고 보고요.
1: 네.
0: 또 텍스트보다는 시각적 자료로 정보를 훨씬 더 잘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단지 귀찮다거나 어쩌면 역차별이다라는 이유로 다른 대안을 제공하지 않기도 하거든요.
1: 네.
0: 그리고 또 특히 감각이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 경우에 개방형 사무실에서 주변 소음을 고스란히 견뎌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1: 네.
0: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조차도 낄 수 없고 그리고 형광등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밝아서 좋은데 눈이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굉장히 밝은 형광등 아래에서 두통을 참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현실 학교와 직장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그분들 근데 또 강점도 있으실 거잖아요.
0: 그렇죠.
1: 네.
0: 하나의 특정 방식만 옳다라는 편견만 버리면
1: 네.
0: 이분들이 가진 엄청난 강점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1: 네.
0: 특정 분야에 무섭도록 깊이 파고드는 들어가는 몰입하는 능력.
1: 맞아요. 네.
0: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세부사항까지도 포착해내는 관찰력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 관습이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1: 맞아요.
0: 때로는 말이 없는 동물들과 깊이 교감하는
1: 소통도 되고
0: 네, 맞아요.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물론 이런 특성들이 모든 사람에게서 다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1: 네.
0: 모든 신경다양인에게서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상대의 약점을 고치겠다 하는 사고만 버리면 이 강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들의 다름을 결함이 아닌 강점으로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맞아요. 그게 가정에서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또 사회에서 뭐 학교에서 어디에서나 그런 게 좀 인정을 받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잠깐 그런 생각 들었어요. 전문가의 진단을 받으면 그것도 또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겠구나. 왜냐면 이제 스누피님의 경우에는 내가 그래서 좀 그런 게 있었구나. 이걸 알고 나서 또 좋아진 게 있고 그렇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전문가의 진단이 중요할까요?
0: 우선은 진단이 왜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제가 첫 번째 썼던 난독증을 읽다는 난독증에 대한 오해를 풀고자 사실은 썼는데 네. 그 책을 읽은 후에 어떤 분들이 주변 사람들을 가리키면서 어쩐지 제 난독증 같더라. 어쩐지 노래방 가서 가사를 안 보고 부르는 걸 보니까 난독증이 분명해. 그러면서 아주 쉽게 꼬리표를 붙이고 비난의 수단으로 쓰는 걸 보면서 굉장히 낙심했었거든요. 네. 근데 진단은 상대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는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폐라서 ADHD라서 어쩔 수 없어 라면서 이름표를 붙이고 선을 긋고 이렇게 나누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진단도 사실은 결국 사람이 내리는 거라 네. 완벽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단명을 너무 맹신하는 것보다 그리고 진단 유무에 매달리는 것보다 상대와 나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참고하는 척도 정도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게다가 우리 작가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신경 다양성을 이해하는 게 결국 나 자신을 네. 이해하는 일과도 연결이 된다. 네네. 이것도 조금 더 이야기를 해주세요.
0: 처음에는 제가 저와 남편 사이에 선명한 경계선을 그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는 신경 다양성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을 이해하기 위해서 깊이 공부하고 또 책을 써내려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에게 신경 다양성의 특징이 7, 80% 정도 있다면 저에게도 1, 20% 정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때부터는 저는 어느 누구를 완벽한 신경 전형이라고 부르고 어디서부터를 신경 다양이라고 선을 그을 수 있는지 그 경계가 완전히 모호해진 거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저는 타인을 이해하는 공부가 저 자신의 숨어있던 조각들을 이해하는 과정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 어떠세요? 같이 살긴 같이 사는데 서로 다른 세계, 어떻게 보면 화성, 금성 같기도 한
0: 네, 맞아요.
1: 그런 세계를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네. 우리 작가님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0: 제 마음에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편이 네.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네. 남편의 행동에 일일이 다 감정적으로 제가 반응을 했었더라면 네. 이제는 감각 가부하가 왔구나. 에너지가 소진됐구나.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구나. 이거는 너무 새로운 방식이라서 거부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제가 스누피와 저희 아이들을 더 잘 이해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항상 제 기준으로 문제라고 여겼던 것들을 억지로 바꾸려는 노력을 제가 내려놓으니까 네. 일상이 가벼워졌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조금 유연하게 넘길 줄도 아는 내공이 생긴 것 같고요. 네. 덕분에 세상에 이해가 안 돼서 미워지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감정 소모와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게 된 게 제 삶의 큰 변화입니다.
1: 요즘도 타일러 얘기 많이 하세요?
0: 타일러 얘기 이제 안 합니다.
1: 네. 같이 살아도 서로 다른 세계를 산다면 쓰신 지은정 작가님 오늘 정말 귀중한 얘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오주하의 연분홍 들으셨습니다. 내일은 사회 문제 해결의 현장을 누비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이노소셜랩의 고대권 대표 모시겠습니다. 내 주변 사람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상한 건가 하고 생각하기 전에 아, 나랑은 좀 다른 세계를 살고 있구나 하고 바라본다면 관계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해한다는 게 꼭 다 알아야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서로 다르다는 거 그걸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걷는 길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또 함께 걸어요.

학창시절 국어시간에 배운 육하원칙을 기억하시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우리 인생을 이 육하원칙에 따라 이야기한다면 아마 대부분 무엇을 이란 단어를 핵심으로 여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릴 때부터 이야기해오던 장래 희망도 무엇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였고, 어른이 되어 자신을 소개할 때에도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가 핵심처럼 여겨지니까요. 근데 이 무엇을에 집중하느라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어떻게가 사실은 무엇을 보다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목적을 이루기까지의 과정도 그렇지만 목적을 이룬 후에도 삶은 계속되는 거니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이루었든지 간에 결국 어떻게,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내 인생의 궤적이 되는 거겠죠. 6월 20일 토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김경배의 노래 남창가곡 계면평롱 남은전으로 출발합니다.

0: 20일 토요일 김용호의 분위기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 첫 곡인 남운전은 순임금이 남운전에서 오연금을 타며 태평성대를 이뤄보겠다는 사설을 담고 있는 전통 가곡이었죠. 우리 풍예 여러분도 지난 한 주 태평성대에 이르시며 잘 보내셨나요? 오연금은 타지 않았지만 함께하는 풍류가 좋다 기운 받으셔서 편안한 한 주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궁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도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또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하니까요.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 검색해서 저희 홈페이지에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푸짐한 선물 오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푸짐한 선물 계속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사연 꼭 보내주세요. 추첨해서 좋은 선물 전해드릴게요. 잠시 지난주 1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2395님, 안녕하세요. 주말 방송에 은근한 매력이 있네요. 김용호님 목소리 톤 멋집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신청곡은 성주풀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마다요. 가능합니다. 저 이 가사 완벽히 외우고 있어. 나오면 따라 부르려고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라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출석합니다. 강원도 양양 놀러 왔어요. 산속에서 풍류가 좋다 들으니 더 정겹네요. 이야, 산속에서 듣는 풍류가 좋다. 생각만 해도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수라님. 양양 가고 싶어요. 네, 네. 그리고 승승장군님,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날이 많이 덥네요. 여름이 성큼 다가왔어요. 풍류 음악으로 편안한 오후 함께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많이 더워졌어요. 네, 모두 건강 유의하세요. 그리고 이배님,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 여름답지 않게 시원하고 살맛 나네. 어? 네, 살맛 났네요. 우리 승승장군님과 이배님 서로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신가 보네요. 같은 날 이렇게 날씨가 다르게 느끼셨다니. 어느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참 크죠잉? 네, 궁금하네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항상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멋진 우리 풍류 음악 잘 선별해서 오늘도 내일도 정성 들여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흥겨운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 좀 2395님의 신청곡, 남해성외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농부가 자진 농부가 남원산성 성주풀이 그리고 진도아리랑입니다. 2395님 그리고 민요를 아시는 모든 분들 함께 같이 부르시게요. 자, 흥겨운 우리 민요 감상하시고 저는 잠시 후 풍요사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반갑다 놀보 형님. 어쩐 일로 저희 집까지 찾아오셨다요?
1: 흥고대 이놈, 우리 동네 극장서 유명한 소리꾼들이 공연한다고 왜 말을 안 해줬냐? 지금 벌써 시작했는디 자리가 꽉 차서 못 들어가다지 않냐?
0: 예? 참말입니까? 아이고, 지가 미리 알았다면 형님 메시고 갔을 텐디 지도 몰랐구만요.
1: 그러지 않아도 혹시 네가 나 몰래 그 안에 들어간다 싶어 내 확인하러 와봤다. 아니 근데 공연하는 소리꾼들이 유명한 판소리 명창들인디 오늘은 판소리가 아니라 잡가를 부른다 하던디. 근데 또 공연장 안에서 왜 목탁 소리가 들리던 말이제. 아니 판소리꾼이 범패로 부른다냐?
0: 아이고 형님, 오늘은 남도 잡가 공연인가 보네요. 목탁을 치면서 부르는 노래는 보렴이었을 겁니다.
1: 뭐시? 보렴? 뭘 봐? 시방 네가 나한테 반말하는겨?

아니 자리가 없어서 못 본다께 보긴 뭘 보래. 아니 형님 아이고 참나 그게 아니라 보렴이 노래 제목인데요. 아 보통 남도 작가를 그 보렴이라는 노래로 시작하던디. 아 더 자세한 건 아 저도 잘 모른 게 풍녀 사전을 한번 펼쳐 보시면 잘 나올 겁니다요. 예, 오늘도 풍녀 사전 은근히 잘 펼쳐 주셨습니다. 전라도 지방의 전문 소리꾼들이 부르던 남도 작가는 경기나 서도 작가처럼 좌창은 따로 없고 서서 부르는 입창만 있는데요. 남도 소리의 가장 큰 주류가 판소리였기에 판소리 명창들이 남도 작가와 남도 민요까지 아울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남도 소리는 민요와 잡가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은데요. 보통 남도 잡가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곡목에는 보렴과 화초사거리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남도 입창을 공연할 때 보렴과 화초사거리 뒤에 육자배기, 자진육자배기, 삼삼반나, 개고리타령, 흥타령 등을 이어서 부르곤 하지만 육자배기부터는 남도 민요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남도 입창의 첫 곡으로 주로 불리는 보렴은 보시연불의 줄임말로 불가의 연불조 사설이 주를 이루는데요. 이 보렴이라는 노래로 남도 입창을 시작하는 건 예전에 사당패가 손소리를 부를 때 그 서두의 벽사나 축원의 의미로 불가어로 된 판연불을 부르던 습관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김수현, 강경아, 조주선, 유미리의 소리.

소리로 남도 잡가 보렴 함께 들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2부에는 계속해서 2부 첫 곡 마치기로 선물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인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이벤트로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을 어떤 국악기로 연주하는지 아시는 분은 바로 적어서 보내주세요. 오늘은 악기 이름 마치기입니다.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나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1부 마지막 곡으로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 수제천 듣고 저는 잠시 후 2부 깜짝 이벤트로 다시 찾아올게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 다시 듣기도 가능한데요. 이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김무길의 거문고 연주, 한갑동류 거문고 산조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백악지장이란 별칭이 있는 거문고였어요. 선물 받으실 분을 선정해서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선곡 안내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물 받으실 분은 주소와 성함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로 저희 방송 시간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지난주 바로 이 시간 첫 곡 맞히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셨던 분들의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해바라기님, 안녕하세요. 풍류가 좋다. 정답! 김수연 육자배기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전영민님, 육자배기 제대로 배워서 불러보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민님. 그리고 재방송 때도 보내주셨네요. 5901님 육자배기. 네, 모두 모두 정답이셨어요. 사연 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사연과 정성으로 나날이 발전해가는 우리 풍류가 좋다. 더욱더 좋은 풍류, 흥겨운 풍류 잘 선곡해서 계속 들려드릴게요.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음악 한 곡 듣고 풍류 현장으로 이어갈게요. 황숙경의 노래 양양가입니다.

김용우의 풍류현장. 오늘 김용우의 풍류현장에서 소개해드릴 문화유산은 남해 바다 사람들의 삶과 신앙,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고스란히 남겨있는 국가무형유산 남해안 별신굿입니다. 남해안 별신굿은 경상남도 통영과 거제를 중심으로 남해안 일대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마을굿입니다. 마을의 평안과 풍어, 주민들의 건강과 화합을 기원하기 위해 열리는 공동체의 제의로 오랜 세월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남해안 사람들의 삶과 문화가 집약돼 있죠. 예전에는 한 번 굿을 시작하면 사흘에서 길게는 일주일까지 이어질 만큼 규모가 컸다고 하는데요. 시대 변화에 따라 오늘날에는 대부분 1박 2일 정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록 연행 기간은 짧아졌어도 마을 공동체의 안녕을 기원하는 본래의 의미와 전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죠. 남해안 별신굿의 큰 특징은 무가와 무악, 무무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예술성에 있습니다. 무녀의 노래인 무가와 사면육각 편생의 연주, 그리고 역동적인 춤이 어우러져 하나의 완성된 예술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특히 9세 시작과 끝에 연주되는 청신악과 송신악은 남해안 별신굿의 독특한 음악적 특징으로 꼽힙니다. 또한 남해안 별신굿에는 바다를 중심으로 살아온 지역민들의 생활과 신앙이 깊게 녹아 있습니다. 용왕굿에는 바다를 관장하는 용왕신에게 풍화 백길의 안전을 기원하고요. 선왕굿에는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에게 평안과 번영을 빕니다. 또 군웅굿에는 마을의 공덕을 남긴 인물들의 덕을 위로하죠. 이처럼 굿의 모든 절차는 공동체의 안녕과 화합을 위한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남해안 별신굿은 단순한 종교 의례에 머물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음식을 나누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축제장이자 음악과 춤, 연희가 함께 어우러지는 전통 예술의 종합 무대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순서인 띠뱃놀이는 마을의 애군을 띠배에 실어 바다로 보내는 의식으로 남해안 사람들의 소박하면서도 간절한 바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음악적으로도 남해안 별신굿은 매우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죠. 경상도 무속의 특징과 전라도 무속의 음악적 요소가 함께 어우러져서 독특한 예술 세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다양한 장단과 선율은 우리 전통음악의 풍부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공동체의 문화가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에 남해안 별신굿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마을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더욱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남해의 푸른 바다와 함께 이어져온 남해안 별신굿을 통해 우리 선조의 삶과 지혜, 공동체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실 적에 산신 머리 도끼 찔러 죽으신 머리 칼을 꼽고 채 푸드러지게 놀자

구음가 징의 김용호, 국립부산국악원 기악단의 연주와 함께 남해안 별신굿 중 수보시 나이, 오늘 김용호의 풍류 현장에서 들려드렸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내일도 좋은 풍류와 함께 재미난 코너 준비해놓고 여러분 기다릴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주은숙과 젊은 소리패 도화의 소리 세 타령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지금까지 쭉 연주되고 있는 당악계 음악으로 보허자가 있는데요. 제목의 보허는 걸음보, 빌허자를 써서 허공을 걷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당시 송나라에서는 문학 장르의 하나인 사가 유행했습니다. 보허자 역시 송사를 노랫말로 부르는 음악이었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처음에 외래 음악으로 유입됐지만 보허자는 우리나라에 뿌리 내렸고요.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간에 노랫말이 탈락됐지만 다시 복원돼서

오늘날에는 노랫말 없이 기악으로만 전해지는 곡도 있고요. 노랫말이 복원돼서 성악도 함께 들을 수 있는 곡도 있습니다. 오늘 산책길은 노랫말이 복원돼서 연주된 그런 형태로 보허자 감상하시겠습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보허자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산책길은 고려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쭉 연주되고 있는 긴 역사를 지닌 음악, 당악 보허자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보허자는 송나라에서 유행했던 문학 장르인 송사를 노래했던 곡인데요. 고려시대의 송사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곡, 나머지 하나는 흐틀 산자를 써서 산사,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이 둘을 아울러서 송사라고 했습니다. 송사는 정형시와는 다르게 글자 수가 불규칙적인 장단구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정형시 위주로 전개되던 시의 역사에서 송사와 같이 글자 수가 불규칙적인 장단구는 특별한 매력이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국에서 유행하는 문학작품이 고려에 들어와서 또 하나의 유행이 됐던 건데요. 고려시대 사람들에 의해서도 사문학작품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고려사 악지를 보면 송사가 40곡이 넘게 기록돼 있는데요. 이런 음악들은 모두 고려시대의 궁중에서 연주되는 역사를 갖게 됐습니다. 오늘 산책길 첫 곡으로 송사와 관련된 음악 보허자 들으면서 이 시간 시작했습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본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평일 시간에는 우리 역사와 문화, 음악 사회에 얽힌 여러 이야기와 음악 함께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이 시대의 새로운 창작 음악, 미래의 전통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 들을 수 있고요. 일요일에는 전곡 감상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는 작곡가 임준희의 음악 준비해 놓았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송지원의 국악산책, 매주 토요일에 전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순서입니다.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만든 창작음악을 골라 듣는 시간인데요. 새로운 창작음악도 먼 미래에는 우리의 전통음악이 된다는 의미에서 마련한 코너죠. 미래의 전통음악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곡가 임준희의 음악을 듣는 순서로 준비했는데요. 해금협주곡 혼뿔 다섯 번째, 식임, 관현악칸타타 어부사시사 혼뿔 1, 백초를 다 심어도, 가야금독주곡 젖은 옷소매, 인성과 석대의 검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아,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준비한 음악은 해금협주곡 혼뿔 다섯 번째 식임입니다. 제목에 있는 혼뿔은 최명희 작가의 대하소설 혼뿔이죠. 작곡가 임준희는 혼뿔을 읽고 영감을 받아서 혼뿔 시리즈의 음악 몇 곡을 작곡했는데요. 그 시리즈 중에 다섯 번째 작품이 바로 이 곡입니다. 소설 혼뿔의 제5권 아소니마에서 받은 미학적 이미지를 해금 협주곡으로 풀어놓았습니다. 이 곡의 부제가 식임이라 되어 있는데요. 식임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우리 음악의 식임새라는 의미인데요. 해금의 다양한 음색 변화, 주법 변화를 표현하기 위한 식임새란 의미고요. 또 하나는 삭임 혹은 식김이란 의미를 지니는데요. 우리 민족의 한을 신명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표현하고자 한 겁니다. 작곡가 임준희에게 해금 소리는 일종의 섬광과도 같은 아픔의 소리라고 했는데요. 해금의 소리가 마치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묵히고 삭힌 한을 끄집어내고 이를 빛으로 승화시키는 듯한 소리라서 그 소리를 통해서 삭히고 발효시킨 한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그려보고자 했다고 하죠. 관현악 도입부와 해금독주, 관현악 튜티가 교대로 나오다가 다시 함께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다양한 텍스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개의 부분이 해금독주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긴장과 이완의 변화를 통해 곡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판소리에서 보이는 계면조의 선율적 특징을 최대한 살리고자 했는데요. 그와 함께 전조를 자주 해서 단조로움을 피하고 보다 자유롭고 다채로운 소리의 길을 찾고자 했습니다. 임준희 작곡 해금협주곡 혼뿔 다섯 번째 식임 듣겠습니다. 정수년의 해금,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준희 작곡 해금 협주곡 혼뿔 다섯 번째 식임 들으셨는데요. 정수년의 해금 이준호가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곡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13년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으로 작곡 초연됐습니다. 최명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됐는데요. 혼뿔의 제5권 아소니마에서 받은 미학적 이미지를 해금협주곡으로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두 번째 곡으로 임준희 작곡의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조선 중기 문인인 고산 윤선도가 어촌의 사계절을 담아낸 시조 어부사시사를 바탕으로 해서 칸타타 형식으로 만든 음악입니다. 국악과 양악, 관현악단, 합창단, 독창자 등 출연진만 130여 명이 넘는 대곡으로 작품이 완성됐는데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위촉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인 2010년 10월에 국립극장 세계 명작 시리즈에서 초연된 바 있습니다. 2년에 걸쳐 작곡된 방대한 규모의 음악인데요. 추나추동 4부작 교성곡 형식으로 완성이 됐습니다. 사계절을 한자리에서 모두 연주하면 방대한 규모가 되는데요. 오늘 들으실 이 작품은 이 부분만을 들을 수 있는 곡으로 편곡된 음악입니다. 이 작품은 추나추동 각 계절을 하나씩 떼어내서 독립적으로 연주하기도 하고 또 사계절의 내용을 압축적으로 전달하도록 짧게 줄인 형태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고산 윤선도의 시조 어부사시사가 지닌 전통적 미학을 성악과 국악 관현악이 어우러지는 방식으로 드러내서 국악 관현악의 예술성이 집대성된 음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감상하실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는 어부사시사 중에서 춘하 추동 각 악장의 대표곡을 발췌해서 연주한 건데요. 춘사 프로

프롤로그, 안개 낀 강산의 이미지, 하사 삶의 흥취, 추사 물나라의 가을 드니, 동사 신선세계 극락인가, 이렇게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춘사와 하사는 관현악으로만 연주되고요. 추사와 동사에서 합창과 테너, 바리톤이 함께 연주하는 곡으로 다시 편곡됐습니다. 임준희 작곡의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듣겠습니다. 테너의 최상호, 바리톤의 노대산, 오라토리오 합창단의 합창, 원희를 지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고산 윤선도의 시조 어부사시사를 노래인 말로 해서 만든 음악 임준희 작곡의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들으셨는데요. 테너의 최상호, 바리톤의 노대산, 오라토리 합창단의 합창, 원일이 지휘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은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전곡이 아닌 일부였습니다. 춘하 추동 각 악장의 대표곡을 발췌해서 연주했는데요. 춘사 프롤로그, 안개 낀 강산의 이미지, 하사 삶의 흥취, 추사 물나라의 가을 드니, 동사 신선세계 극락인가 이렇게 4부 중에 춘사와 하사는 관현악으로만 연주했고요. 추사와 동사에서 합창과 테너, 바리톤이 함께 연주하도록 다시 편곡된 음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2010년 10월에 국립극장 세계 명작 시리즈에서 초연됐고요. 2011년 제30회 대한민국 작곡상 최우수상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의 명작 세 번째 곡으로 감상하실 음악은 임준희 작곡의 혼뿔 첫 번째 백초를 다 심어도입니다. 이 곡은 최명희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 제1권의 둘째 장 백초를 다 심어도 되는 아니 심으리라 에서 읊었던 옛 노래를 텍스트로 해서 만들었는데요. 우리의 가곡과 가야금 그리고 국악 관현악을 위한 이중 협주곡 형식으로 작곡됐습니다. 시에 담긴 그리움의 서정, 다양한 심경의 변화하는 여창가곡의 섬세한 표현과 가야금

삶의 끊임없는 변주 그리고 국악 관현악의 색채 변화에 중점을 두고 표현했습니다. 백초를 다 심어도 되는 아니 심으리라. 살 때 가고 젖 때 울고 그러고 나니 붓대로다. 어이타 가고 울고 그리는 대를 심어 무삼하리오. 작곡가는 이 시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포착해서 노래와 가야금선율이 함께하는 국악 관현악곡으로 만든 건데요. 임준희 작곡의 혼뿔 첫 번째 백초를 다 심어도 듣겠습니다. 이지영의 가야금, 강권순의 노래,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준희 작곡의 혼뿔 첫 번째 백초를 다 심어도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강권순의 노래, 임평룡이 지휘하는 KBS 국악 관현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명희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 제1권 두 번째 장 백초를 다 심어도 대는 아니 심으리라를 기반으로 해서 만든 곡이었고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2002년에 KBS 국악 관현악단의 정기 연주회 때에 위초기 두에서 초연 무대에 올랐습니다. 이 곡은 그 이듬해인 2003년에 세계 여성 음악제에 입선해서 공연이 됐고요. 큰 호평을 받은 작품이기도 합니다.

토요일의 명작 네 번째 곡으로 가야금 독주곡 젖은 옷소매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 역시 최명희 작가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곡인데요. 혼뿔 10권 중에 제3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입니다. 작곡 노트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숲이 고요를 되찾을 무렵 어디선가 들려오는 배틀 소리가 처연하다. 세상의 변화와 숲의 투쟁을 알 일 없는 여인은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는 옷을 짓는다. 어떤 가슴 시린 이별이었기에 얼마나 오랜 기다림이기에 눈물이 지금껏 흐른단 말인가. 한 여인이 배를 짜며 상념에 젖어서 지나온 삶에 대한 회환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을 그리고자 했는데요. 그와 같은 상념을 18연 독주가야금의 선율에 싣고자 했습니다. 이때 독주가야금의 선율은 삶의 생의 시줄과 날줄이 교차하듯이 때로는 고요히 때로는 격렬하게 음의 시줄과 날줄을 엮어 생의 무늬를 짜나간다 이렇게 작곡자는 설명했습니다. 곡은 전체적으로 9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 산주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인 느린 속도로 시작해서 점차 빨라지는 그런 구조를 취해서 마지막에 감정이 고조에 달하는 방식으로 펼쳐내고 있습니다. 임준희 작곡의 18연 가야금 독주곡

임준희 작곡의 18연 가야금 독주곡 젖은 옷소매 들으셨는데요. 이지영의 가야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최명희 작가의 장편 대하소설 혼뿔 제3권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젖은 옷소매는 오랜 기다림으로 인한 눈물, 그 눈물을 닦느라 젖어버린 거죠. 혼뿔 3권에 나오는 인월댁의 이야기인 걸로 보이는데요. 인월댁이 배를 짜면서 상념에 젖어 지내온 삶을 돌아보고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을 그려냈습니다. 작곡가 임준희는 혼뿔 제3권을 소재로 해서 이 곡 외에도 또 하나의 음악을 만들었는데요. 가도 가도 내 못 가는 길이란 제목의 국악관현악 협주곡도 바로 이 3권의 내용을 음악으로 남긴 곡입니다. 가야금 독주곡 젖은 옷소매는 지금으로부터 19년 전인 2007년 서울국제페스티벌의 위촉곡으로 작곡 초연이 됐고요. 2008년에는 프랑스 깐느 미뎀 페스티벌에서 가야금 연주자 이지영에 의해 공연됐습니다. 산조를 현대적으로 자유롭게 재해석해서 가야금의 신비한 음향의 세계를 고도의 테크닉으로 펼친 작품이다라는 호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토요일의 명작 다섯 번째 곡으로 임준희 작곡의 실내악곡 인성과 석대의 검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하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곡은 어느 백제 여인이 행상을 나간 자신의 임이 무사하게 귀가하기를 바라며 읊었던 내용의 소박한 시, 정읍사의 노랫말과 강강수월래를 기본 텍스트로 해서 만든 곡입니다. 두 텍스트 모두가 달이 공통적으로 나오는데요. 작곡자는 그 달을 기원의 달, 소망의 달, 치유의 달로 그리고자 했고요. 검은고의 깊고 그윽한 소리가 달을 연상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달은 어머니, 기도, 치유, 평화와 같은 단어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했는데요. 이를 통해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던 달의 마법을 풀어나가 보고자 했습니다. 정읍사의 노랫말, 달아 높이곰 도다샤, 어기야 머리곰 비추어시라, 어기야 어강조리, 아으 다롱들이, 이 노랫말도 들을 수 있는데요. 계량검은고인 회현금 석대와 인성, 대금과 훈, 탁, 마림바가 함께 연주하도록 했습니다. 임준희 작곡의 인성과 석대의 검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아, 제1악장 기원, 제2악장 소망, 제3악장 치유 듣겠습니다. 김현미, 윤은자, 박희정의 회현금, 강권순의 인성, 한충훈의 대금과 훈, 권성택의 타악, 김동석의 마림바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임준희 작곡의 인성과 석대의 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아 제1악장 기원, 제2악장 소망, 제3악장 치유 들으셨는데요. 김현미, 윤은자, 박희정의 회현금, 강권순의 인성, 한충은의 대금과 훈, 권성택의 타악, 김동석의 마림바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회현금은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보유자 이재화에 의해 개량된 검은고인데요. 전통 검은고의 음향 그대로 유지했고요. 음역을 보다 확대해서 연주할 수 있도록 개량한 악기입니다. 이 음악은 검고 앙상블 검은의 위촉으로 작곡 초연된 음악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에서 오늘은 작곡가 임준희의 음악 다섯 곡 들으셨는데요. 해금협주곡 혼뿔 다섯 번째 시김, 관현악 칸타타 어부사시사, 혼뿔 1, 백초를 다 심어도, 가야금 독주곡 젖은 옷소매, 인성과 석대의 검고와 이인의 타악기 주자를 위한 달아, 이렇게 다섯 곡의 음악 함께 하셨습니다. 작곡가 임준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의 교수를 역임하셨는데요. 지난해에 정년을 하셨습니다. 독주곡, 중주곡, 실내악곡, 관현악곡, 협주곡, 칸타타, 오페라 등 거의 모든 장르에 해당하는 작품을 만드셨고요.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 작곡가 임준희의 음악을 많이 찾고 또 연주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작곡가 임준희는 작곡가로서 독보적인 위상을 지니고 있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매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토요일의 명작 코너는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번에 판소리 한 대목 듣겠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초합부터 삼고초려 대목까지입니다. 삼고초려의 고자는 돌아볼 고자고요. 이 초려는 제갈공명이 살고 있는 초옥을 말하죠. 초옥을 세 번 돌아본다, 세 번 찾는다는 뜻입니다. 제갈공명의 초옥을 세 번이나 찾아야 하는 이유, 바로 유비에게 필요한 모사를 구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비에게는 서서라는 모사가 있었지만 조조의 관계로 이 서서가 떠나야 했죠. 그런 상황이 오자 난감해지는데요. 그때 서서가 바로 제갈공명을 추천하고 갑니다. 그러자 유비 삼형제는 제갈공명을 영입하기 위해서 그의 초옥을 찾아간 건데요. 두 번째까지는 허탕을 하고요. 세 번째 갔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적벽가 중에서 초합부터 삼고초려 대목까지를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

0: 횡단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1: 천하 합구죽분하고 분구죽합이라. 주나라 만렵의 진시황이 동일하고 한고조 황제 인위로 동일하야 400년 지보터니 헌제에 이르러 한실이 세야거니 사방에 난신적자 구름일듯 헐직 통은 선권이요 선은 유비요 북은 조조라 사뭉이 정자하야 천하 대세를 잡으랴 걸지 초조 위인은 치세지 능신이요 난세지 간웅으로 협천자영 제우하니 기세를 난망이라 각설 유현덕은 관공 장비로 더불어 도원 결의을지 500마 피를 내어 사혈이 맹세하니 천금 같은 기언약 대장부의 신이로다 무산한 서서인데 초조가 깨를 내어 서서 모친을 잡아다가 허창에 가두고 필적을 위조하여 서석에 보내니 서서 보고 낙심하여 현대극에 보일즉 유현덕 대경어요. 아이고 이게 옛말이오. 봄이 바람을 잃고 용이 구름을 잃은 격이에다. 자모지 정리에 아니 갈 수 없사오니 미약한 우리 한실 리선 빌려 건지리까. 선생은 돌아가 모부인을 위로하고 조조를 섬겨 대사 성공하옵소서. 서원직이 가로되 조조국의 몸이 잡혀 종신이 되더라도 불설일모하겠네다. 할일 없이 떠나갈지 현덕이 통곡하며 여봐라 제장들아 저기 일수목을로서 비비오다고 선생은 가는 자취 잠시라도 터보겠다. 서서 가다 말을 돌려 다시 돌아오니 현덕이 반기하여 어찌 선생이 다시 오시니까 잊고 간 말이 있나니라. 양양성에 22지역 만국이 돼 있사온데 성은 제갈이오 이름은 양이오 자는 공명이요 도호는 와룡이라 하옵니다. 불러보지 못할 테니 친히 찾아보옵소서. 현덕왈 선생 말씀 아니거든 유한맹인 될 뻔했소. 이렇듯 작별 후 나라 점점 세하게 질지 공명을 만나려고 남양강 중 찾아갔으되 첫 번 못 만나고 두 번째 찾아갈 즉 워낙은 상친하고 송죽은 교치였니 경계를 바라보니 표현한 선비 하나 글상을 앞에 놓고 글을 읽고 있는 것도 와룡인가 반겼거니 셋째 아우 균일 내라 지피를 정하여 정찰서 두고 돌아와 10여 일 만에 세 번째 찾아갈지

0: 온유는
1: 다, 제,
0: 신장은 질척고 전육
1: 좋지, 다,
0: 면역

봉보고 쌍보고 교차곡 척추마상의 뚜렷시한 인거동 태조기상이옥 삼각수, 고사리곡, 쌍.

장비 엄보거든면 보모도 표범머리 박강으로 쌍머리 제비태 다박 소연 보면한 앵무전 범머리는 녹건이라 장발 사모양장

0: 코너. 저녁을 자녀도 가서 하막 고비였네.
1: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 삼고 초려 대목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보유자 윤진철의 소리, 조용수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유비 삼형제가 세 번째 찾아갔는데요. 아직 공명을 만나지는 못했고요. 유비, 장비, 관우, 삼인의 외모를 묘사한 부분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이번에 12작가의 하나 소춘향가 듣겠습니다. 소춘향가의 내용은 춘향이와 이도령 이야기인데요. 춘향이가 이도령에게 자신의 집이 어딘지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설명하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황혼에 오시라 하는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실제 춘향가 내용과는 좀 다른 설정이 되겠죠. 그러자 이도령이 너는 어떤 계집 아이길래 장부간장을 다 녹이느냐 하고 답을 하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그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수연의 소리 소춘향가입니다.

12작가의 하나 소춘향가 들으셨는데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민요 부수석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수현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태평소의 시원한 소리 들을 수 있는 곡 골랐는데요. 태평소 시나위입니다. 김성엽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태평소와 타악기의 어우러짐이 아주 시원하게 들리는 그런 곡이었죠. 태평소 시나위 감상하셨는데요. 김성엽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6월임에도 이번 주 내내 무더위 때문에 좀 힘드셨죠. 날씨가 한 해 한 해 많이 달라져서 이제는 달라져가는 기후에도 적응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토요일이니까요. 날씨와 무관하게 한 주 동안 지친 심신을 좀 달랠 수 있도록 평온한 시간 가지시면 좋겠네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음 쾌청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옛날 옛적 녹두를 잔뜩 심어 밭을 일군 한 영감이 있었는디 그 영감을 녹두 영감이라 불렀겄다. 아 근데 요것 봐라. 뒷산 토끼들이 날마다 영감 밭에 와서 제 것인 양 녹두를 따먹는지라. 싹 드고 잎이나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똥똥똥 따먹는 토끼야. 내 녹두 따먹지 마래. 영감이 손이 치면 우르르르 달려가고 우르르르 몰려

녹두를 따먹는 토끼에 골치 아픈 영감이 곰곰이 생각을 하다 좋은 꾀 하나를 생각하는구나. 쫓아봤자 소용없다.

발등에 자두었고 손가락 사이사이 살구를 끼워넣고 입에는 홍시 물고 턱에는 배고이고 양겨드랑이에 사과를

양이나 달라 토끼들이 영감 옆으로 살살 다가와서 어찌 죽었노? 코피 나고 입이 막혀 배꼽이 쑥 빠져 갔다. 아이고 영감, 녹두이 심어 먹여주더니 우리더러 장사 지내달라고 녹두밭 채워서 죽었구나. 토끼들이 녹두 영감 장사를 지내려고 자갈 치우고 질경이 뜯어 직넝쿨로 염을 놓고 머리에 둘러이어 거리제를 지낼 적으 헌헌 찬호환호 땡그랑 땡그랑

성이 삼비 탈을

녹두 영감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다 벌떡 일어서서 토끼 한 놈을 탁 잡아껐다. 이렇듯 한 토끼를 잡아들여 부뚜막으로 들어가 가마솥에 집어넣고 불 붙일 부싯돌을 찾으려고 잠깐 자리를 떠날 적에 슬금슬금 다른 토끼들이 나타나서 솥단지에 빠진 토끼를 구해주는디 때마침 영감이랑 딱 마주쳤겄다. 할렐레 할렐레 토끼 살려! 토끼가 달아난다 토끼가 달아난다 벽가리에 날려몰라 영감이 힘껏 치면 토끼가 달아나고 장독대에 날려몰라 영감이 힘껏 치니 간장독 된장독만 와장 차! 조가지묵 날려몰라 부싯돌을 던져놓니 조가지만 녹두영감 토끼를 쫓다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토끼를 죽을뚱 살뚱 잡기보다는 칭이나 실컷 치고 놀다 보면 모두가 즐겁지 아니할 것인가. 토끼 잡는 것을 포기한 녹두영감은 마을 사람들과 토끼와 함께 어울려 한번 놀아보는디.

선자 개의 여겨 물으시매 너희들은 사람이냐 귀신이냐? 귀신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말을

하고 사현을 말씀하시니 제신들이 여짜오되 국모 안 계심을 하나리 아르시고 인연을 보내싸오니 국모로 모심이 오를 듯 하오이다. 천자 그 말이 옳다 생각하고 질관식 곁에 일하야 꽃봉소가 심소재를 황후로 봉하시고 국가의 경사가 되야

인간지체가 되었구나. 이렇듯이 망우 몸은 비록 기희되었으나 다만 생각나는 것은 부친뿐이라. 이라는 옥난간에 비켜앉어 부친을 생각하고 울음을 운한 뒤 주어

오르고간에 심한고 반기여여 오느냐 척이러가 뛰어들어 행하느냐 소

좋아도 뭘 가거들랑

라여 타오 방으로 들어와 편지를

차이로 구나. 견지 처보고 손에 들고.

이때에 송천자 드옵시어 심하우를 보시더니 얼굴엔 수심이 가득하고 두 눈에 눈물 흔적이 있거늘 귀는 황후이시고 부는 천하를 가졌는디 눈물 흔적이 웬일이오? 그때여 심하우 전우사를 다 말씀드리는디 소녀는 남해궁 시녀가 아니라 도화동 사는 심학규 씨의 딸이온디 부친이 안명하여 공양리 삼백성마 불전에 시주하면 그 어두신 눈을 뜨실 수 있다 하오나 가세가 철빈하여 수선할 길이 바위 없어 남경장사에 제 몸을 팔려 임당수에 들었더니 용왕님의 은덕을 입사와 예까지와 천자님의 홍운을 입사옵고 몸은 비록 귀되었으나

진월 상봉월까 하옵니다. 천자님이 이 말을 듣더니만은 귀는 천하의 대효녀시오. 그날 즉시 맹인연회를 열어 팔도 가금 맹인들을 불러 올리는 뒤 그때여 신봉사는 딸 생각이 나며 도화동을 찾아드는 뒤

허다 도화동단 여노소 모두 나와 인사를 하고 딸과 같이 놀던 처자들도 종종 와서 인사를 하니

하루는 간과해서 신봉사를 불러들여 황성서 맹인장치를 성대하게 연다 하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올라가야 하오니 신봉사님도 여기 노자 후이 죽터이니 어서 급히 올라가옵소서. 신봉사 좋아라고 신

신발이라고 쓰들어서며 우르르르르 쫓아나와서 쩝쩝하는 게 소리 옳지 잘 해봤던 게 맨질인가 에라지 사람 없을 사람

요소 뺑파 이리 오소. 그 내 자네에게 할 말 있네. 우리가 이렇게 금술 좋게 살다가 반일에 말이여 내가 먼저 죽고 없으면은 자네는 어떻게 살란가? 아이고 영감도 아 그것도 말씀이라고 하시오. 아 영감 죽고 없으면 나 혼자 어찌 산다요? 나도 3년 소상 딱 지내고 참 깊은 말을 풍덩 빠져 죽죠. 아이고 그러고 본게 우리 뺑댕이네가 천년시 다름이 아니라 황성선 맹인잔치를 한다고 이렇게 노자 후이 주면서 나보고 올라가라 하니 자네 나하고 같이 황성 갈란가? 안 갈라요.

아요. 신봉사 기가 막혀 오지 마라 언제라도 나 혼자 갈란다. 천천오십 곽시부인 오늘까지 살았으면 이런 대답이 있거든요. 출천대원 내 딸 정이 오늘까지

뺑댕이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본게 지가 잘못되었거든. 아이고 여보 이은가, 내가 어쩐가 보려고 속을 한번 푹 쑤셔 본게, 아 영감 속은 어찌 그리 용렬하시오? 무엇이 어쩌? 내 속이 용렬이여? 내 속이 용렬하면 네 속은 땅뚜꾸 같다, 땅뚜꾸 같아. 그날 밤을 지새우고

신세자 탄 우루 운다.

질러주게. 제치오! 분별을 못하는 몸이 누구예요?

저런 길을 걸어 일모가 되니 주막에 들어 잠을 잘지? 뺑덕이네는 전에부터 알고 지내는 황봉사와 눈이 딱 맞아갖고 신봉사를 잠들여놓고 밤중 도망을 허였겄다. 물색 모르는 신봉사는 첫 새벽에 일어나서 뺑대기네를 찾는 뒤 어여서 뺑파 아 그만 자고 일어나소. 요새는 삼복 더워라 낮에는 뜨거워서 못 가겠으니 새벽길 한 사오리는 쳐야 할걸. 어이 어서 일어나. 어이 방 내 구석을 더듬어 본들 아무 흔적이 없제. 여보 주인 가 우리 마누라 거기 없소. 주인 나와 하는 말이 어쩌냐게 어떤 봉사하고 밤길 쳐야 한다고 벌써 떠났소. 무엇이 어쩌? 아 그러면 진즉 나한테 말 좀 해주지 그랬소. 아 나는 그 양반하고 내일가인 줄 알았지. 누가 영감님하고 내일가인 줄 알았었디요. 그제야 땡덕이네 도망간 줄을 짐작하고 허허

어디로구나. 깨깨이 호래가 박삭 깨물어 갈련. 신봉사가 최선수 서름이 탁 풀어가지고 한번 너댁대 보는디

혼자 걸어온다 잘 가거라. 이렇듯 너댁대 보다가 주먹 밖을라 서던 그래도 생각이 나서

나 눈뜨가장 대방키도 사람 치고는 못할 텐디 눈너눈 나를 버리고 네가 무엇

말이지. 이때는 어느 땐고 온유월 삼복시라.

보니 산에 벗어난 청산로로 돌고 이 골머리 쭈르르르르르 저 골머리 괄을 괄절이 열두 골머리 한투로 앞서쳐 참방자 제방자 월떡저 구비저 방울이 밖에 합쳐 건너 평풍선이다 마주 꽝꽝 마주 세려 대수중으로 내려가느라고 벗금이 부엌정 월렁거려 대쳐 와르르르르 꽐꽐 뒤둥그러져 사지 굴렁거려 시돌아간 신봉사 좋아라고 신봉사 좋아라고 어르시구나 열시고 어르시구나 열시고 저런 물에 몰욕하면 서러운 마음도 잊을 테요 깨끗한 정신이 돌아올 터이지 어찌가 좋을 송가 얼씨구 얼씨구

많이 좋다. 물 한 조각을 덜덜 쬐어 가슴도 슬슬 문지르며 또 한 조각 덜덜 쬐어 양주질도 콸콸 하고 에이 시원하고 잔이 좋다. 삼각산 올라 산들 잊어서 시원하고

여튼 모욕을 하고 물 밖에 나가 옷을 입은 양으로 목수 줄 탱기듯이 쭈르르르르 올라가서 더듬더듬 옷을 찾아보는디 의복이 간 곳이 없지. 여기다가 옷을 놓아두었는디 어디 갔을까? 옳지. 아치 뱅이가 여기 있는 거 본께 이 자리가 분명히 맞기는 맞는디 말이여. 바람에 날라갔나? 아니면은 누가 봉사 옷 갖고 장난하는 것 아니여? 어여, 그 장난 말고 옷 가져와. 어이, 아무리 불러도 인적이 없구나. 그제야 토종 맞은 줄을 짐작하고. 허허, 이제는.

죽었네. 백수 풍신 늙은 몸이 우아래를 벗었으니

여보시오, 혹시가 부인네들 내 앞에 지내가거든 저리 돌아가시오. 나 어쩌다 훨씬 벗었소. 귀머거리 안전뱅이 나를보다는 삼발을 짜라. 1월에 밝았어도 동사업은 내 못다지 살아있는 내 발을 짜야 모진 목숨 죽지.

때마침 무릉대소 지나다가 신봉사를 보더니만은 여봐라, 저기 저 봉사는 어떤 봉사인지 삼도 네거리에 옷을 벗고 저리 슬피 우는지 연유를 말하여라.

주니 신봉사 받으어 입고 백대치사 하지고 황성길로 올라갈제 납수전을 얼른지라 독수천하 들어가서 시원한 그늘 찾아 얹었을지 그 어느 총가인지 동네 부인들이 방아를 찢다가 신봉사를 보고 농을 긁었다. 아이고 저기 저 봉사도 황선잔치 가는 봉사지네. 아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여기 와서 방아 좀 찧어주면 밥도 주고 술도 주고 그럴 텐디. 신봉사 이 말 듣고 나 멀쩡게 주어야 찧어주제. 아이고 매 저 봉사 솔찬이 우멍하구마. 아 주기는 멀죠. 술 주고 밥 주면 되지. 그리여 그러면 한번 찧어볼거나. 신봉사 방아줄을 느끈히 잡고 한 발을 방아 위에 척 올려놓더니만은 한번 신을 내어 찧어보는디. 어휴와 방아요 어휴와 방아요

조제하이로다 어유와 방아요 떨그덩덩 차주어지자 어유와 방아요 예방아를 만들 적에 33명 적군들이

유아방아요 떨그당떨

수여 대리는 양 조의 왕의 돈술런가 어유와 방아요 떨그덩 떨.

와방아요. 댓글 기장방아 살박사박 율비방아 어유 와방아요. 깨정원따라방아 지긋지긋 시보리방아 어유 와방아요. 덩덩덩덩 절지는다고 어유 와방아요. 아이고 매워라 고추방아 고소로 먹으나 개먹방아 어유 와방아요. 대성진노부인 궁두기도 너부정하구나 어유와방아요. 덩덩덩덩 절지는다 어유와방아요. 들에가 찢게 되면 물방아가 제결

벌써 끝물에 호박 꺾으래라. 우리 방아구들 대충 보아세. 허유와 방아요, 허유와 방아요, 오랑내랑 잘 찌는다. 허유와 방아요, 삐고 빼고 잘 찌는다.

상아를 찧어주고 정신법도 먹고 종로로 나올 적에

파래 당도를 허여 성체 기도를 이려고 바닥에 자리를 허고 시름없이 앉았구나. 그때여 심황후는 맹인잔치 배설한 지 여러 날이 되었으나 부친은 오지 않으니 이라는 옥랑간에 앉아 부친을 생각하고 울음을 울한 뒤

이렇듯 슬피 울다 한 곳을 바라보니 어떠한 맹인인지 저기 저 말석에 시름 없이 앉아 있거늘 심황후 시녀 불러 분부하시되 너희들은 급히 나가 저기 저 봉사가 그 처가 어디이며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가 있는지 낱낱이 알아오도록 하여라. 그때여 신봉사는

되지라.

아니,

죽던 심청이가 살아서 여기 왔소. 아버지 눈을 떠서 장애를 없소사. 신봉사 이말 듣더니 번 눈을 희번쩍 희번쩍 얻더니만은 아니 누가 날들 아버지라고요. 예?

그런데 누가 날들 아버지라고요? 에이! 내 딸 심청이나 임당수 죽었는디 여기가 어디라고 살아오다니 웬 말이냐? 이것이 꿈이냐? 이것이 생신이냐? 깨지 말고 생시거든 어디 보자 더듬더듬 만져보며 어쩔 줄 모를 적에 남대왕 우색 채운이 환극전을 두르던 장학대강 남도궁중 우무관 왕래하더니 신봉사 가문노를

번쩍 세 번쩍 세 번쩍 세 번쩍 세 번쩍 세 번쩍

살을 펴보더니 아쉬워나 아쉬워나 존대 치와지와 찾아 그거 좋을 시골

4월 초파리 날 봉중그런 밤 보았다지. 눈을 뜨고 다시 보니 그때 보던 얼굴이라 시구 좁혀서 동제내던 고왕 겁내 생각해도 이런

눈을 뜰 때 온유할 참마통에 잘못 뜨는 소리가 나고 날아간 전 새짐 생각.

치와 짜주온데 시구하절 시구 가무한 눈을 뜨고 본지 천지지르리 찬관요 황금 전정풍군걸 땡에 앉은 지도 찬관요 열잔 댕긴

시구나 저르시구 그때여 신봉사는 부엉구로 봉하시고 부릉천승상 부지는

0: 이렇게 장대장은 한양으로 돌아와 살림을 차리게 되었는데 몰래 저 다방골에 차리게 되었겄다.
1: 시구.
0: 하루는 장대장이 부인더러 하는 말이
1: 어이.
0: 여보, 내 큰 근심이 하나 있소. 당신의 무당 본색이 탈로날까 걱정이 되오. 만약 당신 무당 본색이 탈로가 나면 그날로 너와 나는 초록이 되느니라.
1: 아, 초록이라니.
0: 남이 된단 말이지.
1: 얼씨구.
0: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잘 사는데 호사에 담아라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병이 들어 백약이 허사예요. 그래서 뒷골 사는 허봉사에게 문복을 가게 되었는데
1: 어이.
0: 허봉사네 집이 올시다.
2: 허봉사 올시다. 아, 우선 여러분들께 덕담이나 한번

한번 읊혀드리겠습니다. 서번 세계인 암선부 중 해도인 제1대 한국여 불선명강

아동아 형제 간의 우애동이 일가문 중에 화목동이 친구 간의 유신동 세상 천지 으뜸동아 동방사에게 명을 빌고 강태공의 나이를 빌어 선팔시며 후

쭉꼭쭉 뛰어들 실시 대문에만 복내요 일일소지 황금취라 겨울 문을 닫은 듯 여름 문을 열은 듯 물에 물탄 듯이 술에 술탄 목번에 진주 담은 듯 병번에 물떠 놓은 듯 아지면 불이 밝고 밤이면 불이 밝아 비단의 수결각 한강수 물결 수는 청청하는 명명 그냥 그대로 날이 일적에 1년이면 12달 300허구 60날에 우리같이 점지열 두 다리 멍뚝 헬쭉 모르고 깜찍허구 야속 험한 놈의 입성수 모지내기 관제구슬 흉측망 깨름치 깨낀 지사관 자동차에 실어다가 공천장으로 방송하고 무신 생활을 하시든지 소원성취하실 적에

0: 생깁시고 10원전을 개교하면 100원전이 생깁시고 100원전을 개교하면 1000원전이 생깁 1000원전을 개교하면 만원전이 생깁시고 만원전을 개교하면 억조 만원 생기실제 만원짜리 1000원짜리 100원짜리 10원짜리 5원짜리 1원 50전 2전 10전 2전 5푼 맞돈짜리만 들없어사부냐
1: 봉사님
0: 아칸 누구여
1: 점 좀 봐주세요
0: 그 병점이요 복점이요
1: 우리 아이가 아파서 왔어요 병점이랍니다
0: 아이가 아프다 네 애미 손금을 좀 봐야 되는데 손님 좀 이리 주시오
1: 아니 앞도 못 보는 주제에 손금은 무슨
0: 내가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좀 만져봐야 되겠어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손 한번 예쁘다 엉덩이 한번 펑퍼짐오구나
1: 아니 이놈의 영감탱이가 어디 감히 양반의 부인 엉덩이에다 손을 대?
0: 지금
1: 점이고 뭐고 집어쳐 재수없어 구시나 해야 되겠다 이렇게 수작하는 허봉사를 망신주고 아래꿀 사는 곱단이라는 만신에게 점괘를 내는데
0: 시.
1: 곱단이 만신을 시다 이 아이는 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라서 심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누루왕 샘천 돌아갈 끼가 되느니라
0: 그게 무슨 말이야?
1: 황청끼 꼭 죽는단 말이지
0: 아이고 무서워라
1: 해서 구슬 차리되 저 할미당에 차리게 되었는데
0: 어이.
1: 구타는 만신들이 나이가 들어 시원찮은지라
0: 시구.
1: 구경 나온 구경꾼들이 조롱을 하는데
0: 여보 아, 이 집에는 젊은 만신이 없어 그 전 그 이쁜 만신이 나와서 그 노래가락이도 하나 불러봐봐
1: 꾀세라는 만신 임시 방편으로 나와서 한마디 하는데
0: 어이.
1: 쥐 다름이 아니오라
0: 네.
1: 아 이곳은 좋

0: 제숙굿이 아니오라. 못된 전염병 태해가라는 곳이니 여기 오신 여러분들 중에 누가 재수가 없으면 옮겨갈까 염려올시다.
1: 아이고 머니나.
0: 슬금슬금 하나 둘씩 다 내빼고 굿을 아주 오붓하게 할 판이야요. 한쪽 구석에서 굿 구경하던 장대장 마누라 제 버릇 개 못 준다고 제가 신이 올라 굿판에 뛰어드는 판이랬다. 어이.

0: 장씨의 돼지야. 네. 배추나무 옹도라지 같고 엄나무 겨까지 같은 불이 아니시려.
1: 아이구나.
0: 괘씸하구나. 엎어놓고 목을 베고 제쳐놓고 배를 가르랴.
1: 아이고 무슨 무슨 말씀을.
0: 아하 주제기라. 정월에는 정월 앓고 2월에는 이지를 알아. 사대문이 양빠리가 미식계로 모자라게 하여 주려.
1: 아이 무슨 망령된 말씀을 그렇게 하시오.
0: 3월에는 삼눈을 알아. 은봉을 박아줄 것을 10분 용서하여 땅속에서 다 거두어주마.
1: 아이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마누라 수위에서.
1: 네.
0: 그래서야 쓰겠느냐.
1: 그러죠.
0: 정월에는 정도님 만나보게 하고.
1: 아이고 네.
0: 2월에는 이 하늘 보게 하고.
1: 아유 고마워요.
0: 3월에는 산발이 많이 들어오게 하여 주고.
1: 시고.
0: 4월에는 참외 넝쿨 가지가지 번성하고.
1: 시고.
0: 눈눈이 꽃피고 열매 많이 맺게 하여 주거든.
1: 시고.
0: 아이 마누라 수에서 그리운 줄 알아라. 이 간다 차라.

어허 이게 누신 거? 이게 양반의 부인이라든지 이게 영락없는 무당 아냐? 이르를 대

0: 나는 송랑자를 얻은 듯이 박명왕의 양구비와 여포의 조선인은 이에 서도할 소냐. 얼씨구 절씨구 지와자존니 아니 서지는 못하리라. 장대장 보거든 시침이 땜새.
1: 고맙습니다 사당네 아저씨.
0: 아 여보 그렇게 고마울 거 없어.
1: 아니 왜요?
0: 아무리 내가 눈에 비는 게 없기를 서니 사람의 도리야 저버릴 수 있겠소? 이렇게 남의 약점 잡아서 못된 요구하는 나도 나쁘지만 말이야 허장성세 누너도 눈 멀쩡히 뜨고 세상을 속이는 짓은 더 나쁜 짓 아니겠어?
1: 그렇죠.
0: 양반이면 어떻고 무당이면 어떻소? 장님도 눈 뜨고 새 세상 좀 보겠다는데 좀 어때? 기왕에 여기 말이 우리 장대장에 구판 이렇게 올려놨으니 말이야 허봉사 눈 뜨고 우리 재수꽃으로 한번 놀아봅시다. 자, 허봉사 눈 뜬다. 아. 허봉사 눈 떴다.

씹어.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일원 FM 99.1MHz, 부산 일원 FM 98.5MHz, 대구 일원 FM 107.5MHz, 대전 세종 일원 FM 90.5MHz, 광주 일원 FM 99.3MHz, 전주 일원 FM 95.3MHz, 경주 포항 일원 FM 107.9MHz, 청주 일원 FM 107.5MHz, 강릉 동해 일원 FM 103.3MHz,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FM 106.9MHz, 목포 진도 일원 FM 94.7MHz, 남원 일원 FM 95.9MHz, 충주 음성 일원 FM 101.7MHz, 제천 단양 일원 FM 90.1MHz, 충북 영동 일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애매한 시간처럼 보이지 않나요? 뭔가가 새로 시작되는 3월도 아니고 그렇다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6월 초도 아니죠. 그런데 가만히 둘러보면 이 애매한 시간 속에도 처음이 들어있습니다. 올해 처음 만나는 수국, 또 올해 처음 맛보는 하지감자, 올해 첫 초여름의 더위, 이런 것들을 우린 처음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절기상 하지입니다. 1년 가운데 낮이 가장 길다는 날인데요. 햇빛이 땅에 가장 오래 머무는 오늘, 땅 속에서는 감자가 여물고요. 담장 아래서 수국은 봉긋하고 화사하게 피어납니다. 세월에 익숙해질수록 처음이 점점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을 열어두면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처음은 조용히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올해 처음 맞는 이 초여름의 빛을 찬찬히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지름시조 강호애입니다. 노래의 양정원입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 첫 곡 지름시조 강호에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양정원이었습니다.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 21일이고요.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절기상 하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새해나 새학기, 봄의 시작 같은 때만 처음이라는 말을 붙여왔죠. 하지만 해마다 여름이 찾아와도 이번 여름은 처음이고 해마다 일요일 아침이 찾아와도 오늘 아침은 처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갓 수확한 포슬포슬한 하지 감자도 처음이고요. 이맘때 골목이나 화단에 봉긋하게 피어있는 수국도 모두 올해 처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익숙한 하루도 좀 더 싱그러워지지 않을까요? 자, 일요일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안내해드립니다. 일요일 1부에서는 음악 한 곡에 오롯이 마음을 담가보는 시간, 음악에 머물다 준비했습니다. 우리 가락의 깊은 울림 속에서 복잡한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전국 곳곳의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야무지게 지켜드리는 실속 경제정보,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알차게 준비해두고 있습니다. 자, 영산회상 중 상령산 듣겠습니다. 생황의 손범주, 단소의 이용구, 철연금의 유경화입니다.

영산 회상 중 상령산 듣고 오셨습니다. 생황의 손범주, 단소의 이용구, 철현금의 유경화였습니다. 익숙한 듯 새롭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을 지닌 우리 음악. 음악에 머물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창부 타령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오늘날 창부 타령은 경기민요의 대표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뿌리는 서울구세 무가에 닿아 있습니다. 서울구세는 창부거리라는 절차가 있는데요. 여기서 창부는 예능과 놀이를 관장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창부거리에서 불리던 무가 창부타령이 시간이 흐르면서 민요 창부타령으로 널리 불리게 된 것입니다. 무가 창부타령에는 노래와 놀이를 관장하는 신을 모시고 한 해의 나쁜 기운을 막아달라는 기원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면 민요 창부타령은 사랑과 그리움, 인생의 덧없음, 그리고 흥겨운 놀이의 정서까지 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신을 모시는 굿판의 노래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낸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국거리 장단을 바탕으로 흘러가는데요. 경기민요 특유의 밝고 세련된 선율, 그리고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하는 후렴이 더해지면서 듣는 이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끌어올립니다. 일요일 아침 음악에 머물다. 오늘은 굿판에서 시작해 민요로 이어진 노래 창부타령에 잠시 머물러 보겠습니다. 소리는 묵개월 지화자 선생입니다. 38분가량 이어지는 긴 호흡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음악에 머물다에서는 묵개월 지화자 선생의 소리로 장부 타령 감상하셨습니다. 흥겨운 장단과 화려한 선율 속에서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애군을 막고 삶의 평안을 바라는 오래된 마음이 담겨 있었는데요. 굿판의 노래가 무대를 만나고 방송과 음반을 거치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민요가 되기까지 이 장부타령은 우리 음악이 어떻게 시대와 함께 변해왔는지를 잘 보여주는 곡이기도 합니다. 일요일에 함께하는 음악에 머물다. 다음 주에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에서는요. 전국의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 소리 함께 하실 거고요. 재테크, 피싱 예방 등 시니어 자산을 지키는 실속 있는 경제 정보도 함께 하겠습니다. 티끌, 티나게 끌어모으기까지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올해부터는 시간당 100mm에 달하는 극단적인 호우를 재난성 호우로 따로 분류하고 긴급 재난문자를 추가로 발송하는데요.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문자를 받으면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중요합니다. 저지대나 침수 위험 지역에 있다면 지체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지하주차장이나 지하도 같은 곳에는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천이나 계곡 주변은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으니 호우가 예보된 날에는 처음부터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운전 중에는 물이 고인 도로를 무리에 통과하지 말고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하면 지체 없이 창문을 열고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타타랴입니다. 연주의 꽃별이

전국 방방곡곡의 문화 소식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소리입니다. 오늘은 춘천 소식입니다. 초여름 주말 춘천 원도심 곳곳이 작은 거리 공연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 춘천 원도심 일대에서는 틈새 콘서트 시즌 6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 공연은요, 지난 6월 12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 28일까지, 그러니까 오늘 포함해서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오후 2시에 공연이 이어집니다. 틈새 콘서트는요, 2021년부터 이어져온 춘천 원도심의 대표 버스킹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주제는 초여름의 열기보다 뜨거운 음악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무대가 마련돼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볼거리를 전해주는데요. 공연 장소는 춘천 명동길 입구와 지하도 상가, 중앙광장 등 원도심 주요 거점입니다. 춘천 시내에 계신 분들이라면 점심 식사 후에 천천히 걸어 나오셔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음악 한 곡 편안하게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6월 28일까지 이어지는 춘천 원도심 거리 공연 틈새 콘서트 시즌 6

플렉스 소식 오늘 풍경 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성 정가를 위한 오래된 정원 들려드리죠. 노래의 이유경입니다.

들려드린 곡은 가무악극 홍랑, 그 애달픈 사랑 가운데 운우의 정이었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작 가곡 승무 함께 하실 텐데요. 조지훈의 시 승무를 가사로 한 남성 독창곡입니다. 이 곡이 창작된 당시 전통 가곡의 맥을 잇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가사와 선율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무엇보다 반주의 색채가 섬세하고 고와서 노래를 하는 가객들의 무대에서 많이

들려드린 곡은 가무악극 홍랑, 그 애달픈 사랑 가운데 운우의 정이었습니다. 연주의 정길선 외 여러분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창작 가곡 승무 함께 하실 텐데요. 조지훈의 시 승무를 가사로 한 남성 독창곡입니다. 이 곡이 창작된 당시 전통 가곡의 맥을 잇는 작품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가사와 선율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무엇보다 반주의 색채가 섬세하고 고와서 노래를 하는 가객들의 무대에서 많이 불려졌습니다. 1978년에 작곡되고 제2회 대한민국 작곡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시의 조지훈, 노래의 황희종, 연주의 경기도립 국악실내악단입니다.

창작가곡 승무였습니다. 시의 조지훈, 노래의 황희종, 연주의 경기도립 국악실내악단이었습니다.

현명한 소비와 꼼꼼한 자금 관리를 통한 재테크부터 신종 피싱 방지법까지 살펴봅니다. 티나게 끌어모아 태산으로 모아보는 시간, 티끌.

매주 일요일 이 시간엔 우리 주머니와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만일 평생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나 후배가 찾아와서 아, 이름만 좀 빌려주세요.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라고 솔깃한 제안을 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또 잘 아는 사이니까요.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네, 그러면서 선뜻 명의를 내주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소중한 노후 자산을 송두리째 흔드는 매우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저 호의로 혹은 약간의 사례금 때문에 이름을 빌려줬다가 체납 세금을 떠안게 되는 은퇴자의 이야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할 점은 이러한 명의 대여가 엄연한 위법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기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타인에게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동이 전과 기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요, 그 뒤에 날아오는 세금 폭탄과 건강보험료 인상입니다. 실제로는 내가 번 돈이 아닌데도 내 명의로 사업소득이 잡힙니다.

0: 면요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에서 물러나 지역 가입자가 된 경우 소득과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폭탄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되는 겁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 놀보 심술 대목입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입니다.
1: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실 촌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하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은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흉이 있었고 공자님 당시에도 도척이가 있었으니 아마도 젊은 얘기를 어쩔 수 없는 법이었다. 우리나라에 경상도에는 함양이 있고 전라도에는 운봉이 있는데 운봉 함양 두 월품에 중년의 박가 형제가 있었으되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인디 같은 부모 소생이나 성품은 각각이라. 사람마다 오장육보로되 놀보는 오장이 칠보던 것이었다. 어찌하여 칠보인고 하니 심술보 하나가 의약 갈비 밑에
0: 매달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폭탄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되는 겁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판소리 흥보가 중 놀보 심술 대목입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입니다.
1: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지방이라. 십실 촌에도 충신이 있고 칠세 지하도 효제를 일삼으니 어찌 불량은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요순 시절에도 사흉이 있었고 공자님 당시에도 도척이가 있었으니 아마도 젊은 얘기를 어쩔 수 없는 법이었다. 우리나라에 경상도에는 함양이 있고 전라도에는 운봉이 있는데 운봉 함양 두 월품에 중년의 박가 형제가 있었으되 놀보는 형이요 흥보는 아우인디 같은 부모 소생이나 성품은 각각이라. 사람마다 오장육보로되 놀보는 오장이 칠보던 것이었다. 어찌하여 칠보인고 하니 심술보 하나가 의약 갈비 밑에 장기 궁짝만하게 병부춤치 찬 듯이 딱 붙어가지고 이놈의 심술이 사철을 가리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나오는니 대장군 방 벌목 시키고 오귀방에다 이사권키 삼살방 집지라 허기 불난 집에 부채질 앞엔 부인은 배통이 차고 오대 독자 불알을 까고 수절 과부는 겁탈허기 큰애기 무암잡 초라니 보면 땀나 짓고 의원 보면 침도 적질 그사 보면 소구도 적 직관 보면 쇠강주의 녹노는 놈 추잔치고 곱사등에는 돼지반옥 고한진뱅이는 택견하기 없어진 놈 꼭지치기 단든 놈 앞

애잡기와 다 된 혼인 바람 놓고 혼대 사이에 싸게 치기 상현비 논봉둥이 질과 기생 보면 고물어 뜯고 제주병에다 가르침 받고 옹기전 발매치기 비단전에 물총 넣고 고추밭에서 말달리기 가문논에 물기 파고 장마논에 물기 맞고 해오박으다 말뚝 박고 다편 곡식 못 벗기 촌장 보면 벗질하기 궁반 보면 관을 찢고 소리 허는데 잔소리 허기

0: 간장그릇에 똥싸기와 간장그릇에 오줌싸기 우는 애기는 집어뜯 고차는 애기 눈 걸어버시고 나무 제사에 다굴기기 별게 허는데 뼈가 엄청해
1: 헐수
0: 1년 머슴 외상세경 동사지어서 추수하면 옷을 벗겨 쫓아내기 공사부변진도 허여고 개천부리다 집어으록 고 길가는 과갱양반 재울 때께 붙들었다 해다 지면 쫓아내기 이놈 심술이 이러허니 삼강을 아르게 오주나를 알겠느냐 삼강도 모르고 오륜도 모르는 도비에 형제 윤기들 알겠느냐 놀보놈은 이러하나 그 동생 흥부는 마음이 착한지라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일가친척 화목하기 노인지 등짐치면 자청허여 쳐다주고 길가에 빠진 붉은 자루를 찾으러 전해주고 고단한 놈 봉변 보면 한사모피 말려주고 타향에서 병든 사람 본가에다 소식 전고 집을 잃고 우는 아예 저희의 부모 찾아주기 개체불살 방장푸지올 지영비몰 짐승까지 구원하기에 희극을 쓴지 무기들로 지에게 바라를 쏘냐
2: 판소리 흥부가 중 놀보 심술 대목이었습니다. 소리의 오정숙, 북의 김청만이었습니다. 오늘은 은퇴 후 자칫 방심하기 쉬운 사업자 명의 대여의 위험성에 대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 세금을 체납하기라도 하면 국세청은 명의자의 예금과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에 넘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신용도 하락으로 금융거래가 막히는 것은 물론 심할 경우 출국 제한 조치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나도 가혹합니다. 이러한 비극은요, 가족 간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친척인데 어떻게 모른 척 하느냐. 이런 얘기는요, 세무당국에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국세청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실질 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하는 데다가 타인 명의 사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습니다. 혹시 내가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도용되는 피해를 막는 안전장치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사업자로 등록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이 서비스를 신청해 두면 본인이 직접 확인을 거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내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도록 원천 차단됩니다. 평생 동안 정직하게 쌓아온 재산과 신용이 이름 한번 잘못 빌려준 대가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름의 무게를 늘 무겁고

엄중하게 인식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노후를 지키는 안전한 방패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티끌 티나게 끌어모기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갈래의 길 전해드리죠. 연주의 추노가랑입니다.

추노가랑의 연주로 두 갈래의 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순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무리 곡은요, 강무라 노래야입니다. 노래의 남한강 생태학교 학생들입니다. 연주의 두들쟁이 탈애입니다.

일요일 순서 마무리 곡 강무라 노래야였습니다. 노래의 남한강 생태학교 학생들이었고요. 연주의 두들쟁이 탈애였습니다. 자, 오늘 주문 외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애쓴 당신, 이제는 조금 편해져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삼입니다. 방안을 가득 채운 악보, 수천 번을 고쳐 쓴 가사 한 줄,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창작자의 분신입니다. 열심히 만든 곡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때 국내외 곳곳에서 울려 퍼지는 당신의 음악을 찾아내고 그 노력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음악 생태계를 만드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당신의 열정이 내일의 선율로 이어지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음악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음악의 가치를 더 높게, 창작자의 권리를 더 넓게,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미국의 음악가 찰스 워즈워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다는 것을 깨달을 나이가 되면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아들이 생기게 된다. 그렇듯 우리의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오죠. 6월의 세 번째 일요일, 오늘은 많은 나라에서 아버지의 날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겉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 속 깊은 구성애처럼 아버지들은 아쉬움도 서운함도 늘 마음속에 감춰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의 은혜와 노고까지 뒤로 밀려나 있었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월의 세 번째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 드린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6월 21일 일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첫 곡은 굉장히 좋죠. 이 음악 신나는 섬의 연주로 100% 여름.

게 들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인데 여름이라는 계절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그런 장면들이 눈앞에 쫙 펼쳐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양한 여름의 소리들이 이 음악에 담겨 있는데요. 뭐 수영장 물소리 요런 거 라디오 소리 또 뭐 고양이 소리 요리하는 소리, 여름 빗소리까지 함께 들으니까 아, 이 여름 제대로 만끽해야겠다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인도 6월의 세 번째 일요일을 아버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많은 나라들도 오늘을 아버지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어머니와 비교했을 때 전화 통화하는 시간도 훨씬 짧고 또 함께 보내는 시간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아버지의 날을 더 챙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에겐 없는 날이지만 아버지의 은혜와 노고를 생각해보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생각난 김에 어머니 말고 아버지한테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자, 오늘도 햇살 잘 드는 자리 그러면서도 선선한 자리 여러분들 위해서 비워놨으니까요. 2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떠오르는 사연이나 신청곡 있으시면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으로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덩덕궁 플레이어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문자 보내실 수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민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곡 창부타령, 그 창부타령을 재즈 피아니스트 전영세와 견두리 씨가 함께 연주하고 부릅니다. 창부타령 들어보죠.

견두리와 전영세가 함께 연주하고 부른 창부타령 듣고 왔는데요. 민요가 이렇듯 동시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창부타령 가사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가사 너무 좋아요. 요즘 그냥 나오는 그 2026년의 가요 신곡 가사라고 해도 그 누구 하나 토를 달지 않을 정도로 아름다운 가사입니다. 시에 가깝죠.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달빛, 마음을 달래도 파고드는 사랑, 사랑이 달빛인가, 달빛이 사랑인가, 텅 빈 내 가슴 속엔 사랑만 가득히 쌓였구나. 야, 예, 가사가 정말 많던데요. 그냥 다 한번 시간 나면 읽어봐야지 싶은 욕심이 나는 정도로 이 창부타령 가사는 정말 좋습니다. 이어드린 곡은 정미조의 7번 국도였습니다. 동해안을 따라 쭉 나 있는 7번 국도, 강원도 고성부터 부산까지 차 타고 혹은 자전거 타고 주르르르르륵 여행하시는 분들 많던데요. 그 해보신 분은 아, 이 곡의 느낌이 딱 그거네 라고 무릎 탁 치실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맹사성의 연시조 강호사시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창작곡입니다. 정가 보컬리스트 구민지가 부르는 하사 함께 들어보죠.

날렵한 구민지 씨의 목소리 당연히 아름답고 그 아래를 그윽하게 받쳐주는 첼로 소리 또 가야금 연주도 참 멋지네요. 하사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야금 연주자 박선주 씨의 음악입니다. 피처링 보컬로 치비가 함께 했는데요. 노래 제목은 구운입니다. 김만중의 구운몽에서 따온 구운 흩어진 도시의 사람과 건물들 그리고 하늘에 떠있는 아홉 개의 구름의 고절을 한 갈래씩 엮어나가는 그런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감상법이 될 것 같습니다. 박선주의 군 함께 듣죠.

0: 박선주의 군 먼저 들려드렸는데요. 앨범 커버를 보면 박선주 씨가 가야금을 기타처럼 예, 스트랩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메고 있습니다. 그 모습도 굉장히 개성 넘치고요. 그러한 모습에서의 파격, 못지않는 소리에서의 파격, 검은고 연주자 박우재 씨가 들려줬습니다. 깊은인데요. 검은고를 활로 이렇게 연주함으로써 깊은 바다, 심연의 소리 같은 것을 음악으로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자, 일요일 정오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이한철의 창호에 드린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리고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그리고 제천 청풍에서 농부가 직접 개발한 건강한 맛 청풍면과 전병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저는 평일에 함께 퀴즈 푸는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자, 이번에는 8명의 연주자가 모여서 함께 소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불새출의 음악 들려드립니다. 이 불새출이란 말이 좀처럼 세상에 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이라는 표현이잖아요. 굉장히 뛰어난 연주를 우리에게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2006년에 결성해서 올해가요 20주년인데요. 좀처럼 세상에 나타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연주자들이 20년 동안 꾸준히 연주하는 거, 이거 연주 자체가 뛰어난 것만큼 대단한 겁니다. 자, 20주년 기념 EP 수록곡인데요. Take 3 불새출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죠.

0: 불세출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테이크 3 듣고 왔어요. 자, 일요일 오후, 오늘 오후 일정 어떠십니까? 저는 바쁩니다. 오늘 안예은 씨 공연도 있고 또 유바리 소풍, 유바리가 유발이라는 이름으로 하는 마지막 공연이 오늘 또 열린다고 해요. 생각나서 유바리의 소풍 음악을 가지고 왔는데요. 2010년 데뷔하고 무려 16년째 유바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싱어송라이터 강유연 씨의 멋진 음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이지영 씨와 함께 부르는 듀엣곡 일요일 오후 함께 듣죠.
1: 일요일

유바리의 소풍 그리고 피처링으로 이지형이 함께한 일요일 오후 들려드렸고요. 굉장히 특별한 노래를 이어드렸습니다. 정현민 씨가 만들고 최여완이 부른 노래 세월인데요. 이 곡 만든 정현민 씨 외할머니가 임종 직전에 숨을 마지막으로 고르시며 시를 한 편 쓰셨다고 합니다. 그 시에다가 멜로디를 붙인 노래가 지금 함께 들은 세월인데요. 아, 그 임종을 앞두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시를 남기셨는지 그걸 또 우리는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감동입니다. 자, 이어드릴 곡은요. 아비오의 연주 트란의 풍경인데요. 21세기 한국 음악 프로젝트 2008년 대회에서 장려상 수상하는 것으로 음악 활동이 시작되었던 이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 국악 퓨전팀, 이들이 연주하는 트란의 풍경은요, 정악곡 천년만세를 서정적인 발라드풍으로 재해석한 음악입니다. 자, 트란의 풍경 아비오의 연주로 들려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 저는 2부에 들어오겠습니다.

120년 전의 어느 봄날, 증기기관차는 우렁찬 기적 소리를 내뿜으며 서울에서 신의주까지의 500km를 힘차게 달렸습니다. 이 땅에 무수한 꿈을 싣고 한반도의 척추를 가로지르던 경의선 철도. 하지만 분단의 역사 속에 열차는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1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난 후 녹슨 철로 위에 새로운 희망이 슬그머니 피어났지만 그 기쁨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철길은 다시 끊어지고 사람들의 꿈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바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녹슨 철로 위에 다시 한번 울려 퍼질 희망의 기적 소리를 기다리며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을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전자현악그룹 F샵의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계절이 바뀌듯 소리도 계속 새로워집니다.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음원 시리즈. 이 음반들을 한 장씩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새음원 시리즈 오늘은 2023년 새음원 이 나라의 서도 좌창 함께 합니다. 이 좌창은요, 흔히 잡가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름 그대로 앉아서 길게 부르는 민속 성악 곡입니다. 그중 서도 좌창은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에서 불리던 잡가로 서사적인 내용과 마지막을 수심가로 맺는 형식이 특징입니다. 이번 음반에서는 서도 좌창의 대표곡과 함께 전승이 미미한 아주 귀한 곡들도 함께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노래 들어볼 텐데요. 첫 곡은 공명가입니다. 초한가와 함께 대표적인 서도 좌창곡으로 꼽히는 곡인데요. 적벽대전을 앞둔 긴박한 순간을 서도 소리 특유의 섬세한 창법으로 풀어내고

있고요. 불규칙한 장단과 수심가로 맺는 구조가 전형적인 서도자창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곡입니다. 이 나라의 소리 이민영의 장구로 함께 듣겠습니다. 공명가.

이 나라의 서도자창 공명가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코너 새우먼 시리즈 함께하고 있는데요. 국악방송이 생활 속 국악을 위해 만들어가고 있는 새우먼 시리즈 그 음반을 매주 하나 딱 골라가지고 첫 트랙부터 그 트랙까지 쭉 정주행하는 코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서도소리꾼 이나라 씨의 서도자창 함께 듣고 있는데요. 이나라 씨는 서도 소리뿐만 아니라 경서도 민요를 바탕으로 전통의 깊이를 지키면서도 다양한 무대에서 자신만의 소리를 펼쳐온 탄탄한 소리꾼입니다. 자, 이나라의 소리로 계속해서 서도자창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들어볼 곡은 화룡도입니다. 적벽대전에 패한 조조군대가 관우의 군사를 만나 도망가는 대목을 노래한 곡인데요. 서도 명인 김종조가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명창의 고음반으로 남아있긴 하지만요, 지금은 거의 전승되지 않는 귀한 곡입니다. 이번 음반에서는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활동한 서도명창 김춘홍의 소리를 복원해서 이 나라의 목소리로 새롭게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초로 인생은 풀잎위의 이슬처럼 덧없는 인생을 노래한 곡입니다. 역사 속 인물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삶의 허무함을 담아내고 있고요. 수심가로 끝을 맺는 서도자창의 전형적인 형식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의 소리로 화룡도 초로인생 이어서 듣겠습니다.

여짜오대 이루 가면 장판교여 저루 가면 화룡도입니다. 조조가 하는 말이 장판교는 그만두고 화룡도로 행하자요. 화룡도로 행할 적이 불쌍하구나 군사장졸 여러 달 여러 날을 군중에서 피곤하야 배는 고파 등에 붙고 발은 무어 손보도 움직이지

찍으냐 하고 보면 화룡도라 하는 것은 병모같이 된 것인데 반일이지 군사를 매복했으면 병각도 다시 살아 돌아가지 못할 것을 내 몰랐으니 허사로구나. 이 말이 맞지 못하야 난데없는 황포일성에 화강이 충천한 가운데 이런 내장이 흠신가 보세 봉속여 벗겨쓰고 80근 청룡도를 누리에 선뜻 이간사한 조조야

전일 전공을 잊으십니까? 상마에 전금이요 하마에 백금이라. 3일에 소연하고 5일에 미녀충궁하였으니 전일 전공을 생각하시와

주었으니 내 목을 못 빼가면 내 목으로 대진 고정.

이 나라의 소리로 화룡도 초로 인생 두곡 함께 들어봤습니다. 새음원 시리즈 저희 일요일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2023년 새음원 이 나라의 서도 좌창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 남겨두고 있는데요. 뱃따라기입니다.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뱃사람의 고단한 삶을 노래한 곡이고요. 다른 서도 좌창과는 달리 수심가로 끝을 맺지 않고 지화자자 좋다 하는 후렴구가 붙어있는 것도 이 곡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자, 이 나라의 소리로 뱃따라기 들으면서 일요일 코너 새음원 시리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소리로 배따라기 듣고 왔습니다. 자, 일요일 창호해드린 햇살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더 좋은 기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정말 가도 되겠지, 우리야?
1: 물론이지. 나만 믿어, 소리야.
0: 여기 등산로 맞아?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으스스하다.
1: 어? 누가 있어? 좀 전까지 아무도 없었는데.
0: 수염이 덥수룩해. 왜 안 가고 바위에 걸터앉지?
2: 산세가 아늑하니 역시 계룡산이죠. 국악 한번 들어볼까요?
3: 명인명창.
1: 오, 들었지? 나만 믿으라 그랬잖아. 가서 물어보자. 저기요.
2: 응? 아, 뭐요?
1: 지금 국악 들으시죠?
2: 아이고, 아 그럼 국악 듣지 국밥 듣고쇼?
1: 그거 혹시 어떻게 들으시는 거예요?
4: 저희도 듣고 싶어서요, 국악.
2: 그리요? 거시기 까라쇼?
4: 아, 근데 뭘 까시는...
2: 덩덕흥이요, 덩덕흥.
4: 그걸 어떻게
2: 터치만
4: 까는...
2: 터치만 하면 돼요, 터치만. 앱스토어에서. 자, 나는 이만 갈 길이 멀어서요. 어디 한번 자.

0: 깔아봐요.
1: 엑소와 방구.
2: 우와, 벌써 사라졌어. 혹시 계룡산 도사?
3: 완전 빠르게 앞서가신다. 여기 충청도인데.
4: 경덕콩이랑 팔도 유람 한번 해볼까? 경상도에선 어떻게?
5: 마, 깔아라.
4: 전라도는?
5: 오메, 깔았단께.
4: 제주도까지 가자.
5: 까라마심.
4: 한 번의 터치로 어디서나 즐기세요.
6: 우리 소리 앱 국악 방송 덩덕쿵.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 선천적으로 목을 잘 타고나지를 못하셔 청은 좀 안 좋지만은 어떻게 그 공력을 들였던가 참 어느 누구 못지않게 적벽가를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술적으로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성품은 인자하셨지요. 남 말 잘 안 하고 말씀을 많이 안 하시는 편이에요. 그러고 장난을 많이 해요. 미국 시조를 하고요. 중국 시조도 하고 장난으로 그렇게 창작을 하셔갖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웃겨요. 그래서 주위의 국악인들이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죠. 박봉술 명창과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낸 판소리 곡법의 예능 보유자 정초로 명창이 기억하는 박봉술 명창의 기억입니다. 판소리 전문가 최동현 군산대학교 명예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2: 박봉술 선생을 만난 것은 1980년대 중반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전주에 있는 사람들이 판소리 감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박봉술 선생의 공연이 아니고 송순섭의 공연이었습니다. 근데 박봉술 선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게 내 제자입니다. 제가 이게 쓸만한 제자니까 잘 들어봐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이제 시켰어요. 그리고 박봉술 선생이 북 잘 쳐요. 그러니까 북을 이제 치고 자기 제자가 소리 완창을 했어요. 적벽가를. 그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당신도 소리를 해야지 선생이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박봉 선생이 적벽가 한 대목을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직접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박봉 선생이 일찍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목소리가 탁하고 그래서 공연을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자인 송순섭. 송순섭도 비슷한 사람이에요. 목이 부러지진 않았지만 상성이 안 나죠. 이번에 하동 가서 뭐 100일 공부를 하고 나왔는데 이제 조금 소리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통성으로 그렇게 그냥 입을 딱 벌리고 배에서 우러나온 소리로 고음은 안 되지만 하여튼 이렇게 고음을 내는 그 기교가 몸에 익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박봉술 명창도 그러지 않았을까. 동양의 예술이라는 게 꼭 있어야만 있는 것이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서양 여기 작품들 있지만 이거 보면은 어디 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늘도 하얀색이든 파란색이든 다 칠해야 돼. 서양 미술에서는. 그런데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그러지 않죠. 산이 있고 색을 안 칠한 부분이 많아. 그 색을 안 칠한 부분 아무것도 없느냐? 그건 아니고 거기가 하늘일 수도 있고 구름일 수도 있고 안개일 수도 있죠. 동편판소리가 없어질 뿐 알았는데 특히 순양가라든가 적벽가도 이제 송만갑 계열의 그런 거 박봉술 선생이 소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제 전해준 것이 공이 크고 그 양반 목이 거칠잖아. 그리고 동편판소리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뭐

0: 대마비 대장단에 소리 끝을 탁 끊어서 하고 고친 소리로. 그런데 그걸 이렇게 쫙 이어가는 것이 그게 멋있죠.
1: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이 발홍한 젊은 년을 나온 자만 떼어두고 전장을 가려하시오. 내 마음이 어찌 되겠느냐. 우리 마누라를 달래랄지. 허허 마누라 우지마오.
2: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6월의 국악인 박봉술 명창을 기억하는 최동현 군산대 명예교수의 기록입니다.
3: 안녕하세요. 오름세의 송창현입니다. 젊은 국악인들의 꿈의 무대인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의 20번째 본선 무대가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열립니다. 국악방송 TV와 라디오 생중계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이 시대의 감성을 담은 새로운 우리 음악 10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고의 영예인 대상이 대통령상으로 격상되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경연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저희 오름세도 축하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6월 25일 저녁 7시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남도민요의 인기곡 중에 남원산성이 있습니다. 실제 이름은 남원산성이 아닌 교룡산성이죠. 남원산성 올라가 이화문전 바라보니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남원산성에 올라가서 백꽃 피어있는 풍경을 바라보고 수지니 날지니 같은 매들의 자유로운 몸짓도 바라봅니다. 농수버들 휘늘어지고 종달새 꾀꼬리 소리 들리는 봄날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남원에는 실제 남원산성이 없어서 한동안 남원산성이 어딘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원산성을 남원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생각하고 싶어하는 분은 없는 듯합니다. 남원에 있는 교룡산성을 생각게 하는 노래, 남원산성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그리면서 오늘 산책길 시작합니다. 안향년 남해성 오정숙 세 분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